0: 있거든요, 시장. 뭐 팔아서 안에다가 뭐 팔 물건을 팔면서 돈을 버는 그런
1: 여러 가지 물건이나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장난감, 옷 그런 게 있는 곳.
2: 시장은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 파는 장소란 뜻이에요. 할머니께서 시장에서 간식을 사오셨어요. 시장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은 시장에 가봤나요?
3: 네. 네.
1: 저는 시장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과일도 여러 가지를 사고 견과류도 샀어요.
2: 그랬구나. 시장이라고 다 같은 시장은 아니에요. 시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친구들 혹시 벼룩시장? 이런 말 들어봤나요?
0: 저는 벼룩시장이라는 말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벼룩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벼룩이 있는 시장인가? 막 이렇게 생각해요.
2: 그렇구나. 벼룩시장은 오래된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벼룩시장 말고 오래된 물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파는 시장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나요?
0: 아니요.
2: 중고시장. 중고시장이라고 하면 이미 사용했거나 오래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란 뜻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시장이란 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시장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사다. 언제 사다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1: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때 사다를 이용해요.
2: 맞아요. 사다는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란 뜻이에요. 문구점에서 준비물을 사고 시장에서 두부를 샀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자주 사나요?
1: 저는 그 친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카드를 옛날에 샀었어요, 자주.
2: 그랬구나. 시장 말고도 사다와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알까? 준상님.
1: 구매.
2: 구매! 어려운 단어도 잘 알고 있네요. 정답은 팔다.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를 남에게 넘기다라는 뜻이에요. 중고시장에서 작아진 운동화를 팔았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친구들도 혹시 남에게 무엇인가를 팔아본 적이 있나요?
1: 가지고 놀지 않는 로봇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엄마가 그 사람한테 판 다음에 아빠가 그 사람한테 줘서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카드들을 샀어요.
2: 오, 그랬구나. 우리 리아.
0: 제가 제일 아꼈던 자동차 장난감들과 장난감 그리고 작아진 옷들을 중고시장 같은 곳이나 핸드폰으로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2: 그랬구나. 내가 돈을 내고 무언가 얻었으면 샀다. 돈을 받고 무언가를 내주었으면 팔았다고 하면 돼요. 그럼 오늘 배운 시장과 사다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2: 펼쳐서
4: 펼쳐서
2: 오늘의 글짓기를 시작해볼까요?

0: 기억이 있다. 이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호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짝꿍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억과 짝꿍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은 지난 과거예요. 그래서 니아가 오늘은을 빼고 안 쓰는 물건이나 작아진 옷을 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뭘 산 기억이 있다라고 문장을 쓴다면 이건 좋은 문장이지만 오늘은을 써주고 싶다면 기억이라는 단어와 함께 써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내가 쓴 단어들이 짝꿍 관계, 즉 호응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지를 생각해줘야 합니다.
1: 네.
0: 잘 썼어요. 다음은 준성이가 발표해볼게요.
2: 난 시장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다. 나는 쓸데없는 물건을 팔고 새로운 물건을 산다.
0: 오늘 시장, 사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일상생활에서 이 두 단어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1: 네!
0: 좋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볼까?
2: 좋았어!
1: 자, 하나, 둘, 셋!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자, 오늘의 속담은 라라의 진주 목걸이.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그런데 진주가 뭘까?
0: 그러게, 라라한테 물어보자.
1: 그래!
2: 라라야, 진주가 뭐야?
3: 진주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보석인데, 조개는 몸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속에 여러 가지 액체를 분비해서 이물질을 감싸. 그걸 반복해서 여러 겹으로 계속 감싸면 단단하고 둥근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조개가 만든 천연보석, 진주야.
1: 그런데 조개가 보석을 만들 수 있다니. 아, 갖고 싶다.
0: 그러게. 무한 리필되는 그런 조개 어디 없나?
1: 없나?
0: 그럼 혹시 상자 아닐까? 상자에 진주 목걸이가 있으면 보물 상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자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 그래서 돈이 많거나 부자인 사람을 말하는 말 아닐까?
3: 좋아. 그럼 둘 다 결정했어?
1: 응. 나는 부자의 진주 목걸이로 할래.
0: 그럼 나는 상자의 진주 목걸이라고 할래. 응.
3: 좋아요. 그럼 우리 둘 다 한번 신나게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1: 알았어.
0: 일단은 상자 네모나게 하나 그려준 다음에 거기다가 보물들을 거야.
3: 예진아.
0: 응?
3: 예진이는 왜 상자에 진주 목걸이라고

0: 생각했어?
1: 어떤 사람이 소중한 물건을 잘 보관을 안 하고 내 핑계치고 다니면 그 사람 보고 상자에 진주 목걸이라더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범이 잘 안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0: 아, 소중한 걸 막다루는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구나.
1: 응.
0: 그럼 노아는?
2: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 이런 걸로 만든 목걸이를 사면 이 목걸이만 봐도 부자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부자라고 치면 나는 부자여서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 우와 저 차 엄청 비싼 차 아니야? 그럼 저 사람 부자인 건가? 이렇게 말이야.
1: 아 근데 우리 노아는 부자야.
2: 네 맞아. 나는 그림의 부자. 그림을 엄청 잘 그려서 그림 실력의 부자. 아 누나도.
0: 맞아 두 사람은 이미 부자지.
2: 맞아 맞아. 라라도 속담 부자야.
1: 맞아 맞아 지식 부자랄까?
2: 맞아 맞아.
0: 고마워. 그럼 노아의 뜻은 진주 목걸이만 봐도 부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비싼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지?
2: 응.
0: 좋아.
2: 나라가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군.
0: 그럼 예진아.
1: 응?
0: 예진이는 뭔가 모으거나 숨겨두는 거 있어?
1: 시험지?
2: 아 맞아 맞아. 누나가 시험을 엄청 많이 들렸는데 몇 점이 안 돼?
1: 그만. 여기서 멈춰.
2: 알았어.
0: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잘 보관해 둬야 된다는 거지?
1: 응.
0: 좋아. 그럼 어디? 둘 다 한번 설명해 볼까?
2: 나는 부자의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했어.
1: 왜?
2: 진주 목걸이만 봐도 부자인 걸 알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라는 뜻처럼 좋은 차나 매니저나 진주 목걸이 같은 것만 봐도 엄청난 부자인 걸 알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1: 아, 그럼 이제 내 차례 맞지?
2: 응.
1: 나는 상자에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했어.
2: 왜?
1: 원래 상자에는 소중한 물건을 넣어두잖아.
2: 응.
1: 그것처럼 중요한 보물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뜻 같아.
0: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이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0: 오늘의 속담은 돼지의 진주 목걸이야. 조개는 몸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몸속에 여러 가지 액체를 분비해서 이물질을 감싸는데 반복해서 여러 겹으로 감싸면 단단하고 둥근 덩어리가 생겨. 바로 이것이 조개가 만든 천연보석, 진주야. 조개 껍질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듯 진주도 흰색, 검은색, 분홍색 등 다양한 빛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흰색이야. 색채가 얇고 부드러우며 광택이 아름다워 인기가 있지. 여러 개의 진주를 하나의 줄에 꿰어 만든 진주 목걸이는 고풍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고 어디서나 잘 어울려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왔어. 그런데 만약 사람이 아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면 어떨까? 돼지 스스로도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모른 채 그저 답답해하다가 울타리에 목을 긁어 진주 목걸이를 망가뜨릴지도 몰라. 이처럼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한 보물도 아무 소용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돼지의 진주 목걸이라고 해. 만약 어떤 농부가 밭에서 작은 유리병을 발견해서 부엌에 두고 참기름병으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귀한 문화유산인 것을 알았다면 그 농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돼지의 진주 목걸이라고 하더니만 내가 보물을 몰라봤구나. 라고 말이야.
2: 내 뜻이랑 반대였잖아. 그럼 나의 진주 목걸이인가? 난 돼지 아니가.

0: 오늘의 속담은 돼지의 진주 목걸이.
1: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소중한 보물도 소용이 없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도대체 누군데 코끼불 그리 세게 보니?
1: 난 콧바람이야.
0: 반가워. 우리 친구 할래?
2: 제주만은 다섯 친구. 이야기를 보고 생각을 나누는 제주가 많은 내 친구를 소개할게. 소령이, 제인이, 로운이, 니케타. 오늘의 이야기에는 제주 많은 다섯 친구가 나온다는데 과연 누구일까? 얼른 만나러 가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뿅뿅.
3: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부부가 살았어요. 그 부부에게는 신통한 재주를 가진 아이가 있었지요.
4: 큰손, 큰손. 네, 어머니.
3: 바로 이 아이, 큰손이에요. 큰손은 손이 아주 크고, 손님이 아주 세고, 손동작이 아주 빨랐어요. 늙은 부부가 밭일할 때 큰손을 데리고 가면 넓은 밭을 한 시간 만에 뚝딱 갈았고요. 벼를 심을 때 큰손을 데리고 가면
5: 우리 큰손이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4: 나중에 저 제주를 정말 큰일을 할 거예요.
3: 그러던 어느 날 큰손은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0: 아이, 시끄러. 넌 누구야?
1: 코가 엄청 크네, 얘는.
2: 안녕. 난 큰손이야. 넌 도대체 누군데 꽃게을 그리스 이게 뭐니?
0: 난 곧바람이야.
1: 곧바람.
2: 반가워. 우리 친구할래?
0: 좋아.
3: 둘은 금세 마음이 맞았어요. 우와, 그런데 그때
1: 엄청 크다.
2: 우와, 이게 뭐야?
0: 홍수가 났나? 우리 가보자.
1: 어?
2: 우와, 오줌이었잖아.
0: 오줌줄기가 스쳐서 강처럼 보였던 거야.
2: 우린 큰손과 콧바람이야.
0: 넌 누군데 오줌을 그리 많이 주냐?
3: 난 왕오줌이야. 셋은 금방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

0: 배를 끌고 가는 왕배와 발이 큰 왕바리도 만나게 되었고요. 다섯 친구는 함께 세상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다섯 친구가 산속을 걸어가는데 그만 해가 졌어요.
1: 저기요, 안에 누구 계세요?
2: 아이고, 누구쇼?
1: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2: 아이고, 들어오세요.
1: 우와, 따뜻하다.
3: 아, 그럼 이만 잘까?
2: 그래, 빨리 자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잡아먹지.
0: 이런, 사실 이 집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호랑이가 할머니로 변신해서 아들과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2: 얘들아.
4: 네, 엄마.
2: 그럼 들어가 볼까?
1: 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2: 그래.
1: 그냥 잡아먹으면 재미없잖아. 우리 내기할까?
2: 내기? 내가 너랑 왜 내기를 하냐?
1: 나무 딴 쌓기 어때?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지면 살려주는 거야.
2: 나무 딴 쌓기. 힘으로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이길 텐데. 아, 좋아. 자, 그럼 시작.
0: 호랑이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는데
1: 우리가 이겼다!
2: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0: 화가 난 호랑이는 나무단에 불을 붙였어요.
2: 어떡해!
5: 괜찮아! 내가 있잖아!
6: 오줌.
2: 아, 이게 뭐야! 아!
5: 형제들, 얼른 타! 이번엔 내 차례.
0: 이렇게 다섯 친구는 호랑이들을 물리치고 사이좋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7: 다섯 친구가 힘을 똘똘 뭉치니까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 정말 대단하다.
8: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호랑이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자신이 힘을 세도 좀 다른 사람들과 더 뭉치면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안 것 같다.
7: 이 다섯 친구의 능력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뭐야?
9: 나는 되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는 큰 손이가 되고 싶어.
10: 나는 큰 손이 가장 갖고 싶어. 저 정도로 시드르는 게 빠르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해.
7: 다섯 친구는 어떻게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
11: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재능이 많으셔서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
7: 다섯 친구가 호랑이를 이긴 비법은 뭐였을까?
10: 큰 손이 나무를 다 뱄을 때 호랑이가 불을 지었잖아. 뭐 왕우줌에 우줌을 넣어서 불을 껐다든가 이렇게 협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호랑이를 이긴 것 같아.
7: 우리 친구들을 모아서 재주 많은 내 친구를 만든다고 하면 너희들이 가진 능력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할 거야?
12: 나는 팔다리가 좀 긴 편이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못 잡거나 아니면 높은 데를 올라갈 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10: 달리기가 좀 빠른 편이거든. 그래서 그 나쁜 애가 그 친구의 물건을 훔쳐갔을 때 내가 뭐 뺏어서 다시 준다든가 그런 걸 그럴 때 쓸 것 같아.
7: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12: 어려운 일도 친구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협동을 해서 잘 헤쳐 나가면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교훈인 것 같다.
9: 협동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교훈인 것 같아.
7: 재주 많은 다섯 친구도 좋지만 구슬이 옆에는 로운이, 소련이, 제인이, 니키타 같은 재주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언제나 고마워.

0: 친구들, 나에겐 어떤 재주와 능력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 언젠가 아주 중요한 일에 쓰일지도 모르니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토끼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여기군.
1: 지난 이야기. 곰돌이 협회에 가게 된 곰철수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곰초야 친구들은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곰철수의 랜턴을 잃어버린 곰초이 랜턴을 찾으러 혼자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다 그만 승강로 지하로 추락하고 말죠. 과연 곰초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를 아기 귀신이 응애니 하고 온대.
1: 난 용감한 곰초이야. 나와라 아기 귀신.

0: 아기 귀신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였네. 근데 고양아, 여기가 어디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1: 그래, 최순이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이차.
0: 응? 왜 안 되지? 응? 왜 안 돼? 여기로 떨어지면서 버튼이 고장 났나 봐.

안녕. 혹시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무서워서 그래? 자, 손. 여기 노란선 보이지? 이 노란선은 밟지 말고 까만색 디딤판에 올라서면 돼. 셋 하면 타는 거다. 하나, 둘, 셋.

0: 하는데 쉽지? 저기 손잡이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뛰거나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다 다칠 수 있거든.
1: 그렇군.
0: 이제 조심히 내려보자. 오, 잘했어. 잘 가, 곰돌이.
1: 고맙다, 친구. 자, 이제 전차를 타러 가볼까?
2: 고양아,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엘리베이터 앞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비상 버튼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0: 곰초이가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추락했군. 기다려라 곰초이.
1: 정신님 안녕. 저 여기서 고양이랑 잘 살게요.
2: 노당선은 밟지 말고 까만 디딤판에 올라서면 돼.
0: 탔다! 나온다!

0: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돼. 너 내 조수할래? 싫어? 그럼 내가 네 조수하리. 내가 철순이 조수는 했지만 철순이.
1: 그래, 나 여기 있다.
0: 응? 곰철순님?
1: 그래, 곧 구해줄 테니 울지 말고 기다려.
0: 우와, 알겠어요, 철순님. 고양아, 우리 이제 살았어.
1: 119. 네, 여기 33빌딩인데요. 승강로 아래 곰돌이랑 고양이가 있습니다. 구출 부탁드립니다.

0: 맞출 수 있죠?
1: 자, 이제 해봐. 자.
0: 네. 감사해요, 출수님. 출수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하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 그 엘리베이터는 왜 탄 거야? 노란 표지판으로 막아놨을 땐 타지 말았어야지.
0: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0: 에스컬레이터도요?
1: 그래, 난 그 사고를 직접 봤단 말이다. 네,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입니다. 네,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 선물로 드려요. 네, 곰돌이 피자 많이 드시러 오세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 그때 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선물로 드립니다.
2: 피자 사면 너랑 똑같은 곰 인형 주는 거야?
1: 그거 잘 읽어봐. 자,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3: 이제 뭐해? 가자.
1: 자, 피자 드시러 오세요. 곰돌이 피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가져가세요.
4: 걱정되실 옵나마오니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안쪽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거나 뛰지 마시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고무 재질의 아이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빨려 들어간 거다.
1: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2: 어디 보자. 발 괜찮아?
3: 내 신발.
2: 그래도 병원 가봐야 되겠다.
0: 그때 난 알게 됐지.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1: 그렇구나. 그 아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탈 때 조심하겠죠?
0: 아마도 지금은 꽤 많이 컸겠군.
4: 아, 여보세요? 아니, 있잖아. 나 오늘 완전 착한 일 했다? 곰돌이가 에스컬레이터 못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아, 나 근데 그 곰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어디서 봤더라?
5: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6: 뚱치, 뚱치, 뚜둥치.
5: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7: S!
5: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비딘판 노란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6: 아, 그걸 깜빡했네.
5: 잘못된 부분 찾았니?
7: 에스!
5: 그래.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디딤판 틈으로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 노란 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그럼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기로 S랑 약속!

0: 자스키를 타볼까? 씽씽! 우와! 재밌다! 난 또 탈래!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1: 어? 우와! 무서운 몸이다! 우와!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난 스노우몸을 탈래! 우와!
2: 성우 가요 스노우모빌

0: 멋지다, 너무 멋져.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요원님, 요원님, 저 스노몹을 타고 싶어요.
1: 어, 탄다맨.
0: 네, 맞아요, 저 탄다맨이에요. 저 스노몹을 태워 주실 거죠?
1: 네, 지금 순찰이 끝났으니까 제가 태워 드릴게요. 타세요.
0: 우와.
1: 자, 준비됐죠? 자, 출발. 네,
0: 출발.

0: 당신이구나. 어,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우모빌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세요. 한 번만.
1: 스노우모빌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1: 어, 하지만 일일 구조요원이 되면 탈 수 있는데 한번 일일 구조요원을 해보실래요?
0: 아, 일일 구조요원이요? 해볼래요! 해볼래요! 시켜주세요!
1: 그러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연습해보고 같이 출동합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슬로프에서 팔을 다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종목인데 간단하게 팔을 대고
2: 쉬고
0: 어, 괜찮으신가요?
1: 아유, 간단하게 잘 고정된 것 같아요.
0: 아, 몇 점 주실 건가요?
1: 아, 한 90점?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아픈 다리는 살짝 들어서 주시고, 살짝.
0: 살짝 들어주세요.
1: 자, 부목을 대신 다음에 위쪽부터 하나 대주고,
0: 네.
1: 아래쪽 붙여주고.
0: 네. 자, 괜찮으신가요?
1: 아유, 괜찮습니다.
0: 아우, 잘 고정됐나요?
1: 네, 잘 됐습니다.
0: 아, 이거는 몇 점 주실 건가요?
1: 이거는 95점.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동해도 되겠습니까?
1: 예, 출동하셔도 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해피로사 방식 공사하십시오.
1: 송신하세요.
3: 킹크슬로프 부산장 말씀이겠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1: 네, 출동할게요.

0: 안녕하세요.
1: 그냥 넘어졌어요.
2: 네, 제가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0: 이럴 때는 부목을 해서 의무실로 옮겨야겠죠?
2: 예, 맞아요. 최신범대원.
3: 최신범대원.
4: 호세요, 배터리 사무실입니다.
3: 핑크슬로프 하단부로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바람.
4: 핑크슬로프 하단부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확인했습니다.

0: 자, 다리 쪽 부상자예요, 다리 쪽.
1: 우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런데 아까 출동할 때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스노우모빌은 어떻게 눈 덮인 산길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모빌. 눈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중에 하나야.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약 200km까지도 낼 수 있어. 스노우모빌은 이렇게 앞에는 스키, 뒤에는 콤바인이나 탱크처럼 무한궤도가 달려있지.
1: 무한궤도? 아하! 탱크나 콤바인에 달려있던 그 무한궤도!
2: 맞아! 여러 개의 바퀴를 하나의 트랙으로 감싸서 땅바닥을 움켜주는 힘, 접지력을 높인 바로 그 무한궤도! 그런데 스노우모빌은 눈 위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트랙의 겉에 달린 날이 더 길어서 눈을 더 꽉 움켜쥐고 달릴 수 있어. 이것 봐! 탱크나 콤바인보다 훨씬 길지?
1: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스키는 왜 달려있는 거야?
2: 엔진에서 힘을 보내면 무한궤도가 그 힘을 받아서 스노우모빌을 움직이게 해주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스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는 대로 스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눈길을 달릴 수가 있지.
1: 아하! 스키와 무한궤도의 결합으로 눈이 덮인 산길도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2: 맞아, 바로 그거야.
1: 이제 스노우모빌이 왜 스키장에서 구조차로 쓰인지 알 것 같아.
3: 탄다면 이제 순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1: 아, 탄다면 출정!

0: 루피는 좋은 친구.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0: 다음엔 누가 부를래?
2: 루피, 어? 네가 불러줘.
3: 그래, 루피 노래 잘하잖아.
4: 크랑, 크랑.
0: 나? 그래, 좋아. 고래의 노래를

0: 안녕.
1: 어서 와.
0: 안녕.
2: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0: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맛있겠다. 루피 왜 안 불러?

0: 재밌겠다.
1: 그러게. 어, 루피, 그만 부르는 거야?
2: 어? 벌써 끝났어?
3: 너희들이 축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2: 우와, 그럼 축구하러 가자.
1: 아, 죽어.
2: 어, 어.

0: 잡을 수 있었는데.
1: 대단하다.
2: 멋진 슛이야.
3: 뭘?
1: 어, 맞다.
2: 와, 루피.
4: 루피, 괜찮아?
1: 루피, 얼굴 좀 봐.
4: 얼굴이 왜?
0: 얼굴에 동자국이 났어.
5: 얘들아,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 루피, 다친 건 없어? 미안해, 루피.
1: 보비도 웃었잖아.
0: 아, 운동하더니 배고프다.
6: 친구들은 저녁을 먹으러 포빈의 집에 왔어요.
1: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었어.
5: 아, 얘들아,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
0: 사진?
7: 좋아!
5: 그럼 밖에서 찍을까?
7: 그래!
5: 자, 찍는다.
1: 잘 나왔어?
4: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
8: 어? 에디가 가려졌어.
1: 어디?
8: 어? 그렇네.
2: 에디, 미안.
0: 괜찮아.
5: 다시 찍을까?
4: 그래, 모두 잘 나와야지.
8: 그래? 그게 좋겠다.
4: 난 잘 나왔는데.
5: 다시 찍을게. 됐다. 우와, 이번엔 잘 나왔어.
4: 사진 좀 보여줘.
5: 응.
4: 이게 뭐야?
1: 정말 잘 나왔다.
5: 그렇지?
4: 어, 포비야, 한 번만 더 찍어줄래?
0: 어디 보자. 루피가 귀엽게 나왔네.
1: 루피는 눈을 감고 있네.
4: 크랑 크랑.
1: 똑같다.
4: 루피 정말 귀엽다.
5: 그럼 이걸로 붙여둘게.
7: 좋아.
6: 밤이 되었지만 루피는 잠들지 못했어요.
5: 안녕.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왔어.
4: 노래 부르는 중인데.
1: 아니야, 듣고 있었어.
4: 얼굴이 왜?
5: 미안해, 루피.
4: 정말 잘 나왔다.
5: 그렇지?
4: 좋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걸 이렇게?

0: 간다.
1: 괜찮아.
0: 다들 엄청 어지러웠겠지? 그럼 이번에 뭐 할까?
2: 숨바꼭질?
1: 좋아.
0: 잠깐. 어? 보물찾기는 어때?
2: 보물찾기? 그럼?
0: 응, 사실 어젯밤에 보물을 숨겨놨거든.
2: 정말? 재밌게 그라.
0: 놀이터 안에 있으니까 잘 찾아봐.
3: 그럼 난 이쪽.
2: 난 저기로 가야지.
3: 멋지다.
2: 어? 저군? 얘들아, 여기야, 여기. 이걸 봐.
3: 화살표네. 이걸 따라가면 보물이 있는 건가?
2: 어?
3: 가보자.
1: 어, 여기도 있어.
2: 크랑! 크랑크랑!
3: 저쪽인가 봐.
4: 친구들은 보물을 찾아 놀이터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0: 찾느라 고생 좀 하겠지.
5: 찾았다.
2: 우와, 빨리 열어보자.
5: 어디?
2: 모로나 얼굴 좀 봐. 엄청 길쭉해.
3: 애기, 넌 코가 네모나잖아.
2: 너무 재밌다.
0: 사실 실망했으면서. 그럼 이제 얘들아, 배고프지 않아?
3: 응, 배고파.
0: 내가 간식을 가져왔어. 같이 먹자.
3: 우와, 정말?
2: 좋아.
0: 많이 먹어.
2: 진짜 맛있다.
1: 그러게, 역시 루피야.
2: 근데 루피, 넌 왜 안 먹어?
0: 난 아까 많이 먹어서.
2: 그래? 그런데 평소랑 뭔가 다른데?
0: 먹어가?
2: 그래도 진짜 맛있어!
1: 정말!
0: 쿠키가 너무 짜서 놀랐겠지?
4: 그날 밤, 루피는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0: 오늘은 날씨가 좋네.
4: 친구들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네요.
0: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설마?
3: 루피, 어제는 왜 그런 거야?
2: 너무 심했잖아. 실망이야.
3: 그럼.
0: 어떡하지? 안 돼.
2: 루피!
1: 우리 왔어.
2: 집에 없나 봐. 크랑크랑
3: 안에 있다고?
0: 안녕.
3: 루피!
2: 집에 있었구나.
0: 얘들아, 어제는...
3: 자, 받아.
0: 어? 이게 뭐야?
3: 어제는 고마웠어. 다 같이 준비한 거야.
0: 어? 고마웠다고?
3: 루피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줬잖아.
2: 크랑크랑.
1: 놀이기구도 돌려주고.
3: 보물찾기도 정말 재밌었어.
2: 맞아.
3: 루피는 정말 좋은 친구야.
4: 맞아요. 루피는 정말 착해요.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슈퍼 로봇 로디.
1: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2: 뽀로로 형,
3: 우리 왔어.
0: 들어와.
2: 안녕.
0: 뭐 하고 있었어? 크롱이랑 이거 읽고 있었어.
4: 와, 재밌겠다.
0: 쿵쿵, 커다란 괴수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괴수 로봇은 마을을 부수고 친구들을 마구 괴롭혔습니다.
4: 하하하, 이제 네 마을은 내 차지다.
0: 그때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 로봇. 슈퍼 로봇이 소리쳤습니다.
5: 당장 돌아가라.
6: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냐? 받아라.
0: 괴수 로봇의 공격에 슈퍼 로봇이 쓰러졌습니다.
6: 별거 아니군.
7: 어떡해. 어서 일어나 슈퍼 로봇.
0: 괴수 로봇은 계속해서 슈퍼 로봇을 공격했습니다.
6: 이거 왜 이래?
5: 공격 장치 가동.
6: 내가 졌다.
0: 마을을 구한 슈퍼 로봇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7: 슈퍼 로봇 정말 멋지다.

0: 그치, 포비.
1: 응, 맞아.
2: 뭐 하는 거야?
0: 슈퍼로봇을 흉내내는 거야. 빨리 쓰러지는 척해.
2: 내가?
0: 응, 로디가 괴수로봇 역할이야.
2: 우와, 내가 졌다.
1: 우린 이만 가볼게.
0: 아참,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 새로 만든 비행기 보여줄게.
3: 정말?
0: 기대해도 좋아.
3: 그럼 내일 봐.
4: 안녕.
0: 어? 로디, 괜찮아?
2: 기분이 좀 이상해.
0: 어, 내가 금방 고쳐줄게. 자,
2: 에디,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어.
0: 어? 넌 마을을 지키는 로봇이 아니잖아.
2: 그런가?
0: 다 됐다.
2: 고마워, 에디. 잘 가.
0: 어? 내일 봐, 로디. 마저 만들어볼까?

0: 완벽해. 다들 놀라겠지?
1: 우와!
0: 대단해, 애기! 아, 못 기다리겠어. 그렇지. 로디!
2: 공격장치 가동.
0: 어?
3: 받아라, 괴수 로봇. 피용, 피용. 슈퍼 로봇이 지켜줄게. 슝!
4: 어, 아까 그래서.
3: 에디, 나도 슈퍼 로봇이 될 수 있어.
0: 로디, 내가 꿈을 이뤄줄게. 어, 여기 있다. 이거면 로디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시작해볼까?
5: 에디는 밤새 로디를 위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0: 좋아! 이 기능도 넣고 이것도.
1: 에디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빨리 보고 싶다!
3: 안녕! 안녕!
1: 로디, 비행기 보러 같이 가자!
3: 응.
6: 에디! 우리 왔어!
4: 들어와.
3: 안녕.
0: 안녕.
1: 어, 에디, 비행기 보여줘.
0: 아, 그것보다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됐다. 짜잔. 로디를 슈퍼로봇으로 만들어주는 칩이야.
6: 우와, 슈퍼로봇?
3: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는 거야.
0: 응, 이쪽으로 와봐, 로디. 자, 다 됐어,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3: 하나도 안 변했는데.
0: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밖으로 나가자. 모두 물러서 있어.
6: 어, 알았어.
0: 준비됐지, 로디?
3: 응.
0: 이제 비행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3: 비행장치 가동.
1: 우와! 진짜 빨라! 순식간에 사라졌어!
3: 우와!
1: 로디가 어디로 간 거지? 어? 저기 좀 봐! 멋져, 로디. 진짜 슈퍼로봇 같아. 크랑크랑.
3: 정말.
6: 최고야.
0: 로디, 이번엔 두 팔을 들고 손바닥을 펴봐.
3: 이렇게.
0: 이쪽 말고 저쪽으로. 이제 공격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3: 공격장치 가동.
0: 잘했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서 외쳐.

0: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1: 응, 괴수로봇은 어딨어?
0: 괴수로봇? 그런 건 없는데.
1: 그럼 마을을 어떻게 지켜?
0: 잠깐. 뽀로로, 네가 괴수로봇 역할 좀 해.
2: 내가?
0: 뽀로로 살려!
2: 난 안 할래.
0: 그래? 그럼,
2: 애기, 네가 하면 되잖아.
0: 내가?
1: 마을은 내가 지킨다.
0: 못할 것도 없지.
3: 에디는 로디를 위해 괴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4: 조심해, 에디.
0: 걱정 마. 간다. 이 마을은 내가 정복하겠다.
2: 우와, 나쁜 괴수가 나타났다.
5: 구해줘요, 슈퍼로봇.
1: 마을을 구해야 해. 공격장치 가동.
0: 로디, 날아가! 공격하지 마!
2: 맞아, 로디. 저건 가짜야, 가짜.
5: 그래, 잘 봐.

슈퍼로봇님.

0: 괜찮아. 됐다.
1: 에디, 무슨 일이야?
0: 로디가 나를 구해줬어.
1: 내가?
2: 응, 로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맞아.
1: 그럼 나도 슈퍼로봇이야?
0: 당연하지. 최고로 멋진 슈퍼로봇이야.
1: 슈퍼로봇 출동. 미안해, 에디.
0: 괜찮아. 그리고 난 슈퍼로봇 말고 그냥 로디가 더 좋아.
1: 나도 그냥 에디가 좋아.
2: 난 괴수 에디도 재밌던데. 다시 한번 해봐.
0: 싫어.
2: 에이, 한 번만.
0: 슈퍼로봇, 괴수 뽀로로를 잡아라.
1: 잡아라.
4: 에디와 로디는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좋은 친구랍니다.

0: 볼트와 티라의 다툼.
1: 아우, 볼트, 주변이 이게 뭐야? 잘 거면 빨리 치우고 자.
2: 아, 귀찮아. 이따가 할래.
1: 볼트!
3: 볼트, 어제 왜 훈련에 빠진 거지?
2: 아, 어제 훈련이 있었어? 미안, 깜빡했어.
3: 미니 특공대라는 녀석이 그걸 깜빡하면 어떡하나?
2: 괜찮아, 괜찮아. 나같이 실력 있는 대원은 하루쯤 빠져도 상관없어. 물론 세미나는 맨날 훈련해야겠지만.
3: 뭐라고? 지금 네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냐?
2: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3: 뭐가 어째?
1: 티라! 어? 티라! 큰일 났어!
4: 야, 무슨 일이야? 카르도 군단이 나타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라 소파 뒤에 있던 내 땅콩이 사라졌다고. 혹시 내 땅콩 못 봤어?
4: 못 봤다.
1: 내가 몰래 먹으려고 숨겨둔 건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는 팝콘 쿠키!
5: 아유, 볼트!
2: 꽃병이 앞에 있을 줄 몰랐지.
4: 야! 이런 녀석이 미니특공대의 리더라니 믿을 수 없군.
2: 왜? 갑자기 뭔 소리야?
4: 너처럼 덜렁거리는 녀석은 리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2: 뭐라고? 내가 뭘 그렇게 덜렁거렸다고 그래?
4: 내 말에 반박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네 다이노워치를 꺼내보시지.
2: 갑자기 다이노워치는 무슨?
4: 봐라, 네가 조금 전에 흘리고 간 다이노워치다.
2: 왜?
4: 이게 다가 아니야. 너 맨날 먹고 자기만 하고 땅콩나 숨기고 다니고 스마트폰 게임만 한 것도 모자라서 훈련까지 깜빡했지. 너처럼 한심한 녀석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 그레이트 코인도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2: 뭐? 너 말 다 했어?
4: 그래, 다 했다.
2: 그만 최고해.

0: 어서 서로에게 사과해.
1: 난 저 녀석과 할 얘기 없다.
2: 나도 마찬가지거든.
0: 볼트.
3: 다이노이드 썬더티라도 별거 아니로군.
4: 블랙 소드.
3: 이제 네 코인은 카르노님의 것이다.
4: 버림없다.
3: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지.
4: 어? 고무장갑? 설마 설거지를?
3: 당연하지. 이게 아니잖아. 잘 봐라.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지롱.
4: 그깟 고무장갑 따위는 내 공격을 막지 못한다. 킥차! 고무!
2: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서 본부에 연락해야겠어. 응답하라 본부. 어? 설마 이런.
5: 썬더티라 어서 피해.
4: 넌 누구지?
5: 시간이 없어. 네 다이노이드 코인을 지켜야지. 빨리.
4: 고맙다 지구의 전사.
3: 감히 나를 방해해.
6: 뭐지?
3: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럼 다시 썬더티라를 잡으러 가볼까? 아이고, 이쪽이 아니네.
0: 키라가 볼트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키라, 괜찮아? 볼트가 그래도 늘 덜렁거리는 애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화 풀어.
1: 훌륭해.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아이고. 너희도 수기가 새로 올린 사진을 보았나? 역시 진짜 아름다워.
0: 저기 아까 할 말인데, 볼트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 네가 아직 볼트를 잘 몰라서 그래.
7: 맞아. 너도 더 겪어보면 볼트의 진가를 알게 될 거야.
1: 글쎄, 너희는 볼트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군.
8: 긴급 상황이다. 현재 다이노이드 썬더티라가 카르노 군단의 블랙소드에게 쫓기고 있다. 지금 즉시 B52 굴구로 출동해 썬더티라를 구하고 블랙소드를 쓰러뜨리도록.
9: 네, 사령관님.
10: 볼트가 돌아오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일단 출동하자.

0: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누구냐? 아하! 그레이트 코인이 제 발로 눈앞에 나타나다니 잘 됐군.
1: 빨리 썬더 칠하를 구하자.
0: 응? 야!
2: 야! 야! 야!
0: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이 블랙소드님을 이길 순 없다!
3: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필요해!
4: 볼트라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을 텐데!
1: 볼트, 대체 어디 있는 거냐?

0: 이런, 모두가 위험해. 어서 가봐야겠어.
1: 재미없잖아. 그럼 이제 안녕.
0: 다들 괜찮아?
2: 볼트! 뭐야?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네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1: 하찮은 것들이. 가미.
3: 볼트, 일단 탑승해라.
0: 자, 다들 준비됐지?
3: 하지만 볼트, 도저히 저 고무장갑을 뚫을 방법이 없다.
0: 꼭 뚫어야 할 필요는 없어. 녀석의 고무장갑을 잡아당겨서 녀석을 날려버리는 거야.
2: 오, 그거 좋은데?
4: 역시 볼트야.
5: 좋아, 어서 작전을 실행하냐.
0: 이 고무장갑에 한번 당해보시지.
4: 잠깐!

0: 선도트라 괜찮아?
1: 고맙다 모두들.
2: 이 녀석들이!
0: 지금이다! 넥스 카이저 D3 라이트닝 글로우!

0: 볼트, 친구들이 말한 너의 진가가 이런 것이었군. 이제야 왜 다들 널 리더로 따르는지 알 것 같다. 널 오해해서 미안하다.
1: 티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할게.
2: 너희처럼 믿음직스러운 전사들을 만나 기쁘군. 모두들 앞으로 잘 부탁한다.
1: 응, 썬더티라. 다이노이드 코인 모드 온! 번개의 전사 썬더티라 합류 완료! 용암의 전사 마그킬로의 분노!
3: 블랙위치
4: 마지막이다! 페르노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0: 잘한 것 같아.
1: 얘들아, 다 됐어.
2: 잘 먹겠습니다.
3: 진짜 맛있다, 맥주.
4: 나쁘지 않군.
1: 많이들 먹어.
5: 가끔은 이런 여유도 나쁘지 않을지도. 아, 이게 뭐야? 내 고기! 설마 네가 먹은 거냐?
6: 어? 아니야, 내 건 여기에 있어. 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3: 꽃이 가버렸지?
6: 저기.
5: 마그 켈로?
3: 마그 켈로라고? 그럼 다이노이드란 말이야? 야! 얘도 이상한 것 같아! 오!
5: 마그킬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3: 이쪽이야, 이쪽. 여기, 여기.
5: 이쪽이야. 제발 이쪽으로 와.
7: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8: 어?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들었나?
4: 이 녀석, 코인도 없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5: 정신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아무래도 블랙 위치의 마법에 당한 것 같아. 마그킬러는 원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맹한 다이노이드 전사였다. 카르노 군단에게 침묵을 받은 그날, 마그킬러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은 블랙 위치에게 희생당했다. 그런데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마그킬러가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1: 간지러워.
0: 마그킬러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너무 안타까워.
1: 카르노 군단 녀석들 용서 못해.
3: 네가 마그킬러의 코인을 되찾자. 그리고 카르노 군단을 꼭 막아내는 거야. 가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벌트, 어? 그래서 작전은 뭐지?
1: 자, 이건 본부의 과학자들이 만든 마비장치야. 너희가 잠시 블랙위치의 주위를 끌어줘. 내가 그 틈에 이 장치를 블랙위치에게 붙일게.
2: 오, 그때 마그킬로의 코인을 빼내면 되겠네.
3: 좋은 작전인데?
1: 이 정도까지.
4: 마그킬러의 코인으로도 모자라. 그레이트 코인까지 눈앞에 나타나다니. 내가 오늘 운이 아주 좋군. 카르누님께서 무척 기뻐하시겠구나.
1: 얘들아, 작전 시작이다.
4: 알겠어.
1: 캐치!
4: 캐치!

0: 이 녀석들이 감히!
1: 이러면 마비장치가 부서지다니!
2: 작전 실패다!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렉스카이저로 합치하자!

성격으로 나한테 흠집 하나 못 낸다!

0: 너희는 모두 다른 언니의 것이다!
1: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그레이트 퀸과 함께 싸우겠다!
2: 가자, 마그킬러!

0: 애니 특공대, 너희 덕분에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1: 앞으로 잘 부탁해, 마그킬러.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용암의 전사, 마그킬러, 합류, 완료!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말의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아니, 죄송합니다.
2: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2: 어? 유리?
0: 유리야!
2: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3: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2: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2: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2: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2: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2: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7: 마리 팀장님,
8: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자!
3: 무슨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3: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4: 고마워요.
3: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5: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3: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3: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분 준비해주세요.
5: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5: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3: 훌륭하게 버텨줬어.
6: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5: 천만에.
3: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5: 아이스걸?
7: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8: 움직일 수가 없잖아.
5: 이카루스!
7: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그만질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2: 유리야!
3: 너희들 어디 갔다 와?
2: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2: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3: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2: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3: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2: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2: 그야, 파이어로브의.
3: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왕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나는 난 초벌 좋은 향기 찾아가지. 어? 향긋한 냄새? 우와!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1: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0: 도와주세요! 살려줘요!
2: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3: 어? 난초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0: 너무 힘들어.
4: 어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금을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3: 우리도 도와주자.
0: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자자, 하트하트 뿅뿅.
2: 하트하트 뿅뿅? 그것보다 어쩌다 꽃 안에 갇힌 거야?
4: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벌이잖아.
0: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1: 사랑의 향수?
0: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1: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0: 어? 아이, 자, 몰라.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4: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0: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1: 그거 멋진데?
3: 우리도 도와줄게.
0: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5: 향유제!
1: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0: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4: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0: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3: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6: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꼭 자야 한다!

0: 뭐야? 뭐야?
1: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0: 잠깐만 저기.
2: 도마뱀이잖아.
0: 내 잠을 깨우다니.
1: 왜 이러지?
2: 내 날개. 우리도 날개가 찢어졌어.
0: 도망쳐.
3: 지금이야! 모두 숨어!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방해하다니 혼내주마.
2: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3: 향수로? 어, 알았어, 해볼게.
4: 어,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할 수 있어?
3: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0: 이게 무슨 향이지? 향긋한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꿈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1: 와, 성공이야. 난초보라 정말 대단해.
3: 응, 이제 향수를 완성하자.
5: 정말 하트병경이야!
1: 와, 좋은 냄새. 이 향수 네가 만들었니?
3: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1: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3: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로 완성했어. 다친 날개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병병이야.
6: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뿅뿅.
1: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4: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6: 뭐라고?

0: 감정 표현하기.
1: 자,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0: 손뼉 쳐요.
1: 도도
2: 미소 지어요.
1: 솔
3: 점프해요.
1: 라시
4: 따라요.
1: 파
5: 크게 웃어요.
1: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라라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라라.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때
2: 소리쳐요.
5: 눈 깜빡
3: 물러나요.
4: 엉덩 방아 크게 딸꾹.
1: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 방아 크게 딸꾹.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 방아 크게 딸꾹.
5: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화남 내가 먼저 할게.
1: 우리 화가 날 때는
3: 달 굴러요.
5: 팔짱을 껴요.
4: 물 부풀려요.
6: 물이 나요.
7: 흐심호흡해요.
1: 우리 화가 날 때는 달 굴러 팔짱 물 부풀려 뿔나요. 흐심호흡.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달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뿔나요.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나만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왕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기.
3: 자,
4: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5: 이런 암흑보석의 주인.
6: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7: 신기록이네,
8: 번개맨.
9: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8: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9: 찾았어?
8: 드디어.
9: 어디? 찾았어. 어디?
7: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9: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2: 희망, 사랑, 전문자.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0: 찌개 나왔습니다.
1: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0: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1: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0: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0: 그만. 희망이는 밥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1: 네.
0: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부엽도 언니만 주고 나도 먹을
0: 일단.
1: 거야. 맛있다.
0: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1: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0: 아주 그냥 나이.
1: 언니도 먹어라.
0: 야, 너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어이가 없네.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내놔.
0: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줘.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0: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1: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0: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1: 엄마, 엄마, 엄마, 엄마.
2: 아, 여보세요.
1: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2: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1: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2: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1: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3: 아, 같이 가요.
1: 네가 먼저 잡았는데요?
3: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3: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1: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3: 어, 알았어, 너 먹어.
1: 얼마예요?
4: 어, 5,000원.
1: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 왔거든요.
4: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3: 네. 어, 예.
1: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4: 아니, 아니, 저.
3: 아, 계산해 주세요.
4: 응.
1: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3: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1: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3: 그걸 왜 3초 지나고 알려줘?
5: 하얀 드라운드 자기소개하게.
6: 태문정.
1: 한지구.
7: 모범.
8: 연아를.
9: 김대표.
1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우상이야.

0: 반갑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2: 어? 어제 그 두둥쿠?
1: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3: 네,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4: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5: 화장실이요.
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5: 똥이라서.
6: 우와,
7: 멋지다.
8: 근데 왜 반반 달라?
9: 두 얼굴의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6: 아,
7: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9: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7: 응, 뭔데?
6: 아, 이게 뭐야?
9: 아바타잖아. 몰라?
7: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6: 아, 나 괴물 싫은데.
9: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8: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6: 귀엽다. 나 이게 뭐야?
9: 좀 아쉬워. 붙여봐.
7: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9: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7: 네가?
6: 야, 이게 뭐야?
9: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8: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9: 넌 10년 후에 네 모습.
7: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8: 다시 그려줄게. 그것도 해줄까? 너?
9: 잘가!
8: 너?
9: 너? 이리 와봐.
1: 자, 그만. 자, 뚝!
6: 선생님, 노사랑이 얼굴 망쳐놨어요.
9: 아니, 그게 아니다.
6: 뭐가 아니야? 너 나빠, 미워!
1: 아,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6: 대박.
10: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1: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0: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1: 노사랑!
10: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1: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2: 조그마왕님!
13: 암흑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4: 지구? 왜지?
1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4: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0: 그 이제 한번 먹어보래.
1: 마마.
0: 누구야?
1: 아무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라이브 방송 중인 곳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오늘은 테라시티 농장에서 토마토를 처음 수확한대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어서 오세요, 아,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0: 시장님!
1: 여러분도 맛있는 토마토를 먹을 생각에 저만큼이나 들떠있나요? 그렇다면 화성 최고의 건설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죠. 바로 기가빌더입니다!
2: 난 토마토가 제일 좋아. 빨리 구운 토마토를 먹고 싶어.
3: 난 토마토 스튜.
4: 난 파마산 토마토.
5: 난 토마토 샐러드.
2: 제일 맛있는 건 스파게티.
6: 난 토마토 너무 싫어.
7: 말도 안 돼.
0: 안녕 제이. 그리고 지구인 여러분, 이 척박한 화성 땅에서 어떻게 작물을 잘 키우는지 설명해 드렸어?
8: 뭐? 그건 우리 식물학자인 토레스 박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9: 화성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 있는 화성 지질학자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준 덕분에 화성에서도 지구처럼 작물을 쑥쑥 키울 수 있죠.
4: 우와, 지구랑 똑같은 양의 햇빛과 바람, 물을 제공한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6: 또 이 농장은 진짜 깨끗해. 먼지라고는 없어.
0: 하지만 한 가지 지구랑 다른 점이 있는데요. 농작물이 엄청.
9: 바로 화성에서 이룬 가장 큰 업적이죠. 유전학을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거대한 토마토를 개발했어요.
0: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기가마토예요. 화성 역사상 가장 큰 토마토죠.
2: 우와. 기가마토라니, 이름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
4: 내 계산에 따르면 기가마토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야?
1: 이 농장은 너무 커다랗고 많은 과일은 버틸 수 없나 봐.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작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어요.
2: 토마토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6: 난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0: 그렇다면 우리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모두 출동 준비됐어?
7: 응, 준비됐어.
0: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킨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다리다 출동!
0: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린 빨리 새로운 농작물 창고를 지어야 해. 컨베이어 벨트가 안전하게 농작물을 이곳으로 이동시켜서 거대한 저장고로 옮겨줄 거야. 다들 알겠지?
2: 자, 출발!
10: 알았어, 아기자!
6: 알았어!

0: 난 화성의 눈부신 태양이 너무 좋아. 덕분에 화성에서 새롭고 신비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말겠어.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게.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자, 그럼 어디 내가 발명한 에너지 탐지 고글이 잘 작동하나 볼까? 호호호호, 농담도 잘하셔. 당연히 잘 작동하겠지. 난 천재니까. 저 토마토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어. 엄청난 걸 발견하겠군. 빨리 다 차지해버리자.
1: 기가빌더가 엄청난 자동 수확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면 거대한 토마토를 농장에서 새 저장고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죠.
2: 됐다! 마지막 토마토야!
3: 정말 너무 뿌듯해.
4: 말도 안 돼. 지금 토마토 때문에 우는 거야?
0: 난 이 토마토들 덕분에 유명해질 거야.
4: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창고는 토마토로 가득해야 해.
5: 뭐야?
6: 저기 봐.
4: 어? 통 비었잖아. 난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일은 바란 적 없거든.
6: 어? 포모와 두더지의 짓이야.
0: 예? 뭐야? 들켰잖아. 서둘러.
2: 어이, 거기서
6: 도망치고 있어.
4: 멀리는 못 갔을걸?
6: 토마토 도둑을 잡으러 가볼까? 이가 밀고. 예!

0: 두더지들을 막아야 해. 준비됐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기가봇 준비 완료!
1: 야, 이 성가신 녀석들 같으니.
2: 우리 토마토 내놔.
0: 빨리 항복해 포부. 넌 더 이상 도망 못 쳐.
1: 하, 너희 날 막을 수 없어. 아찌, 이 포부님은 천하무적이야.

정말 고마워, 루루. 내가 아니라 귀하게 고마워해.

0: 어?
1: 안 돼!
0: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토마토는 살렸잖아.
1: 하지만 터진 토마토는 어떡하지? 어?
2: 어? 아, 미안.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다섯 토마토는 크기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답니다.
2: 어? 뭐야? 진짜 맛있잖아.
0: 그것 봐, 토마토가 최고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TV 시청자 여러분.
2: 진짜 입에 딱 맞는데?
0: 어떤 게?
2: 전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전력보급 30%.
1: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0: 전화 반쪽 전력보급 이상 없음.
2: 셀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 동기화 문제 없음.
2: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0: 전력공급 50% 완료.
2: 준, 보고 있어. 준비해.
3: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4: 문제 없어. 지시만 내려.
5: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자고.
2: 목표물 대기권 돌파.
1: 동기화 60% 완료.
2: 목표물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3: 빨라. 메가 파워 실드 준비. 넵. 어, 저군다.
5: 목표물 확인. 온다.
1: 공기와 80% 완료.
2: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3: 메가 파워 실드 전개.
4: 메가 파워 실드.
0: 전력 80% 공급 완료.
1: 실드 출력 90% 돌파.
2: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3: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2: 모두들 동기화 유지!
5: 견뎌!
1: 실드 출력 85%!
5: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3: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0: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어,
2: 목표물 에너지 분출량 저하 좀! 조금만 더!
1: 실드 출력 90% 도달!
5: 계속 밀어붙여!
4: 우주로 돌아가!
3: 어떻게 됐니?
2: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4: 쓰다가 된 거야!
5: 언니야! 너 해냈다고!
6: 모두 고생했어.
3: 잠깐.
1: 크레스트님.
5: 저게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7: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8: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5: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9: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10: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9: 영원한 영으로 돌아갈 때다.
3: 모든 계획!
11: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9: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11: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 더 하겠다는 거지?
9: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11: 뭐라고?
3: 내 테카드박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4: 그런 게 어딨어!
11: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6: 블레이언,
9: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0: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1: 그릇이 비어있다고?
2: 빈 그릇을 채울...
3: 너 배고픈 거지, 그치?
4: 뭐? 준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5: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1: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4: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6: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7: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 되군.
8: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1: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9: 전 내가 가겠네.
3: 블루도인!
9: 우리에겐 오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나도 가겠어.
1: 사바나드, 넌 웨폰 카드를...
9: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나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3: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인, 대놈!
0: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인가?
10: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 말이야.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0: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1: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온을 충전해줘야겠지?
5: 전력 복구 작업에 서둘러.
11: 알겠습니다.
8: 블러드문 슬래셔!

0: 흥미롭고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입니다.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게 미었다.
1: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의 힘을 다시 불러낼 수 있어.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 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오.
2: 저번. 네?
3: 저기 바귀신이라고.
2: 헤비아이요? 이런.
4: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2: 글로버?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4: 카키가 걱정되잖냐.
5: 좀 시끄럽다. 나는 더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정말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3: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0: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3: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태어! 다비신이는 모든 세바롭다. 여기 네가 선댈 곳이 아니야!
0: 오,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3: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 그래! 그렇게 한 방에서 산산조각에게서 차는 거다!
1: 좀 척척 맞는군. 헤비아현, 즐거워군.
4: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2: 저게?
3: 터키.
0: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하는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5: 뭐라카노, 나는 지리밖에 가지고 없다!
3: 예!
1: 타키, 괜찮나?
5: 사바나도!
3: 에스긴, 어딜 보는 거냐?
4: 타키가 사바나들을 만나긴 아직 이른데.
5: 나는 니를 같이.
1: 뭐지?
2: 타키!
3: 무슨 소장이야?
0: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3: 그 손 치우지 못해.
0: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때가 올 테니까.
3: 고마. 엄단다리 먹어라.
2: 헤비아이언.
1: 타키의 상태가.
3: 타키.
2: 타키의 모습이.
1: 너는 못 기다려! 가자!
2: 잠깐만! 크리스토 오빠?
6: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1: 상관없어! 지금 간다!
2: 준! 제발! 블록해!

0: 아니하지 마라.
1: 이런 가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2: 엄마의 원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0: 아이야 더 태워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3: 타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말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0: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3: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1: 자, 이런 대체로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타키를 멈추게 해!
3: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2: 살아줘!
4: 사바라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2: 우리 타키를 부탁한다.
3: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놀래유 부탁한다.
5: 알겠어. 사바나드 세더.

0: 타케, 난 네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새로운 뜻을 마음껏 대해라!
2: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나도 지키도록 해줘.
3: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4: 어? 메가 파워 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1: 웨퍼카드?
5: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3: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안전에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채우겠노라!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선 주어지리라.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닥터!
1: 어서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0: Where's the doctor?
2: 아, 로지 선생님. 저 휴가 기간 동안에 잠시 와서 진료 봐주신 거고, 오늘부터는 제가 정상 진료합니다.

0: let's get started on your self-portraits.
1: Rub, rub, check.

0: 지금까지 이런 아이는 없었다. 학생인가 셰프인가 숙련된 칼질과 현란한 솜씨로 재료를 요리하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 엄마 저 면 좀 삶아주세요.
2: 네 셰프님.
0: 종횡무진.
3: 너무 잘 됐어요.
0: 주방을 누비는 이 구역의 요리사 노현성군. 그 맛있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 저녁을 앞두고 주부들이 장보기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는 정보 입수.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지금 뭐하고 계세요?
1: 지금 춘장 고르고 있어요.
4: 춘장은 왜요?
1: 짜장면 만들어 먹기요.
0: 중화 요리를 직접 만든다는데 과연 어떤 식재료들이 필요할까요?
1: 1인기 몇 마리일까?
0: 다음으로 닭고기 튀김옷으로 쓸 전분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2: 그냥 작은 거 사지.
4: 이렇게 고구마 전분 따로 감자 전분 따로 사야 돼?
1: 응, 맛이 달라.
0: 튀김 식감을 살리기 위한 황금 조합이라는데요.
1: 고구마 7이랑 감자 3의 비율로 섞었을 때 튀김이 가장 바삭하다고 배워서 그렇게 사게요.
0: 여느 프로주부 못지않게 필요한 식재료들을 꼼꼼하게 따지며 장을 봅니다.
2: 아들이랑 같이 메뉴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건 좀 제가 특별한 엄마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0: 그런데 식재료 찾기에 너무 집중한 현성군. 벌써 2시간째 마트를 돌고 있습니다.
1: 엄마
2: 가자.
1: 한 바퀴만 더. 한 바퀴, 한 바퀴.
2: 아니, 아니. 제발, 이제 그만.
1: 한 바퀴.
2: 내일 또 오자. 한 바퀴 오늘 먹고.
0: 결국, 엄마의 제지가 들어갑니다.
1: 많은 식재료들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2: 많이 피곤하죠. 네, 그냥, 뭐, 좀 그러면서 연성이가 해주는 거 먹을 때는 되게 기뻐요.
0: 어느새 카트 안을 가득 채운 식재료들. 자,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집으로 오자마자 가진 식재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연성군. 곧바로 요리할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조리 도구들을 꺼내놓는데, 이건 또 뭘까요?
1: 이 밑에 넣은 거는 지금 제 개인용 칼이요.
4: 개인용 칼이 따로 있어요?
1: 네.
0: 칼은 무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죠.
1: 오, 다리 뭐.
0: 셰프에게도 분신 같은 존재. 때문에 좋은 칼은 셰프에게 필수.
1: 10만 원이 넘는 그 애들이니까 제가 손대기엔 아직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요.
0: 자신의 용돈과 세뱃돈 등을 모아서 산 만큼 칼은 연성이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4: 연성아, 엄마 칼 좀 하나만 빌려줘.
2: 오렌지 사이즈 칼 좀 빌려주세요.
1: 오늘 하루만 빌려주겠어요.
2: 땡큐.
0: 가끔 연성이 칼을 빌려 쓰는 엄마.
2: 고맙습니다.
1: 칼 주세요.
2: 네.
0: 남의 떡이 커 보이듯 왠지 연성이 칼이 잘 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2: 어떨 때는 잘 빌려주고 어떨 때는 또 화내고 안 빌려주고. 그리고 연성이 칼이 항상 제 칼보다 잘 들어요.
0: 오늘은 연성군 기분이 좋은 덕인지 과일이 더 잘 썰립니다.
1: 닭을 잡아봅시다.
0: 유린기는 닭고기를 튀겨서 매콤 새콤 달콤한 소스에 채소와 같이 버무려 먹는 중국식 요리인데요. 이 잘라놓은 닭고기 사레에 전분과 물 달걀을 넣어 만든 튀김옷을 입혀 기름에 노릇노릇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0: 두 번째 짜장면은 먼저 춘장을 기름에 볶고 양파, 돼지고기 등을 볶은 후 이 두를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는데요.
1: 냄새가 진짜 너무 좋다.
0: 입맛을 돋우는 짜장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아빠의 퇴근길도 재촉하는 냄새.
2: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잖아.
3: 이거 뭐 하는 거야?
1: 짜장면이랑
2: 기름이죠.
0: 기름에 튀겨 촉촉한 식감을 살린 푸짐한 유린기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인 짜장면. 연성군이 공들인 오늘의 저녁 메뉴.
2: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0: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2: 맛있는데?
0: 아빠의 말에 흡족한 아들 미소를 짓는 연성군. 이제 중화요리 배달시키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되겠어요?
2: 그래도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번은 연성이가 해주는 요리 먹는 것 같아요. 뭐 맛있는 거 저는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좋죠. 네.
1: 저는 요리를 할 때 항상 좋고 요리할 때 가장 좋은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은 칼로 썰 때,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불을 사용할 때,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한마디로 그냥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행복해요.
0: 요리하는 게 좋다는 연성군. 그래서인지 틈만 나면 주방에 있는데요. 엄마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냉장고를 청소하는 날. 굉장히 열심히죠?
1: 제 거니까 제가 신경 써야죠. 제 건데.
0: 그러고 보니 주방에 냉장고가 두 개가 있었네요. 그중 하나가 연성이 거였는데요.
1: 집에서 공용으로 쓰던 냉장고에서 이렇게 반찬 냄새가 나는 게 전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는 냉장고를 가지고 싶어서 제 냉장고를 샀어요.
0: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칼과 냉장고를 시작으로 하나 둘 장만했던 것들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도구와 식재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1: 엄마 이거 뭐야?
4: 엄마 언니 냉장고.
5: 워낙 자기 거랑 제 거랑 구별을 막 해서 섞이는 것도 싫어하고. 연성이 형이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중학교를 이쪽으로 진학을 하게 돼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연성이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돈독하니까 이사 오기 되게 싫어했어요. 아빠가 그럼 냉장고 사줄 테니까 이사 가자. 그랬더니 이사를 그래서 또 편하게 하게 됐죠.
0: 사실 냉장고 안은 연성군의 또 다른 보물창고입니다. 연성군이 아끼는 식재료가 여기 다 있는데요.
1: 오, 뭐야. 이거는 제가 작년에 담근 청귤청이에요. 10kg 정도 했었는데 너무 많아갖고 아빠 회사 사장님한테 선물로 드렸더니 용돈도 받고 엄청 좋았어요. 이거는 제가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고 콜리플라워랑 브로콜리의 교배 중이에요.
0: 꼭 무슨 꽃다발 같죠?
1: 제가 이탈리아에서 80유로. 80유로를 주고 산 그 발사믹이요. 하나로는 12만 원 정도. 눈물을 흘리며 설날에 받은 세뱃돈으로 지갑에 털며 샀습니다.
0: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특이한 식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연성군. 이번엔 또 뭔가요?
1: 이 친구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그 중에 하나인 트러플이거든요. 트러플인데 화이트 트러플이라고 트러플 중에서도 가장 비싼 트러플이요.
0: 트러플, 송로버섯은 우리네 산삼과 비교되는 진귀한 식재료죠.
1: 향 한번 맡아보실래요?
0: 맛과 향이 강해 단 한 방울로도 마법의 맛을 낸다는데요.
6: 향이 안 나는 것 같은데?
1: 네?
6: 뭔가?
1: 지금 코가 조금 코 막히신 것 같은데.
0: 뜻밖의 반응에 난감한 연성군.
1: 제가 하고 있는 게 요리다 보니까 축구 선수가

0: 치과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조금 사치스럽긴 하지만 조금 비싼 식재료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1: 조심해.
2: 엄마에게 처음 사달라고 했던 책이 요리책이었을 정도로 연성군은 아주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보다 요리가 더 재밌고 흥미로웠던 연성군. 엄마는 그런 연성군이 신기하고 대견했답니다.
3: 놀이터처럼 항상 뭔가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다 만질 수 있게 해줬었어요. 네. 치우는 게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재밌게 하는 모습 보면 저도 좋으니까.
2: 그러다 재작년에는 남다른 요리 실력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최연소로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4: 연성이가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보다 누나들보다 욕심은 더큰것 같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요리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애가 연성이가 배고파한다 할까? 네.
2: 그 배고픔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요리를 연습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연성군 또한 요즘 아이들처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요리를 공부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데요.
0: 칼질하는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레시피도 많이 봐요. 근데 레시피의 비중이 더 많아요.
2: 여러 동영상 중 최근 즐겨보는 요리 채널도 생겼답니다. 이 영상들에 더 관심이 생긴 이유는 직접 동영상을 만들려 하기 때문이지요.
0: 레시피랑 제 손이 위주로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저는.
2: 이렇게 요리로 또 다른 영역에 도전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왠지 친구와의 하굣길을 서두르는 연성군. 집에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그런데 연성군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네요. 연성아,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0: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짐이면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살짝?
2: 알고 보니 동네 맛집을 찾아간 거였군요. 연성군과 친구가 첫 번째로 고른 메뉴는 바로 햄버거.
0: 나는 클래식 치즈 먹을게. 그럼 이렇게 시키고, 여기는 수제버거로 유명한데요. 네, 많이 먹어봤어요.
2: 주문한 수제버거가 나오고 먹기 시작하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든 연성군의 햄버거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반면 친구는 반도 못 먹었네요. 이때 뭔가를 발견한 연성군.
0: 네.
2: 접시에 남은 의문의 식재료를 신중하게 먹어봅니다.
0: 양파인 것 같아요. 양파. 캐러멜라이징 될 때까지 볶은 양파. 햄버거 빵. 패티, 소고기 패티, 그리고 캐러멜라이징한 양파, 그다음에 치즈. 되게 심플한데도 이 상태로 완벽해요.
2: 수제버거 맛집으로 인정! 다음으로 거침없이 돌진에 들어간 곳은 한 빵집. 제빵은 요즘 연성군이 열중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인지 빵을 보자마자 만드는 방법이 술술 나옵니다.
0: 반죽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버터를 넣어. 그다음에 계속 밀고 젓고를 계속 반복하면은 결이 이렇게 생겨. 그거 반으로 뜬 다음에.
2: 계속해서 쏟아지는 과다 정보에 친구는 급격하게 피로해졌는데요. 그러고도 한참을 연성군의 제빵 강의를 들은 후 빵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연성군의 요리에 대한 열정. 하굣길에 맛본 햄버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5: 빵 만드는 건 어디 배웠어?
0: 아니요, 저는.

0: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1: 수많은 연습과 숱한 실수를 반복하며 터득한 제빵 기술. 밀가루와 우유, 버터 등을 넣어 잘 섞은 반죽은 다음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갑자기 냉장고로 가더니 그 위에 있던 스티로폼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요. 연성군이 만든 빵 발효기였네요.
0: 옛날에 갈비를 인터넷에서 시켰었는데 그때 이만한 박스인 거예요. 4개를 시켰더니 그랬고 아 이거 갖고 해보자 이러면서 일단 이거가 보온이 잘 되니까 여기서 수증기로 발효를 시켜보자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1: 볼품없는 재활용품 발효기지만 그 성능만큼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발효기 못지않습니다.
0: 40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 요걸 이용해 만든 빵 중 실패한 건 없으니 말입니다.
0: 안에 온도가 40도는 돼야 빵 온도가 한 30도는 돼서 그래서 발효가 제일 잘 돼요.
1: 적정한 온도와 습도로 발효 과정을 거친 반죽은 푹신푹신하게 부풀어 오르며 빵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2: 연성아, 엄마 왔어.
0: 갔다 왔어.
1: 때마침 등장한 엄마가 반가운 연성군.
0: 엄마, 나 오늘 동영상 좀 찍어줘. 급해요.
1: 나중에 활용할 동영상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건데요. 사실 엄마에게도 연성군의 제빵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 제가 가장 크게 아이가 하는 부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베이킹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죽해서 발효 성공하기까지가 거의 한 밀가루 몇 푸대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효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하는데 너무 기뻐했고
1: 한때 반죽을 많이 해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가기도 했던 연성군. 그런 노력의 결실로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이 탄생하게 된 거죠. 마침내 햄버거 완성!
4: 잘 먹겠습니다. 연성이 덕분에 또 햄버거 집에서 먹네.
1: 엄마는 덕분에 햄버거로 간단히 요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연성군은 아까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또 먹습니다.
5: 이렇게 만들어 서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몸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는 만드는 데 집중하고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연성아, 엄마 그만 째려보고 우리 조금 관리하자. 그날 밤 모두 잠든 조용한 시간.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머나 깜짝이야. 연성군이 칼을 갈고 있었네요. 좋은 칼일수록 칼날 관리가 중요하긴 하죠. 칼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0: 칼 가는 방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게 잘 갈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인터넷을 이용해 거의 혼자 공부하다 보니 가끔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도 있답니다. 그런 연성군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6: 연성아, 미션이야.
1: 과연 무엇일까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바로 인기 요리 유튜버와의 깜짝 만남입니다.
7: 이거 들어보니까 네. 프랑스 요리 관심 있다 그러더라고, 맞아?
0: 네, 맞아요.
7: 근데 양식인 메인 요리의 특징은 한 접시 요리라고 해서 그 안에 네. 고기랑 채소랑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내일 우리가 같이 요리를 하면서
0: 네.
7: 그 연상이랑 이제 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영상도 네. 한번 같이 찍어보자.
0: 네.
7: 네, 안녕.
0: 네. 메인 디쉬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글쎄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걱정과 기대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행차한 연성군. 오늘 쓸 식재료들을 구하러 온 건데요.

0: 뭐 예쁘네요.
1: 여기다 담을래?
0: 어, 네.
2: 역시나 꼼꼼하고 더 신중하게 재료들을 골라 담습니다.
3: 양손이 됐고.
0: 아, 안심 어딨어요?
4: 아, 어떤 안심을 찾으세요? 돼지 안심, 소안심?
0: 소안심.
4: 아, 소안심? 뭐 할 거예요?
0: 스테이크요.
4: 스테이크? 맛있는.
2: 쇠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한 부위인 안심은 고급 식재료죠.
0: 안심의 중심이 샤토브리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딱 안심의 딱 중심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다행히 신선한 고기를 잘 구했네요.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 이제 유튜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성분이 웬 체조를 합니다.
0: 저 지금 너무 긴장돼갖고 몸 풀고 있어요.
2: 긴장된 마음을 진정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문 앞.
5: 왔어.
0: 안녕하세요.
5: 멀리 왔네.
2: 셰프 경력 14년의 요리 유튜버 목진아 씨입니다.
5: 뭐야? 뭐 많이 들고 왔는데?
0: 비밀이에요.
5: 비밀이라고?
0: 네.
2: 세상에 비밀은 없죠?
5: 신기한 거 가지고.
2: 바로 식재료 점검에 들어가는 목진아 씨.
0: 네.
5: 재료가 너무 좋은데 이게? 스테이크 어떻게 이기지? 먹을 수 있겠네. 네. 지금 준비한 거 봐가지고는 어제 뭐 제가 드린 미션은 잘 수행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2: 네.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대 닭가슴살 스테이크의 대결. 과연 어떤 요리들이 만들어질까요? 본격적인 동영상 촬영에 앞서 카메라를 설치. 설렘 반, 불안 반. 드디어 촬영 시작.
5: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단호박 카포나타 만들 거고요. 연성이는?
0: 저는 버섯 라구를 곁들인 감자와 그리고
5: 지금 어디 보고 하는 거야?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 네.
5: 자신 있게.
2: 촬영을 시작하자 또 다시 긴장한 연성군.
0: 저는 버섯 라구를 올린 감자와 그리고 단호박 퓨레를 곁들인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를 하겠습니다.
2: 이제 소개를 마치고 요리에 들어갑니다.
0: 제가 만든 단호박 퓨레인데요. 일단 단호박이랑 양파를 버터에 볶아준 다음에
5: 스톡 물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물이 같이 끓으면서
2: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다음으로 감자 요리에 곁들일 소스를 만드는 연성군.
5: 그걸 라구 소스라고 하잖아. 먹어봐야지 가리통 만지네.
2: 거의 다 돼서 간을 보는데 연성군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0: 뭐 한 번인데 이렇게 짜요?
5: 어?
0: 한 번인데
5: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봤어야지.
0: 너무 짠데요?
5: 너무 짜네?
2: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스에 소금 간을 치는데 연성군은 소금을 한 번 갈아서 넣은 것 같다 했지만 자그마치 세 번에 걸쳐 많은 양의 소금을 넣었던 것.
0: 오늘 진짜 왜 이러냐.
2: 당황해서 식은땀까지 흐릅니다.
5: 1번.
2: 그때 들려온 구원의 목소리. 소스를 살릴 희망이 보입니다.
5: 버섯까지 와. 해결할 수 있으면 요리사고 못하면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고.
2: 짠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크림과 버섯을 넣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0: 아까보다 괜찮았어.
5: 아까보다 괜찮은 거?
0: 크림 살짝 더 넣고.
5: 크림 더 넣고.
2: 다행히 소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5: 자, 이제 스테이크 구워보자.
0: 네.
2: 스테이크는 육즙이 새지 않도록 굽는 것이 관건이죠.
5: 온도계 쓰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요리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들도 다 쓴단 말이야.
2: 고기가 익은 정도는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랍니다.

0: 시간은 충분히 났다.
1: 그렇게 오늘의 메인 요리가 완성되고 바로 플레이팅에 들어가는데요.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맛있어 보이죠? 그 사이 목진한 씨의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접시에 담겨졌습니다.
2: 만족스러워?
3: 아니요.
2: 아니야?
3: 네.
2: 왜? 일단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3: 아,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1: 실수했던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린 연성군. 조심스레 목진아 씨의 평을 기다리는데요.
0: 성공했어.
3: 성공했어요?
0: 성공했어.
3: 진짜요?
2: 이제 좀 얼굴이 피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1: 식성도 같이 돌아온 듯합니다.
3: 여러분들에게 더 준비해서 유연성만의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2: 약속?
3: 네.
2: 파이팅.
3: 파이팅.
1: 이게 끝이 아닙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며 인터넷상에 어떻게 올릴지 이야기하고 편집하는데요.
0: 이제 연습해본 거니까 한번 올려보고.
1: 마침내 인터넷에 연성군의 첫 번째 동영상이 올려졌습니다.
2: 연성이는?
3: 버섯 나물에 올린 감자와 감자
4: 시작해 봅시다.
2: 감격스.
1: 요리뿐 아니라 동영상 올리는 법까지 꼼꼼히 가르쳐주는 목진아 씨.
3: 너무 멋있으시고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0: 기존에 해왔던 것들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 생각하고 느낌을 좀 담아서 자기만의 요리를 공부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자고.
3: 네, 그럼 도전해보자.
0: 오케이, 파이팅! 네.
1: 그래요, 힘내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금의 열정으로 더 배우고 더 노력한다면 연성군이 바라는 꿈은 이루어지겠죠?
3: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행복한 셰프가 되고 싶어요.
1: 우리도 연성군의 꿈 응원할게요.
5: 장관실까요?
6: 이렇게
7: 뭐지?
6: 진짜 맛있었어요.
5: 오늘 한 게 제일 맛있어요.
6: 제가 한 게 제일 맛있어요.

0: 건강하지 못해서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0: 아니 분명히 저기가 지금 저기가 내리막길이라니까. 우와 대박.
1: 오, 우와
0: 와, 이렇게 큰 고생 처음 봐.
1: 그래서 태어나 처음 봐요.
2: 겨울방학이잖아. 근데 네. 너네 겨울방학에 뭐하고 지내?
3: 친구들이랑 보통 놀러 가기도 하고. 내 형은 겨울방학이 없지 않아?
2: 그치, 나는 좀, 저도 좀 겨울방학을 좀 주시겠습니까?
3: 우리 불쌍한.
2: 아니, 왜냐면 형은 사실 여행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여행 떠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뭔가 어디를 막 떠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때?
4: 그러면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2: 뭔가 신기한 장소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과학적인 뭔가 이렇게 되게 신기한 그런 거를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4: 그러면은 대중교통은 힘드니까 형하고 형이 운전을 해서 갑시다.
2: 아, 운전할 줄 알아?
3: 저 면허는 있는데 안 해봤어요. 잘할 수 있어요.
4: 형은 운전하세요?
2: 형 운전하지. 차를 타고 직접 우리가 운전해서 그런 뭔가 신기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4: 가볼 만한 거.
2: 가볼 만한
3: 좀 과학적 원리가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니까.
2: 그치.
3: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온천도 어때요, 온천? 온천 괜찮지 않나?
2: 온천 괜찮다. 온천 가가지고
4: 네.
2: 그런 거 있잖아. 계란 같은 거 삶아 먹고.
3: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죠.
2: 근데 사실 온천 자체가 되게 신기하잖아.
3: 우리 원래 제주도 가기로
2: 맞아, 맞아. 나 진짜 맞아요. 그 생각했어. 제주도에 그거 우리 그 도깨비도 있잖아.
4: 아, 그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주도 도깨비도로 쳤는데 밑에 그냥 의왕에서 도깨비도로가 나와요.
2: 의왕에도 있어?
4: 아, 네.
2: 이따 그래야지. 여기서 이따 그러면 여기 가야 되잖아.
3: 의왕 너무 가까운데?
4: 네, 거기 갑시다 그러면. 이게 그게 오르막길 있는데 내리막길처럼 보인대요. 연천에 있는 가볼 만한 고대산 역고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TV에서 봤거든요.
3: 우와.
2: 고대리? 이게 고대리야? 이거 분수 아니야? 분수.
4: 분수 언거 같이 생겼다.
2: 그러면 거꾸로의 느낌이 있잖아.
4: 네.
2: 그리고 역고대름도 역고대름이잖아.
4: 거꾸로네.
3: 거꾸로.
2: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거꾸로를 테마로 딱 정하는 거야.
3: 아. 거꾸로 사이언스.
4: 네, 거꾸로 사이언스. 사이언스.
2: 괜찮다.
4: 오. 좋습니다.
2: 그러면은 이번 테스트는 거꾸로 사이언스.
5: 사이언스
6: 큐! 오늘의 퀘스트!
4: 거꾸로 사이언스!
7: 신기한 장소를 찾아라!
2: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국을 떠나서 저희가 예상을 뒤엎는 그런 신기한 장소로 떠나볼 텐데요.
4: 네,
2: 기대가 자, 그래서,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7: 그렇죠.
2: 뭔가요?
4: 하나, 둘, 셋!
2: 짠! 와, 삼도리카예요. 설렌다, 설렌다. 자, 좋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팔경 중 하나인 그 도깨비 도로로 가볼 텐데요.
4: 네.
2: 어때? 뭔가 기대되나요?
4: 착시현상이라고 하잖아요.
2: 그쵸, 그쵸.
4: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4: 네.
2: 자, 렛츠고! 가자, 가자. 이야. 우리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이거만 있으면.

0: 도깨비 도로는 네. 거꾸로 보이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거잖아.
1: 그렇죠. 네.
0: 그게 착시현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1: 맞아. 착시현상이 그 시각적으로 실제랑 다르게 느끼는 거를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0: 사실 착시현상도 뭔가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1: 도깨비 도로는 그 중에 기하학적 착시현상이래요.
2: 착시는

사물을 볼 때 우리 뇌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는 착각 현상이에요. 두 선을 잘 보세요.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이번 선이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두 선의 길이는 같아요. 양 끝의 화살표 모양 때문에 길이가 달라 보인 거죠. 가운데 빨간 선을 잘 보세요. 바깥으로 휘어져 보이죠? 그런데 주변에 사선을 없애면 어때요? 실제로 두 선은 평행한 직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선의 영향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져 보인 것이죠. 가운데 원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2번이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주변에 원을 없애면 어때요? 두 원의 크기는 같아요. 주변을 둘러싼 원의 크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 거죠. 이렇게 도형의 방향이나 크기, 길이에 의해 일어나는 착시 현상을 기하학적 착시라고 해요.

0: 완전 내리막길인데?
1: 우와, 여긴가 봐.
0: 우와, 대박. 딱 봐도 내리막길 생겼는데.
2: 우와, 내리막인데?
0: 어. 이게, 설마 뭐야? 이게 오르막인 거야?
1: 그런가?
0: 그러면 대박인데?
2: 내립시다, 일단.
1: 잠깐만, 내려보자.
2: 무슨, 여기, 딱 봐도.
1: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가 내리막길인지 한번 캐트병을 놔가지고 한번
2: 확인해보겠습니다.
1: 확인해보자.

0: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1: 내리막길이네!
0: 오!
1: 우와! 오! 우와! 우와! 내리막길이네!
2: 다시 돌아오면 진짜 확실한.
0: 오! 우와!
1: 이게 내리막길인데 이게 어떻게.
3: 잠깐만. 엄청 세게 막 볼링 치듯이. 내려가겠지, 다시 또?
0: 우와!
1: 오!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말도 안 돼.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아니, 일단은 페트병은 일로 내려갔어.
3: 그러니까요.
1: 여기가 지금
3: 내리막길.
1: 내리막길이라는 건데.
0: 근데 진짜 여기가 내리막길 같은데?
3: 그니까요.
1: 그러면
3: 왜일까?
1: 이번에는 수평계로 한번 해보자.
3: 수평계로 한번
2: 펴줘서. 휴대폰 어플 있잖아.

0: 그러면은 이걸 딱 놓으면 알겠지?
1: 네. 한번 해봅시다.
0: 자, 띠리띠리띠. 둘, 셋.
1: 넷.
0: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수평에서 완전 수평에서 옆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2: 네. 이 정도인데. 장사가 심한 게 아니니까.
0: 근데 어쨌거나 이쪽이 지금 무르막이기 때문에 얘가 공이 네. 좀
1: 약간 이렇게
0: 가운데서 살짝 위로 올라가요.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립으로 놨을 때 이쪽이 진짜 오르막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2: 과연 뒤로 가는지.
0: 자, 논다.
1: 네.
2: 네.
0: 브레이크 논다.
2: 네.

0: 네,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확실히 이쪽이 뭔가 오르막길인 것 같죠?
1: 네. 네네.
0: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자,

0: 네, 이제 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1: 약 2도 정도의 경사 차이로 이쪽에서 높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0: 그렇죠.
2: 도끼 위드로가 맞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보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옆에
1: 지형을 약간 지워보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오르막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형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를 해서 저희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꼭대기만 이리로 오는 거지.
1: 나오긴 하네.
2: 맞나?
1: 꼭대기만 나오게.
0: 가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저기 연천에 그 거꾸로
3: 역보드름?
0: 역보드름이라고 거꾸로 생기는 고드름이 있는 데가 있대.
3: 네, 재밌겠다. 두 번째 거꾸로 사이언스. 고드름 어렸을 때 막 따가지고 칼 싸움 하거나.
0: 맞아, 맞아.
3: 그 떼갖고 와갖고 막 버리기 싫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0: 맞아, 맞아. 사실 고드름이 위에서 나는 건 봤어도 밑에서 난다는 게 사실 좀
4: 말이 안 되죠.
0: 상상이 안 돼. 그렇죠. 어떻게 밑에서 난다는 건지 우리가 이따가 가가지고 확실히 한번 이렇게.

0: 와,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자, 자, 내려. 자, 여긴가 보다.
1: 6.
0: 우와.
1: 역고드름, 어디야?
2: 역고드름. 엄마야.
0: 일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가볼까?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1: 보다.
2: 둘, 셋.
0: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오,
1: 저게
0: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코! 와, 이렇게 큰 고드름 처음 봐.
2: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봐요.
1: 오, 눈이.
0: 뭐야? 우와! 야, 진짜 밑에 있어. 밑에서부터 나.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길이가 짧을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2: 길이가 진짜 길어요.
0: 와 진짜 이거 너무
2: 그러면은 저희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0: 자

0: 원래는 사실 여기를 네.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1: 경찰구역인데.
0: 네, 저희가 특별히 군청에 허가를 받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들어가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0: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안전벌을 하고
2: 안전벌을 쓰고 네. 네.
0: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3: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짜잔!
4: 우와, 와, 진짜 아. 크다.
0: 그 거기 같아. 그 겨울왕국 거기 뭔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
4: 오. 우와.
0: 와, 진짜 신기하다.

0: 지역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낙수물들이 아래에 고이기 때문에 아래도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래도 얼음이 얼고 거기에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1: 또 얼고
2: 쌓이고 쌓이고
3: 쌓이고 쌓이고
0: 그런 방식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1: 그럼 한번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0: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0: 우와.
1: 오. 와. 와, 진짜 예쁘다, 그치?
2: 그니까요.
0: 저거 뭐야? 저것도 역구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위에는 없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죠?
3: 역구드름이 생기는 두 번째 원리, 낙순물이 없는 지형의 역구드름 같은 경우는 네. 아래에서부터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릇에 물이 담겨있다고 치면은 네네. 물이 이제 그릇 바깥쪽에서부터 얼어 나가는데 얼면서 이제 부피가 커져요.
0: 맞아요.
3: 끝에가 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밀리니까 안에 있는 물들이 네. 아직 채 얼지 못한 가운데 구멍으로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고 얼고 하면서 네네. 점점 그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모양이 생겨서 역구드름이 되는 거죠.
1: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0: 대박이다.
1: 네. 와, 크기가 근데 조금씩
0: 달라져요.
3: 자, 크기별로 다양하네요.

0: 자, 여기서부터 한번 온도를 재보자. 네. 여기, 지금 온도.
1: 여기는 네. 영하 7도입니다.
0: 7도가 나와?
2: 네. 영하 7도.
0: 밑에는 아, 밑에 한번 찍어.
2: 춥긴 하네.
0: 밑에는?
1: 여기도 둘 다 7도. 7도.
2: 위아래가 다 영하 7도.
1: 한 몇쯤 되면은?
0: 자, 여기 한번 재보자.
1: 제일 깊은 데가 5도.
0: 5도?
1: 네. 오, 진짜? 5.3인데 어. 대략.
2: 5.3. 바닥은?
1: 바닥은요? 여기는 딱 5도예요. 여기는 5.3이었다면 여기는 딱 5도.
2: 마이너스 5도.
0: 5도.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구들음을 한번 재보자.
1: 자, 여기 이거?
2: 네.
3: 이거 와. 한번 재볼까?
1: 그래, 이거 재봅시다. 48cm?
3: 오, 꽤 높다.
1: 네. 저는.
2: 아니네요? 맞나?
3: 70?
2: 한 70 맞네.
3: 70.
2: 70cm.
1: 네, 73 정도.
2: 아, 73. 아.
3: 근데 확실히 점점
2: 가면 갈수록.
3: 밖으로 나갈수록.
2: 길이가 진짜 길어진다.
3: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내 키만 역구드름들이 많아지는데?
1: 확실히 낙순물에 의한. 그 역구드름일수록 높이가 높네. 네.
0: 그니까. 자, 이거 한번 재보자.
2: 재보도록 하죠.
1: 오, 1m를 넘었어요, 처음으로.
3: 1m?
1: 그 108 정도.
2: 108 정도.
3: 네. 오, 이게 내 단일인데?
1: 확실히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추우니까 이게 더 오랫동안 넣을 수 있어가지고.
2: 더 높네. 높아지는 거네.
3: 그치.
2: 그러면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1: 이거, 이거. 어디, 어디?
2: 저거.
1: 아, 그래?
2: 과연 몇 시일까요?
3: 몇 시?
0: 애기
3: 몇 시야, 몇?
2: 아, 착.
1: 140. 150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3: 오, 크다. 그럼 이 앞에 것도 재밌자. 거의 이제 완전 앞에 쪽 거.
2: 이거요. 이게 저기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요.
3: 아, 그래, 그래.
1: 이거.
3: 오. 자, 이게 밑에서부터 넘어가 그냥 줄이.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재면?
1: 지금 바닥이 닿아 있는 상태고.
2: 네.
1: 이렇게 한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얼추. 와, 2m가 넘어, 2m 6cm.
2: 우와, 진짜 크다.
3: 진짜? 오. 와, 근데 진짜 길다.
2: 진짜 크다.
1: 그러니까요.
3: 아니, 진짜 이렇게 큰 고드름도 처음 봤지만 이렇게 역고드름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1: 역고드름이라는 건 이번 주제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3: 그리고 기둥이 만들어졌잖아, 완전.
1: 맞아요,
3: 얼음 기둥.
1: 동굴에 원래 종유석 같은 게 있는 건
3: 맞아, 맞아.
1: 많이 봤어도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진짜
3: 그니까.
1: 와, 처음 봤어.
3: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4: 우리는 사이언스 아큐.
3: 네, 오늘의 캐스트
1: 거꾸로 사이언스 신기한 장소를 찾아라.
4: 네, 성공.
3: 네. 와, 오늘 우리가 도깨비도로에서부터 네. 여기 지금 역구들까지 와,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렇죠?
1: 와,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었고
2: 네.
1: 역구들은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되게 직접 보니까 신기한 것 같죠?
2: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이걸 TV에서만 봤는데 이걸 실제로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태호 형이 운전하는 거 보고 저도 빨리 3년 뒤에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3: 아, 김기사 드라이브 괜찮았어요?
2: 네, 괜찮았어요.
3: 네, 아,
1: 네, 저희의 거꾸로 사이언스 신기한 장소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3: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2: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3: 네, 지금까지 태호!
1: 영조,
2: 건이었습니다.
3: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우와, 그 딱 봐도 내리막.
2: 우와, 내리막인데?
3: 우와,
2: 우와.
1: 과연 뒤로 가는지.
2: 오, 나 지금 발
3: 내려가요?
2: 우와. 뭐야 이거? 우와. 대박. 우와.
3: 우와.
1: 와,
3: 진짜 신기하다.
1: 이렇게 한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얼추 와 2m가 넘어 2m 우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0: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1: 엄마!
2: 괜찮아?
3: 괜찮아.

인간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얽혀있는 숲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난한 지중해 주변의 이 오래된 삼림지는 과거 고대 문명이 그들의 맹렬한 신들을 상상하고 동경했던 곳입니다. 신들의 성전인 올림포스에는 송진과 롱로즈, 타임의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엔 강렬한 태양이 끝없이 내리쬐고 바로 그 태양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모래의 땅에서 자라난 식물들 말이죠. 이 고대 신들의 고향은 다양한 나무와 덤불이 어우러져 장식되었고 마치 신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다와 무성한 소나무, 희고 뜨거운 모래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서식지가 된 거죠. 이곳엔 고대 동물 우...

터집이나 연대기 혹은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신들의 정원에 살 것 같은 동물들이죠. 따뜻하고 온화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는 스페인 연안지대부터 흑해까지 이어집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중동과 그리스, 튀르키예, 북아프리카까지 걸쳐져 있죠. 하지만 규모와 풍성한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안달루시아 해안입니다.

지중해는 자신만의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길고 뜨거운 여름과 짧은 봄, 격정적이면서도 온화한 겨울이 그 특징이죠. 그리고 보통 비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기후 조건 속에서 토착동물들은 다양한 생태계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숲의 나뭇가지에 숨어 지켜보고, 어떨 때는 조용히 모래밭을 가로지르며, 가끔은 숲 한복판에 솟아난 호수에서 첨벙대기도 하죠.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를 지배하며 이곳의 풍경을 결정하는 건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 꼭대기에 사는 홍부리 황새들이 슬슬 둥지 손질을 마무리하고 낭만적인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지는 암컷과 수컷이 함께 만들죠. 홍부리 황새들이 내는 매력적인 소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소나무 숲의 배경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해안 끝자락에서도 자라고 바위 사이에서도 싹을 틔우며 모래사장 한가운데에서도 솟아납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품었던 신비한 동물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면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전설의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 평균 기온이 20도씨쯤 되지만 여름에는 4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신화 속의 신들이 얇은 옷을 입었던 것도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곳이 다양한 파충류의 서식지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북부터 뱀, 흔히 볼 수 없는 지중해 카멜레온까지 있죠. 유럽에 서식하는 카멜레온은 이 소나무 숲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카멜레온은 태양의 숭배자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항상 얼굴을 태양 쪽으로 두는 존재 말이죠.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즐기기 좋은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니죠. 고대 기록 중에는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곤충들에겐 무척 반가운 얘기겠군요. 하지만 현실의 카멜레온은 파리와 메뚜기를 비롯해 날아다니는 무척치 동물도 손쉽게 잡는 뛰어난 사냥꾼이죠.

크고 단단한 날개를 지닌 딱정벌레는 카멜레온의 메뉴가 아닙니다. 특히 거저리과에 속하는 딱정벌레는 피하죠. 이 건조한 소나무 숲은 이런 곤충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10여 종의 딱정벌레가 소나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황새에게도 그렇지만 기온이 온화하고 먹이까지 풍부한 지금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이곳은 사막을 좋아하는 딱정벌레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오래된 모래 언덕과 완만한 구릉 사이에 위치한 데다가 가끔은 석호의 탁한 담수가 적당한 습기까지 더해주니까요. 소나무에 둘러싸인 저지대에 위치한 석호는 다양한 새들을 불러모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학은 이 호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내려온 양분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한 덕분에 호수엔 다양한 갑각류들이 살고 있고 홍학은 손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봄이 오면 홍학은 먹이 사냥보다는 짝짓기로 바빠집니다. 사랑의 열정에 휩싸인 홍학은 춤을 춥니다. 조화로운 움직임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춤의 향연이 펼쳐지죠. 마치 불처럼 타오를 것 같은 깃털을 펼치며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고대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불사조, 즉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태양의 숭배자로 보였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규모와 몇몇 거대한 나무들은 또 다른 신화 속 새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주로 거대한 숲의 한적한 구석에 동지를 짓습니다. 녀석은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중해 주변에 정착한 고대 문명은 이 새를 완벽한 힘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시되는 로마 최고의 신 유피테르와 연결짓곤 했죠. 이 군주의 새는 지중해 서식지를 누비며 산토끼와 굴토끼 또는 다른 새들을 사냥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흰죽지 수리의 놀라운 시력을 동경했고 로마인들은 이 새를 상징으로 삼아 군대의 깃발을 장식했죠. 지금은 빽빽이 늘어선 소나무 군대가 바닷가 가까이서 보초를 서며 이곳을 지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자 소나무 숲에서 사는 거저리 한 마리가 풀밭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와 거저리 둘 다 이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소나무는 땅속 깊이 내린 뿌리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적응한 바늘 모양의 잎 덕분에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부층이 단단하고 두꺼운 거절이는 기온이 내려가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다른 동물들처럼 이 녀석에게도 자신만의 전설이 있는데 흉조의 곤충이라는 다소 부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막처럼 척박한 곳에 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거절이는 이 건조한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유기분해 물을 제거하고 반대로 수많은 파충류와 조류의 먹이가 되죠. 이 소나무 숲에는 순전히 해로운 곤충도 존재합니다. 주로 어린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행렬 털애벌레는 사실상 소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이들은 소나무의 잎만 먹고 다른 건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우고 나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마리가 줄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털은 피부에 닿으면 매우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데 이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낮 동안은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더위와 외부의 공격을 피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따로 없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집도 철옹성은 아니었나 보군요.

작지만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진 기생벌이 보드라운 천막을 뚫고 들어와 휴식 중인 애벌레들 위해 알을 낳습니다. 이런 기생벌들은 배 끝에 산란관을 통해 낳은 알들을 잠든 애벌레들 위해 신중하게 배치합니다.

소나무의 가지는 다른 덩치 큰 동물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황새와 왜가리도 소나무 가지 위에 거대한 둥지를 짓죠. 머나먼 고대부터 황새는 자신의 둥지와 새끼들에게 헌신하는 걸로 높이 평가되어 온 동물입니다. 황새는 보통 좋은 품성과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의 본보기로 꼽히곤 합니다. 그리고 유해동물을 없애는 사냥꾼이기도 하죠.

밤새는 자신의 서식지를 구석구석 잘 활용할 줄도 압니다. 사실 이 신들의 정원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소나무와 호수를 오가며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곤충과 개구리들은 날카로운 눈과 부리를 가진 황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황새는 저새와 이 석호를 공유합니다. 흙탕물 속에서 특별한 낚시 기술을 뽐내는 녀석이죠. 저새는 황새와 달리 시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부리가 아주 예민합니다. 신경섬유의 끝부분인 신경종말이 넓적한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물속에서도 먹잇감을 감지할 수 있죠. 부리를 넣은 채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물속에서 맛있는 먹잇감을 건져냅니다. 저새도 소나무 가지 위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종종 이웃인 황새나 왜가리를 마주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람이 몰고 오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안의 소나무 숲은 움직이는 모래 언덕의 고요하고도 지속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소나무는 모래 언덕과 힘든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모래가 흩어지지 않게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모래는 바다로 날아가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죠. 모래 언덕은 언제나 든든한 협력자인 바람의 도움에 의지해 조금씩 전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람을 타고 온 모래가 서서히 쌓여 소나무를 집어삼키고 결국 죽게 만들죠. 하지만 승리를 기뻐하긴 이릅니다. 거기서도 새로운 소나무가 돋아나 모래 언덕을 가로막을 테니까요. 이 극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몽펠리에 뱀은 제갈길을 갑니다. 설치류와 작은 척추동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고대 문명에서 뱀은 모든 악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저 새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새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니까요. 사실 뱀이 새끼 새들을 찾아 나무를 오르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새끼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안전한 둥지 안에서 부모가 가져올 먹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뱀을 공격하는 새도 있습니다. 이 서식지 곳곳을 누비는 홍부리 환새죠.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따르면 황새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중해 생태계의 고유종이자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고리를 맡고 있는 몽펠리에 뱀은 이번엔 안전하게 숨는 편을 택한 듯합니다. 이곳에서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이 있다면 바로 스페인 흰죽지 수리일 것입니다. 소나무 위에선 새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 봄엔 먹이가 풍부해 사냥의 결과도 좋았고 성체들은 두 마리 새끼를 잘 키워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로서는 엄청난 성공 인생이죠.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새끼가 사냥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새끼를 돌봅니다. 아직은 어미가 고기를 찢어 새끼들에게 먹여줘야 하죠.

새들의 영역인 거대한 소나무 아래는 숲 하층부에 사는 긴털족제비의 서식지입니다. 한 녀석이 흰죽지수리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긴털족제비의 은신처는 모래흙을 파서 만든 형태인데 이들은 보통 이른 새벽이나 해질녘에만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털족제비에게 소나무 숲은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곤충과 열매가 풍부해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숨 막히는 한낮의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굴로 돌아와 낮잠을 잡니다. 소나무 숲의 야행성 맹금류는 긴털족제비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몸집이 작은 이 칡부엉이는 그리 큰 경계 대상은 아니죠. 이 신화의 숲에 사는 야행성 새들에게도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징조나 예언과 관련해 회자되곤 하죠. 실제로 부엉이의 감각은 매우 민감해서 매일 밤 깊은 어둠을 뚫고 마법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생쥐나 딱쥐, 들쥐를 찾아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칡부엉이는 주로 우산소나무와 알레포소나무, 피나스터소나무 사이에 삽니다. 이 소나무들은 거친 날씨와 메마른 땅에 가장 잘 적응했고 모래흙과 잦은 가뭄도 거뜬히 견뎌내는 수종이기 때문이죠.

운이 좋은 소나무들은 평온한 석호 근처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먹이를 찾던 홍학들이 물로 모여든 작은 생명체들을 부리로 걸러냅니다. 이들의 탄탄하고 두툼한 혀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홍학의 혀를 귀한 별미로 여겼다고 하죠. 홍학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입맛은 변했고 혀 요리의 유행도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학은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군락으로 돌아가고 새끼들은 부모 새가 소화기관을 통해 내놓은 죽처럼 걸쭉한 물질을 받아먹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신들이 살았다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숲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흰죽지 수리의 새끼들은 의젓하게 자라 제 힘으로 사냥을 시작했죠. 지중해 소나무 숲도 여러 위협을 겪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언제나 녹음을 유지하는 이 숲은 기분 좋은 향기와 고대의 전설, 독특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신화 속 존재들과 그들 못지않게 특별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전설과 현실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들의 정원.

0: 세계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내 스타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어? 와! 찾았다!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휴!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숲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코! 안 돼! 이거 놔! 스타코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0: 다이노 본부, 멈춰!
4: 무슨 일이니?
5: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1: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5: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2: 우리가 도와줄게!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정말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3: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2: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즙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3: 이 숲 왠지 오싹한데.
2: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3: 절대 아니거든.
0: 안녕 얘들아,
2: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0: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2: 우린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6: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3: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2: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0: 좋았어!
2: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0: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0: 정글 천국이잖아. 뭐? 동굴이 왜 이러지?
1: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2: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1: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아야, 어?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잡았다. 아야야야.
3: 아리! 어? 아리!
1: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3: 아리! 위를 봐.
1: 어? 꽁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1: 정말? 하지만...
2: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1: 어? 어떡하지?
2: 빨리 날 도와줘.
1: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2: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1: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2: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1: 잠깐 기다려. 자.
2: 준비됐지? 자, 슈퍼 꽁지 스핏!
1: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어?
2: 난 이제 슈퍼 꽁지거든. 어, 보기다!
1: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2: 제발 좀 떨어져! 너무 어지러워.
1: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2: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1: 야호! 저기 트리코야.
2: 내가 구할게.
1: 재료가 엄청 많이 있죠.

0: 우리도 먹어보자.
1: 좋아.
2: 엄청 맛있다.
0: 꽁지, 너도 먹어봐. 맛있어. 어? 꽁지야.
3: 휴, 겨우 빠져나왔네. 어? 내 스타 코어가! 거기서! 그건 내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해.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0: 호잉!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조그만한.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기사!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될 수는 없지.
1: 요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내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6: 네네!

0: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뭐

0: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1: 이 건물이 맞아.
2: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3: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2: 어? 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3: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 찌릿찌릿.
2: 그만 둬.
3: 잘 놀다 왜 이래요?
2: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어로보? 우와!
2: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3: 여기 어떻게 알고 왔죠?
2: 야구를 치러.
3: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2: 치사해.
3: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2: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3: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2: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자!
3: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2: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어? 받아라, 일렉트라!
3: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1: 아이들 구조 완료! 어? 미안해, 일렉트로! 어?
2: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5: 오늘의 안전 교육.
6: 오늘 파이어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2: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1: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6: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2: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1: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2: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6: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있어.
1: 아나리오!
2: 들어와.
1: 걘 뭐야?
2: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1: 집 앞에?
2: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1: 다녀올게. 어? 자.
3: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냐? 내가 왜 여기?
3: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냐?
3: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3: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3: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3: 그렇지.
4: 치랑.
3: 어,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냐?
3: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이게 뭐냐?
3: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3: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잘 봐봐.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로 가보자.
0: 여기도 안 보이네.
2: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4: 얘들아. 어?
3: 두목님.
4: 여기 있었구나.
0: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4: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0: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2: 한 건?
3: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4: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치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5: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4: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2: 맛있겠다.
4: 그럼 먹어봐야지. 릴릴이야.
6: 어? 너 뭐야? 이게 어떻게?
4: 릴릴이야.
6: 어? 뭐야?
7: 야, 어디 가? 잡았다.
6: 에이, 어떻게 된 거야?
5: 너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3: 어? 두목님 얼굴이.

0: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더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1: 올라타! 네! 가자!
2: 오, 예!
3: 안 돼! 거기서!
1: 하나 잡아보셔!
2: 맛있다!
3: 안 돼!
4: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서둘러야겠어.
1: 뭐가 이렇게 맛있냐?
2: 이건 뭐지?
1: 자동차 같은데?
5: 응?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오!
2: 꿀레리오!
4: 어? 문양이다! 안 되겠어! 아라리오! 가자! 아라리오!
5: 문양! 엄살 떨지 말고 나와!
1: 이반!
6: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2: 릴리리야!
4: 어?
1: 공격이다!
5: 아라리오! 차! 야! 포기해! 아차!
2: 꼴레리오!

0: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1: 뭐가?
2: 좀 피하자.
1: 같이 가.
3: 자, 위험했는데 잘 와줬어.
4: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2: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5: 겁먹지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2: 어?
6: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3: 바라니요.
7: 방어막이
2: 막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1: 곧 내리.

0: 뭐냐?
1: 어? 했지?
2: 변했어. 그래봤자 난 닐리야!

0: 저게 뭐예요?
1: 아휴, 뭐야?
2: 제법이잖아?
1: 또 놓쳤네.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0: 전력공급 30%.
1: 냉각 시스템 출력 이상 없음.
0: 전화 반점 전력공급 이상 없음.
2: 실드 에너지 동기화 35% 완료.
1: 동기화 문제 없음.
2: 타이런트 제로 대기권 도달.
0: 전력공급 50% 완료.
2: 준, 보고 있어. 준비해.
3: 알겠어. 얘들아, 준비됐지? 문제 없어.
4: 조심한 내야.
5: 이거 기대되는데. 가보자고.
2: 목표물 대기권 돌파.
1: 동기화 60% 완료.
2: 목표물.

0: 실드 유효 반경 내 진입 확인.
1: 빨라. 내가 파워 실드 준비. 넵. 어, 적은다.
2: 목표물 확인. 온다. 공기와 80% 완료.
0: 실드 출력 가능 수치 도달.
1: 내가 파워 실드 전개.
3: 내가 파워 실드.
0: 전력 80% 공급 완료.
2: 실드 출력 90% 돌파.
0: 목표물 충돌까지 5, 4, 3, 2, 1.
1: 이 정도의 고에너지를 버텨내고 있어?
0: 모두들 공기와 유지!
2: 견뎌! 실드 출력 85%!
4: 90% 이상은 가야 하지 않겠어?
1: 그 이상은 위험해! 현 상태 유지에 집중해!
0: 전력 공급 최대치 도달! 어? 목표물 에너지 방출량 저하 좀! 조금만 더!
2: 실드 출력 90% 도달! 계속 밀어붙여!
3: 우주로 돌아가!
1: 어떻게 됐니?
0: 목표물 에너지 분산 성공이에요!
5: 세다가 되는 거야!
4: 언니야! 너 해냈다고!
2: 모두 고생했어.
1: 잠깐.
2: 크레스트님.
6: 저기, 그 전설의 파괴 신이냐?
7: 이런, 꽤나 멀쩡해 보이는군.
8: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9: 신축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10: 그대들이 쏟아낸 빛과 비명
11: 아름다웠도다. 그러나 곧 고통은 끝난다.
10: 병원 안 영으로 돌아갈 때다.
1: 모든 테이크백!
12: 파괴신 타일런트 제로요. 당신은 이 땅을 어떻게 하려는 거지?
10: 난 너희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노라.
12: 마키나 행성은 이미 파괴됐어. 그 이상 뭘더 하겠다는 거지?
10: 강철의 씨앗들이 이 우주에서 사라질 때 그때가 나의 응답의 끝이다.
12: 뭐라고?
1: 내 테카드법 모두를 없앨 생각인 거야.
3: 그런 게 어딨어!
12: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겠군.
10: 블레이용, 서둘 것 없다. 나의 빈 그릇이 천천히 차오를 테니 달가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1: 그릇이 비어있다고?
3: 빈 그릇을 채울...
1: 너 배고픈 거지, 그치?
12: 뭐?
0: 준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주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에너지 소모가 컸을 거야. 게다가 메가파워 실드와 충돌까지. 아무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에 무한한 힘은 없어.
1: 그릇을 채워줄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0: 우리 작전은 아직 안 끝났어.
12: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뿐.
8: 저 파괴신이 그릇인지 뭔지를 채우기 전 결판을 내야 되고.
3: 그랑 블루레온이 가야 할 땐가?
1: 하지만 블루캅은 아직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어. 그리고 블레이온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한 상태야.
13: 전 내가 가겠네.
3: 블루도인,
13: 우리에겐 모호타운의 전력이 아직 남아있어. 힘을 보충하게. 그동안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
14: 나도 가겠어.
1: 사바나드, 넌 웨폰 카드를.
14: 그게 없어도 시간 버는 정도는 문제없어. 그럼 나의 웨폰을 사용해. 없는 것보다 나을 거다.
3: 알겠어. 부탁할게. 블루도인 대놈.
10: 내 그릇을 채워줄 불신은 그대들이다.
12: 그건 내 전공이 아니다 말이야. 대신 신이란 자도 피가 흐르는지 궁금하군.
10: 낱낱이 해체해보겠다. 그대들이 내 그릇에 어울리는지.
1: 좋아, 어서 블루캅과 블레이언을 충전해줘야겠지.
0: 전력 복구 작업을 서둘러.
15: 알겠습니다.
3: 블러드문 드레이!

0: 흥미롭고 기도를 올린 짐승과 강철의 침탈자가 하나로 섞인 자들이야.
1: 곧 우리가 갈게. 조금만 더 버텨줘.
0: 그대의 불신은 그릇을 채우겠니였다.
2: 너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아니야, 그 저주의 힘을 다시 불러낼수록
0: 스스로를 향한 그 분노 아직 여튼 그릇을 채울 자질은 있다.
1: 안되겠어. 지금 간다. 준, 솔레이유.
3: 저건
4: 저게 바귀신이라고.

0: 헤비야, 이런!
1: 아이고, 운송기사님 운전 실력이 영 꽝인데.
0: 글로머? 어디 갔나 했더니 저 녀석들이랑 같이 있었어?
1: 카피가 걱정되잖냐.
2: 좀 시끄럽다. 나는 너 세질라고 용가리 아저씨 따라간기라고. 정말 우리 엄마가 깨웠단 거지.
3: 누구 마음대로 이 땅을 노리는 거냐?
4: 난 생명의 끝을 바라는 기도에 응답할 뿐.
3: 그런 기도 따위 한 적 없다! 다수신이든 뭐든 쓸모없다. 여기 네가 선된 곳이 아니야!
4: 힘에 목마른 자여, 나약한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나.
3: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렇게 한방한방 산산조각님께서는 자는 거다!
5: 줄이 척척 맞는군. 헤비아 형, 즐거워군.
1: 저 양반 요즘 조금 유해진 것 같아.
0: 저게?
3: 터키.
4: 이 아이도 힘에 목말랐구나. 원한 상실감, 아니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군.
2: 마라카노, 나는 재미밖에 가지고 없다.
3: 예.
5: 터키, 괜찮나?
2: 사바나도.
3: 예스긴 어딜 보는 거냐?
1: 터키가 사바나들을 만나긴 아직 이른데.
2: 나는 니를 같이.
5: 뭐지?
0: 터키!
3: 무슨 소장이야?
4: 이렇게 빨리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탁한 불씨를 만나다니. 네가 가진 증오의 심장은 아직도 뜨겁구나.
3: 그 손 치우지 못해.
4: 서두를 것 없다.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올 테니까.
3: 고마! 엄단단히 먹어라!
0: 헤비아야!
1: 터키의 상태가?
3: 터키!
6: 터키의 모습이...
0: 사바나드!
5: 너는 뭐 기다려! 가자!
6: 잠깐만! 그리스도 오빠?
7: 전력 공급이 50%도 안 됐어!
8: 상관없어! 지금 간다!
0: 준! 제발! 블루카!
6: 블레임!
4: 방해하지 마라.
1: 이런! 카키! 정신 차려! 이제 녀석과 싸울 필요 없어!
2: 엄마의 완수! 이 세상에서 사라져!
4: 아이야, 더 태우라. 그 시꺼먼 불씨로 내 첫 그릇을 채워 지도의 완성에 기여하거라.
5: 타키온, 네가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막았다면 타키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 난 도망쳤어.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
4: 그래, 네 모든 회로 속속들이 증오로 태우거라.
5: 타키의 에너지가 폭주하고 있네. 이러다가 몸이 남아나지 않을 것을.
7: 타이런트 진호, 이런 짓에 무슨 의미가 있지? 당장 타키를 멈추게 해!
5: 날 미워해도 돼. 하지만 네가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날 끝내고 모두 잊어버려.
2: 살았다!
7: 사바라드, 너의 힘을 써.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야. 녀석들의 원한도 이제 네 안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는 건 네가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건 또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너 자신이지. 도망치지 마. 타키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다.
9: 우리 타키를 부탁한다.
5: 알겠어. 이번엔 반드시 구할게. 놀래유, 부탁한다.
6: 알겠어. 사바나드 세더.

0: 탄키, 난 네 힘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짊어질 생각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않아도 돼.
1: 사바나드 드라이 스펙터!
0: 새로운 뜻을 마음껏 들려!
2: 엄마...
0: 네가 기억하는 그 목소리를

0: 나도 지키도록 해줘. 완죄를 짊어진 자가 증오를 길들였군.
1: 어? 메가 파워 실드로 튕겨나간 타이런트 제로의 일부?
2: 웨퍼패드?
3: 신이라면서 그게 있어?
0: 아이가 태어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첫 번째 그릇을 채우겠노라!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때가 오리라. 평온은 응답의 끝에서 주어지리라.

0: 드래곤을 그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한번 해볼게. 하지만 아빠 그림 잘 못 그려. 이거 봐, 맞지?
0: 저는 그림 잘 그려요?
1: 블루인 엄청 잘 그리지. 근데 왜 등에 샌드위치가 붙어있는 거야?
0: 이건 요정 날개예요. 예쁘지 않아요?
1: 어, 그래. 정말 예쁜데? 아, 네가 날아다니면 아빠는 말이 필요해. 얘는 더그야.
0: 더그는 당나귀처럼 보이네요.
1: 어, 말은 그리기가 어려워.
2: 엄마 같이 해도 돼?
0: 와! 엄마 말은 아름다워요.
2: 고마워.
1: 너 그냥 그런데.
2: 어, 어머. 저건 사랑스러운 당나귀네?
0: 사실은 아빠가 그리려고.
1: 아, 맞아. 이건 당나귀야. 히하.
0: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2: 어,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
0: 잘 그리세요.
2: 그게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항상. 우와.
1: 오토바이야? 난 옛날 옛적 이야기 그리는 줄 알았는데.
0: 링거, 우리 같이 드래곤 저기로 가볼래?
1: 이봐!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드래곤. 옛날 옛적에 친구들이 드래곤을 찾으러 떠났어요.
1: 아, 이런 털이 너무 많아서 간지럽구만.
0: 근데 갑자기.
1: 우와, 저기 전설 속의 친구가 나타났잖아.
0: 친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1: 이름이... 험티덤티?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에요.
2: 벌써 나와?
0: 아니요, 저건 드래곤이 아니에요. 험티덤티예요.
2: 정말 그런 거야, 블루이?
0: 네, 드래곤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1: 아, 잘 되네. 험티덤티는 착한 친구야.
0: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3: 어서 잡아!
1: 이거 다 노른자야!
0: 링거가 쪽파를 상상을 해봐! 레드슝! 아이코, 만세!
1: 계란 요리 먹고 싶은 사람.
0: 좋아요. 그렇게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1: 아마도 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0: 그리고 숲에 도착했어요. 숲을 그릴 수 있어요, 엄마?
2: 알았어. 숲속에 드래곤이 살고 있어도 될까?
0: 아니요, 아직이요.
2: 와, 이 드래곤은 찾기가 어려워. 지혜롭고 나이 많은 말하는 나무에게 물어볼까?
0: 아, 네. 드래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말하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4: 다 왔어요.
0: 마법의 나무는 어딨어요, 엄마?
2: 어, 이 나뭇잎 전부 그리느라 손이 너무 아파. 좀 그려줄 수 있어?
0: 아니요. 그리고 싶지 않아요.
1: 내가 그릴게. 어, 그래. 무슨 일이 있니?
0: 아, 빙고. 나무 그려줄 수 있어? 알았어.
2: 잠깐, 안 돼! 오!
5: 네! 친구들, 과일 먹어!
2: 말하는 나무야! 우리는 지금 드래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5: 드래곤은 화장실에 있어. 허, 허, 허.
1: 잠깐, 나무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 여기 내 친구한테 인사해봐.
2: 후, 안녕. 오늘 밤은 여기서 캠핑하는 게 어때?
6: 나는 달.
2: 토끼도 그려볼까, 블루이?
1: 꽃고 달기잖아.
0: 미안해요. 드래곤이 더 이상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2: 블루이, 아빠에게 기억의 마법을 걸어줄 수 있겠니?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
0: 좋아요.
1: 무슨 일이지? 이게 나야? 내가 6살이야. 학교에서 자동차를 그리고 있어.
0: 자동차가 엄청 많아요.
1: 자동차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0: 저건 누구예요?
1: 버키 던스턴. 우리 반 친구였어. 지금은 아마 부동산 중개사일 거야.
7: 그건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아.
1: 그 말을 듣고 나서 자동차를 그리지 않았어.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포기했지.
0: 슬프네요.
2: 엄마도 해줘.
0: 후!
2: 여기 나왔네? 7살인데 말을 그리고 있어. 난 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그런데 예쁘게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워.
4: 왜 사진처럼 그릴 수 없지?
0: 누구예요?
2: 우리 엄마야. 너희들 외할머니.
0: 와! 할머니 아름다워요.
4: 사진처럼 잘 그리지 못했어요.
8: 그래, 맞아. 사실이야.
0: 뭐라고요?
8: 하지만 7살이 그린 것 치곤 멋진데?
4: 정말요?
8: 어, 계속 연습해. 나아질 거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칠리.
2: 엄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하니까.
0: 할머니는 좋은 엄마네요.
2: 그러셨지.
0: 영웅들은 계속해서 갔어요.
1: 이건.

0: 왜 또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1: 우리 이제 드래곤한테 가까이 온 거야, 언니? 빙고 손가락이 너무 아파.
2: 빙고, 저기 나무 뒤를 확인해봐. 야!
3: 드래곤 동굴이다! 동굴이야!
4: 우와! 말도 안 돼!
5: 드래곤을 찾을 수가 없어.
2: 보고 있어요.
1: 에이, 빙고, 컵 필요 없어.
5: 어떡해.
1: 두 눈이 보여!
2: 여기로 온다!
0: 우와! 우와! 오, 저건 멋진 드래곤이잖아!
1: 정말 멋져!
2: 그냥 그래요.
5: 아니야, 일곱 살이 그린 것 치고 멋진데?
0: 오, 분홍 날개도 있잖아. 아! 아! 내 털에 불을 붙여버렸어!
5: 어, 공격해! 슝! 슝! 슝! 슝!
0: 시원하고 좋네.
3: 잘했어, 브레이! 만세!
5: 오,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
1: 입구가 막혀버렸어요! 우리 갇혔어요!
0: 잠깐만, 이게 뭐지?
3: 자동차 멋져요, 아빠!
0: 고마워, 박치기 자동차다!

0: 아닌디. 알았어,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1: 내가 배제할게. 꿀꿀, 용감한 소녀놀이에 돼지는 없어.
2: 놀이 규칙은 원한다면 바꿀 수 있어, 코코.
3: 인디,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1: 인디는 나랑 용감한 소녀놀이 하기로 했는데.
3: 너도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4: 우리 다른 놀이 하면 안 될까? 용감한 소녀놀이 조금 실증나거든.
3: 어떤 놀이?
4: 변기통 놀이 하는 건 어때? 슬레에게 잡히면 변기통 연기를 해야 돼. 누가 변기를 내려주면 도망갈 수 있어.
5: 눌러!
4: 재밌지 않을까?
6: 글루이, 이번 이야기는 용감한 소녀놀이.
1: 꿀꿀.
4: 저기 꿀꿀이 잡아라!
3: 잡고 꿀꿀. 있어. 꿀꿀. 아, 도망가버렸네.
4: 근데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어.
3: 그래도 괜찮아. 대신 춤추면 되니까.
7: 용감한 엄마 음식을 가져왔어요.
1: 잘했어. 춤추면서 같이 축하해볼까? 잘 자요, 용감한 딸들.
7: 잘 자요, 용감한 엄마.
1: 좋은 아침, 용감한 딸들. 아침 먹고 싶은 사람 누구야?
3: 모두요. 같이 먹자, 용감한 언니야.
4: 난 용감한 소녀놀이가 좋아, 인디. 근데 있잖아, 매일 똑같은 것 같아.
1: 꿀꿀.
4: 꿀꿀이! 꿀꿀.
3: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해.
4: 꿀꿀. 우와, 저기 봐. 안녕, 블루이. 뭐하고 놀고 있어?
8: 농부놀이.
4: 농부놀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8: 정말 간단해. 씨를 뿌리면 먹는 것으로 자라나. 봐! 이것들은 감자야.
4: 우와!
8: 러스트랑 내가 여기 농장을 관리하고 있어.
3: 우와, 먹을 게 가득하네.
8: 우리랑 같이 놀아도 돼. 농장도 같이 관리하면 되고.
4: 알았어.
3: 잠깐만, 그럼 코코는 어떡해?
8: 같이 놀면 돼.
3: 좋아, 여기로 데려올게.
4: 코코, 나랑 같이 저기로 가자. 모두 같이 하는 새로운 놀이가 있어. 농장놀이라고 해.
1: 근데 지금 용감한 소녀놀이 하잖아.
3: 하지만 클로이가 이미 놀고 있어.
1: 클로이는 하고 싶은 대로 놀아도 돼. 하지만 너 나랑 같이 용감한 소녀놀이 하자고 했잖아.
3: 맞아. 그랬어.
1: 그럼 지금 나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3: 알았어.
4: 브룽! 브룽! 여기 봐, 인디. 나 트랙터 생겼어. 여기 와서 운전하는 거 도와줘.
3: 난 못해. 코코가 용감한 소녀놀이 같이 해야 한댔어.
4: 알았어.
3: 근데 나도 농장놀이 하고 싶어.
4: 용감한 소녀의 농장놀이를 같이 하면 어때?
3: 좋아. 코코! 내가 클로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감한 소녀랑 농장놀이를 같이 하지.
1: 아니, 둘은 다른 놀이잖아. 저기 있는 농부들이랑 안 놀 거라고 약속해. 위험한 친구들 같아.
3: 용감한 엄마, 약속할게.
1: 근데 어떤 음식을 구해왔어?
3: 깜빡해버렸어.

0: 보이지 않아.
1: 이번에는 틀렸어. 잠잘 시간이야,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용감한 딸! 선생님이 틀렸다고 말해서 미안해. 난 그냥 배가 고팠어. 인디? 인디?
2: 저리가 까마귀야!
0: 코코가 정말 슬픈가 봐. 코코가 우리랑 같이 놀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
3: 코코,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니?
1: 선생님, 인디가 클로이 말고 저랑 같이 놀게 해주시면 안 돼요?
3: 인디는 인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1: 아, 전 용감한 소녀놀이 하고 싶어요.
3: 용감한 소녀놀이가 좋은 이유는 뭘까?
1: 아, 빗자루랑 인디가 음식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인디랑 춤추는 게 좋아요. 전 인디랑 노는 게 좋아요.
3: 좋아, 그럼. 허수아비를 놀래켜주는 거 할 수 있겠어?
0: 저거 뭐야?
1: 숲속에 핑크 마녀인 것 같아!
0: 아니, 코코는 핑크 마녀가 아니야.
1: 맞아, 마녀야! 빗자루를 들고 있잖아!
0: 아니,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 잠깐. 안 돼! 여기 옥수수가 말라버렸잖아! 전부 다 그래!
4: 이건 분명히 핑크 마녀의 짓일 거야!
1: 핑크 마녀가 우리 옥수수에 저주를 내렸어!
5: 난 마녀에게 당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 자전거 새로 샀단 말이야! 아우!
4: 이제 어떻게 해야지?
0: 내가 매일 음식을 갖고 가서 마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만 하면 돼!
4: 안 그러면 마녀가 농장에 저주를 내릴 거야!
1: 안 돼, 인디! 그건 너무 위험해!
0: 걱정하지 마! 나 원래 용감한 소녀였어! 용감한 엄마 돌아왔어요.
1: 용감한 딸!
0: 음식을 가져왔어요.
1: 와, 대단하네. 여기 무 좀 봐.
0: 윈턴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네가 숲속의 핑크 마녀라고 생각하나 봐.
1: 아마 마녀가 맞을지도. 우리는 바뀔 수 있어.
0: 내일 음식을 더 가져올게.
1: 용감한 딸. 고마워.
0: 나랑 같이 춤출래?
1: 좋아.
6: 안녕, 블루이. 학교 재밌었어?
7: 네.
6: 아주 잘했어. 아이고, 내 무릎.
7: 우리 집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6: 아니, 약국 가서 뭐 좀 사야 해.
7: 약국이에요?
8: 약국 가면 소시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7: 아니, 그건 빵집이지.
8: 정말이야? 나는 빵집에서 과일이랑 당근 파는 줄 알았어.
7: 그래, 빙고가 맞아.
8: 약국에 어떤 소시지 사러 가는 거예요, 아빠?
6: 뭐라고? 좋아, 빵집에서 뭘 판다고 했더라?
7: 빵이야.
6: 그리고 약국에서는 뭘 팔까?
7: 약이야.
6: 그렇지.
7: 우리가 약이 왜 필요해요? 누가 아파요?
8: 벌레한테 물린 거예요?
6: 아니, 벌레한테 물린 거 아니야.
8: 꿈토리 초콜릿 먹고 싶어요.
6: 아무도 아프지 않아. 아빠는 비타민 좀 사러 가야겠어.
7: 아빠, 방금 거짓말하셨어요.
8: 진짜?
7: 아무도 안 아프다는 거 사실이 아니에요. 코코가 아파요.
8: 아빠 거짓말쟁이.
6: 가영 코코.
7: 점심시간에 집으로 가야 했어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8: 아마 벌레에게 물렸나 봐.
6: 아니겠지. 벌레 물린 건 괜찮아.
7: 비타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빠?
6: 아빠가 요즘 힘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나이가 든 것 같아서 비타민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
7: 우리 때문에 나이 든 느낌이 드시는 거죠?
6: 조금 그래.
7: 죄송해요.
6: 아니, 괜찮아. 우리 딸이 아빠 젊게 느끼게도 해줘.
8: 잘 이해가 안 돼요.
7: 우리가 어떻게 아빠를 나이 들고 또 젊게 느끼게 할 수 있어요?
6: 잘 모르겠네. 알게 되면 알려줘. 다 왔어요. 뭐야?
7: TV 가게다!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TV 가게.
7: 아빠 봐요! TV에 나왔어요!
6: 좋은데? 오래 안 걸릴 거야, 얘들아. 아빠 보이는 데 있어야 돼.
8: 저기 봐, 아빠다!
7: 아빠가 TV에 나왔어!
8: 안녕, 아빠!
7: 저기 봐, 코코야!
8: 안녕, 코코!
7: 어디로 간 거야?
8: 블루이 언니, 저기 테리어들이야.
7: 테리어, 안녕!
9: 엄마, 제발 집에 가면 안 돼요.

0: 여기 할머니 집 냄새 나요.
1: 이건 좀 과하고. 빨간색 끝내주네.

0: 않아.
1: 코코를 켜줘서 괜찮은지 물어봐야겠어.
0: 어디 있는 거야?
1: 잘 몰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0: 빙고가 가서 찾아볼게.
1: 응! TV를 보면서 길을 알려줄게.
0: 좋아.
1: 가서 아빠한테 괜찮은지 여쭤봐. 그래, 좋아. 저기로 계속 가. 이번엔 저쪽으로 가봐. 응, 거기야. 계속 가. 코코를 찾아. 어, 민터를 찾았어. 아, 좋은 생각이야, 빙고. 민터니 코코 찾는 거 도와줄 거야. 그래, 계속 가.
0: 조심해.

0: 어디 있는 거야, 코코? 그래, 거기도 찾아봐, 빙고. 코코다! 드디어 찾았어! 아, 빙고! 바로 옆에 있잖아! 돌아가봐! 뒤로 돌아가라고! 저쪽이야!
1: 갈 시간이다, 얘들아.
2: 자, 이제 가야 해.
0: 근데 코코가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2: 그래, 저기 있잖아.
0: 응?

0: 비타민은 찾으셨어요, 아빠?
1: 어, 그래, 샀어.
0: 그럼 이제 힘이 나시는 거예요?
1: 그럼 좋겠네.
0: 빙고도 힘이 필요할까요?
1: 아니, 우리 딸은 괜찮아요.
0: 휴.
1: 코코는 괜찮대?
2: 아, 네, 괜찮대요. 벌레에게 물린 것 같아요.
1: 뭐라고?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1: 지금 뭘 만드는 거죠?
0: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1: 안녕하세요.
0: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3: 어떡해.
0: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4: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0: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5: 또 치워야 돼.
0: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1: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0: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6: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0: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일어납니다.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0: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 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타임 오버! 뭘 보셨나요?
4: 4장에 사진이 두 줄로 있었어요.
3: 상자 5개 위에 3개가 더 있었어요.
4: 의자가 네 쌍 있었어요. 집주인은 바로
1: 파예요.
5: 옥토 정답. 1, 2, 3, 4, 5, 6, 7, 8 정답. 반짝이는 별 4개를 획득했네요, 친구들.
0: 10점 만점에 10점. 완벽한 점수입니다. 풍성한 상품을 받을 기회네요. 같이 외쳐볼까요?
1: 스피드 라운드.
0: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물체가 지나갈 건데요. 몇 개인지 맞히면 상품을 획득하십니다.
3: 인형 한 개가 제일 먼저 지나갔어요.
4: 그 뒤로 빨간 사과 두 개.
3: 잠깐 저거 내 건데.
6: 장난감 오리 세 마리가 지나가고.
4: 개구리 네 마리가 점프.
6: 종이컵 세 개.
4: 그 위에 두 개 더.
3: 모두 합치면 다섯 개. 이게 다 뭐야?
4: 황소가 세 마리씩 두 줄.
6: 황소가 아니라 젖소야.
3: 싸울 시간 없어. 세 개씩 두 줄이니까 여섯 개예요. 다음은 뭐죠?
4: 돌 모양 블록인데.
6: 왼쪽엔 다섯 개.
4: 오른쪽엔 두 개야.
3: 그럼 일곱 개요. 난 보자마자 알았어요.
6: 종절 뭐 네 개요.
4: 그 뒤로 네 개 더.
3: 왜 자꾸 발이 떠오를까요?
0: 발 정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맞추셨네요. 눈치채셨나요? 모두 라임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4: 풍선 따발이 한 줄로 지나가네요.
6: 가로, 세로, 세 개씩이니까.
0: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 점수판 안에 펼려있게.
0: 마지막 문제도 정답. 우승을 축하해요. 자, 끝으로 가셔서 선물을 고르세요.
4: 난 풍선.
3: 난 당연히 별이지. 이건 원래 내 거니까.
0: 오늘 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작은 물체들이 나타날 건데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7: 오! I'm ready now, I'm ready to roll. Hello, flower. I think you should be red too.
8: Red!
7: The flower is red. Red like me. Oh, this flower is red. And this one is red. Red, red, red. Red, red. Whoa! More flowers. is. But they're not red. They're not even a teeny-weeny bit red. Lots of not red things. Ooh, I'm so excited! Let's find where they come from. That's not red. That's not red. That's not red.
9: Blue. Cool. Blue like me.
7: Wow! I haven't seen you before. You're not red.
9: No, I'm blue. Cool to meet you.
7: I'm red. I'm excited to meet you.
9: I thought blue was the only colour in the world.
7: And I thought red was. So, what does blue do?
9: Blue's a cool colour. You'll find it in yummy things like blue blueberries.
7: Oh, ha! Red's in them. Oh, yes! It's in flying creatures, like red ladybirds.
9: You can also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관공!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물이 잘 흐르게 해줄 거야! 세면대랑 욕조, 그리고 변기에도! 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면 필요한 건 이거야! 나사 돌리개로 관을 열면 돼! 덜컹, 덜컹, 덜컹, 덜컹! 그래서 막힌 걸 뚫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배관공이거든! 나랑 같이 배관공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그럼 다 같이 막힌 관을 뚫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덜컹, 덜컹! 헉, 막혔나 봐! 안에 뭐가 끼어서 물이 잘 안...

가사를 풀어서 관을 열어보자. 덜컹 덜컹. 됐다. 이제 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대관 공돌이. 대관 청소하러 출발.

0: 배관공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예! 좋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배관을 만들자. 쏴! 하고 말이야. 시!
1: 여기가 세면대야. 여긴 관이 뜨거. 야호! 예!
0: 차드르! 이제 관을 더 길게 만들어 보자.
1: 바로 이거야.
0: 예.
1: 와우.
0: 와우.
1: 와. 빛이구나. 이건 여기로 가고.
0: 자, 됐어.
1: 야호!
2: 어지러워.
1: 잘했어, 비씨.
0: 조금만 더. 다 됐어. 예! 이제 이걸로 관을 연결하자. 덜컹, 덜컹. 덜컹, 덜컹.
1: 탈컹, 탈컹, 된다!
3: 어? 후, 나사 돌리개가 없으면
0: 아무거나 써도 돼.
3: 나사 돌리개, 나사 돌리개.
1: 찾았어!
3: 탈컹, 탈컹.
1: 우와, 잘 돼! 야호! 내려온 물은 여기에 다 모일 거야. 쏴! 시! 천방!
0: 배관이 완성됐어! 봐봐!
1: 예!
3: 덜컹!
0: 잘 되는지 볼까? 좋아! 내가 물 틀어볼게. 세면대에서 손 씻는 중이야. 자, 물 내려간다.
3: 휴.

0: 안에 딱 걸렸나 봐. 밀어내려면 물이 더 필요해.
1: 물방울 공아, 너만 믿을게.

0: 모자 아직 안 나왔어?
1: 히비! 관이 막혔나 봐.
0: 가볼게. 모자 찾았어?
2: 모자 같은 건 안 보여. 대신 여기 웬 선글라스가 있는데?
1: 거기 뭐가 있다고? 아, 선글라스구나.
0: 근데 모자가 아직 끼어있잖아.
1: 그러니까 작은 배관공이 가보면 어떨까?
2: 피키 피피.
1: 이거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2: 우지 모자를 찾았나 봐. 오, 따뜻한 게 좋은걸. 아, 빛이 너였구나. 여기 꽉 막혔어.
1: 빛이야.
3: 들리니?
0: 혹시 모자 보여?
2: 너무 깜깜해서 여긴 하나도 안 보여.
1: 어, 알았다.
0: 이걸 쓰면 돼.
1: 됐다. 자, 그럼 꽉 막힌 곳으로 떠나볼까? 야호! 와우, 와우, 와우, 와우.
0: 어때? 뭐 좀 보여?
2: 우리 여기 있어.
1: 배관공들이야. 어? 또 이게 있네.
0: 내 하모니카. 그게 왜 저기 있지? 혹시 거기 한 자리 더 있어?
2: 근데 자리가 점점 꽉 끼는 느낌이야.
1: 그럼 막힌 곳을 찾아야겠네.
0: 관 밖에서 말이야. 친구들,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들어봐. 허, 방금 소리 들었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찾았다!
1: 그럼 친구들을 꺼내주자.
0: 나사 푸는 거 좀 도와줄래?

0: 여기 있었구나. 자, 이거 잡아. 데이지, 너도 나와야지.
1: 싫어. 너 그 모자 없인 안 나가.
0: 오지, 저 안쪽 좀 비춰줄래? 배관공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오지 모자가 보이니? 저기 있어!
1: 어디?
0: 바로 거기!
1: 아, 그래서 꼬리가 따뜻해.

0: 이제 여긴 변기야. 쏴.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탄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용띄용 포지텐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제가 오늘 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박경균 소장님, 뭐 유병화 소장님 같이 진행하지만 그래도 찐이 누군지는 가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1: 김호민 소장님의 전격 제안으로 이루어진 건축탐구집 7년 역사상의 첫 대결.
2: 그럼 누구한테 그 찐을 가려보자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0: 일단 저랑도 친하기도 하고요. 박경균 소장께
3: 제가 오늘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4: 제가 소장님보다 옷은 못 입어도 설명은 제가 좀 잘하죠.
0: 컨셉이 분명해요. 일단 외관이 좀 독특한 집.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주가 삶의 방향을 잡으면서 고민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집을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4: 제가 딱 알고 있는 집이 있어요. 외관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집, 그 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집. 네, 그걸로 승부합니다. 우리는 또 승부는 또 제대로 하거든요.
1: 집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시대에 던지는 두 프리젠터의 진지한 화두.
0: 근데 어떻게 결국 그 찐을 가릴까요?
2: 시청률 대결이겠죠.
0: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4: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호민 소장님은 한 6, 7년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이고 자신 있습니다.
0: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1: 김박집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나 오늘 이 대결 너무 기대되는데요. 먼저 김호민 소장님 따라 서울 평창동으로 갑니다.
1: 한 설문조사에서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아파트 값이 핫하잖아요. 재산을 보존하는 어떤 부동산의 수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보여질 집들이 집의 좀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집들인데요. 그래서 박경구 소장님도 집 소개하실 때 오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오늘 대결 좀 해야 되니까. 야, 집이 어딨지?
0: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 과연 평창동 어디에 그런 집이 있을지?
1: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집은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누군지 아실만한 분의 집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한옥을 지었듯이 이렇게 채나눔을 해서 각 채마다 역할을 다르게 부여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멋있다.
0: 곡선과 삼각형의 조화에 짙은 색의 전파나무로 둘러싸인 범상치 않은 모습이라니. 거기에 전통 한옥의 채나눔처럼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진 집이라는데요. 문화동의 개수동, 집주인이 사는 주거동까지 300평이 넘는 규모랍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드디어 뵙네요. 와.
2: 뵙고 싶었어요.
1: 사진으로만 항상 뵙다가.
0: 아니, 성질 급한 사람 숨 넘어가겠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글쎄?
2: 소장님!
0: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오유경 씨 아니에요?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25년간 간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잖아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방송인 오유경입니다.
3: 그런 아내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은 남편 전종식입니다.
4: 제가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꿈을 이뤘지만 이제 조금 조기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랄까 나를 탐구하는 시기부터 있었다고 할까? 그게 몇 년이 있었죠. 그 방송 찍는 분들이야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여유가 없잖아요. 항상 매어 사니까 거의 직장에서의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 때문에 집에 오면은 집은 잠깐 들렀다 가는 곳? 그 집의 중요성은 사실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3: 집을 좀 줘보려고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사는 공간이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근처로 더 눈을 돌리게 됐죠. 뭐 양재동, 이태원, 성북동,
4: 방배동, 청담동
3: 이런 데도 좀 가봤고
4: 햇살이 너무 좋은 날 평창동에서 쉬느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파란 날이었고 그 산의 산세가 너무 강원도처럼 웅장한데 아늑한 거예요.
0: 커다란 조직 속에서 바삐 살 때는 와본 적도 없었다는 낯선 동네.
4: 그 전에는 이 지역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나 평창동에 살래.
0: 그런데 집짓기가 어디 쉽나요? 평창동을 만나기까지 3년. 평창동 안에서도 이 땅을 만나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렸대요. 글쎄.
4: 계약은 마음은 빨리 먹었는데 계약은 오래 걸렸죠. 왜냐면 국제계약했기 때문에.
3: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벨기에 대사관처였거든요. 대사님들이 사시는 곳인데 상대방이 벨기에 국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그래서 벨기에 국이 사용하던 한국 토지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인이
4: 북초수복
3: 가져온 셈이 됐죠. 네.
4: 예, 그리고 재밌었던 게 주인이 벨기에 국왕이잖아요. 뭐 네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가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네고를 못했어요.
3: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집 옆에 바로 딴 집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은 독특하게도 삼면이 길이에요. 그다음에 이 경사가 어느 정도 있어서 2층 집으로 짓게 되면은 뷰도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이거다 하고 생각했죠.
1: 집을 보면 사실 또 사람이 보인다고 두 분이 이렇게 그 평범하신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얘기는 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새 채집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5: 먼저 그 집,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여기가 두 분 사시는 집이죠? 네네. 아, 그럼 여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5: 네네.
1: 아, 좋습니다.
0: 그나저나 집을 세 동으로 나눠 지은 이유도 궁금하고 그 속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1: 이 집 곡면이 정말 참 돋보여요.
4: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곡면이. 특히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꺾인 게 너무 예뻐서 그렇네. 마음에 들어요.
1: 아, 네. 참. 어이구. 주인을 알아보네요.
4: 네, 요즘에 이렇게 오면 저절로 열리는.
1: 야,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봐야죠. 이쪽인가요?
5: 네. 네. 네.
4: 아마 소장님 좋아하실걸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걸.
1: 야, 언니 집 안에 길을 만드셨네요.
0: 네. 어머나, 대문에서 현관까지 일부러 골목길을 만들었다는 부부.
4: 귀찮을 수 있잖아요.
1: 오, 되게 예쁘다.
4: 네, 근데 이 길을 네. 가면서 이제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고 뭔가 기분이 좋아요. 홈으로 네. 가는 느낌이, 이 여정이.
1: 아니, 우리 조상들도 항상 보면은 이게 북촌의 한옥들도요, 골목길을 이용해서라도 인트로 공간을 꼭 만들거든요.
4: 네. 네.
1: 그리고 사람을 이제 대면을 할 때 갑자기 얼굴 대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살짝 가렸다가 이제 만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4: 네,
1: 그렇죠.
4: 네, 네.
1: 정말.
0: 현관에 들어서면 탁 트인 경치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하고요. 왼편으로 길게 난 복도를 따라가면은 아담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이 나옵니다. 오픈된 주방은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달았고요. 보조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있죠. 멋진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거실은 다이닝 공간과 단차를 두어서 작지만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1: 일단 들어오면서 좀 깜짝 놀란 게 곡선의 뭐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곡면이 있고 또 이쪽도 이제 곡면이 있어서 상당히 그게 정말 우아하고 그래서 이 피아노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 네, 건축가님이니까 확실히 곡면을 좋아하시네. 저 처음에 곡면을 이렇게 많을 때는 가구를 어떻게 놓고
1: 배치하네요.
4: 네, 그리고 이제
0: 아니 유경 씨가 곡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나 본데요.
4: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3: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4: 이성범 건축사가 한 거를 좋다.
6: 되게 좋아하셨어. 네. 아니던가요?
3: 그래, 이게 있어야 다른 건축이 될 것 같다.
6: 거실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같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공간이라는 초기 요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면을 활용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4: 그 부분은 약간 다툼이 있었죠. 근데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뭐시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바꾸냐. 그 둥근 책꽂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고 우리가 이사 와서도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 둥근 벽을

0: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1: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 덕분에 세상에 하나뿐인 거실이 완성됐으니까 말이죠.
0: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응? 꿀먹은 벙어리십니까?
2: 열심히 책 보고 있잖아. 독서. 딴 집은 말 하던가요?
0: 여기 앉은 지가 초기에 와서 좀 책 보다가 요즘 한 달 이상 이 자세로 있는 게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네.
2: 고양이들이 주로 자죠. 고양이 자는 곳. 여기 한 마리 자고 저기 한 마리 자고.

0: 거실에 둥근 벽을 따라 내려가면은 가족들만의 사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1: 이제 아래층은 주거 공간이라서 저희 부부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하고 그다음에 저희 딸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
2: 마스터룸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스터룸이라는 거는 방 안에 욕실과 화장실과 침실과 옷장이 다 있는 독립된 어떤 생활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층에 있지만 딸이 자기 방 안에서 온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고.
0: 쉽게 말해서 사용자별로 구역을 나누고 구역 앞에 문을 달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거네요.
2: 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냥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동선이 한 번에 해결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또 내려갈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저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었잖아요. 아나운서는 개인 방이 없거든요. 평생 소원은 제 개인 사무실을 갖는 거였어요.
0: 집을 지으면서 유경 씨의 최애 공간도 생겼답니다. 바로 문화동 2층에 있는 유경 씨의 개인 사무실인데요.
2: 경치도 좋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지금 꾸며놨습니다. 완전 소원 성취 이제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남편이 바이오 전공이지만 바이오 인포머틱스의 선구자거든요.
0: 전 서울대 교수이자 기업가인 남편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세계적 과학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공간을 포기하고 아내의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2: 이 공간에 사무실을 사실 남편이 얼마든지 만들어서 써도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좋은 방을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방이 있긴 해야겠더라고.
0: 아내에게 통 큰 양보를 한 세계적 석학의 공간.
1: 제가 사실 사무실 공간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중고등학교를 독서실이라는 데서 공부했는데 그 독서실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나서 작지만 제가 아주 효율적으로 거기서 뭐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름도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독서실 이름이 문교 독서실이거든요. 문교 독서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0: 그나저나 이제 마당 구경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우뚝 서는 삼각형 건물은 뭐래요?
1: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는 게스트 룸이라는 게 보통 많이 있어요. 이 게스트 룸을 좀 가지고 싶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꿈 중에 하나였고 공간을 딴 걸 줄여서라도 독립적인 게스트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0: 찾아오는 손님 위해 방 한 칸 내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건물로 빼다니.
1: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독립적으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게.
0: 머무는 손님도 편하고 맞이하는 주인도 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부의 마음이 돋보입니다.
1: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속 그 검은 건축물이 반사되면서 햇볕에 반사되고 또 비가 오면 또 비가 묻어있고 눈이 오면 또 눈이 묻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네.

0: 조경이 작품인데요.
1: 조경이 약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
0: 네.
1: 예, 요즘 트렌드입니다. 약간 자연주의 정원이고 여기가 북한산 기슭이잖아요. 북한산의 끝자락에 숲이라면 어떤 식물들이 자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나무들도 다 예쁘고 한번 이렇게 싹 돌아볼까요?
2: 네네.
0: 산단풍에.
1: 네, 이거 이제 입합나무 요즘 한창 꽃들이 많이 피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돌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돌길이 있잖아요. 이 돌길이 어떻게 보면은 건천이에요. 비가 오면은 이제 내처럼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 이 평창동 땅 이렇게 하면서 다 나온 돌을
0: 그래요. 의미가 있네요.
1: 우리 그 현장 소장님이 다 모아서
0: 놨다가
1: 공사하는 도중에 이리저리 옮기면서 보존을 해주셔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요긴하게 또 썼습니다.
0: 정말 의미가 있네요.
1: 네.
3: 북한산 기슭을 꼭 닮은 자연주의 정원에는 시기별로 다른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더하는데요. 남보다 이른 퇴직후 주거동의 문화동까지 짓게 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1: 옛날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야기가 되는 분, 정치인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럼 나의 방송을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예술가를 인터뷰해야겠다, 문화예술가를. 내가 화가를 인터뷰하면 좀 작품도 보고 싶다. 음악가를 인터뷰하면 음악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우리가 두 필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지가 나눠진 게 한쪽은 200평, 한쪽은 130평이기 때문에 200평 쪽에 우리의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짓고 130평 쪽에 주택을 짓게 됐죠.
3: 두 필지 중 더 넓고 반듯한 땅에 문화예술 공간을 짓기로 한 부부. 막힘없는 파노라마 경치는 오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0: 아, 이렇게 가시는구나.
1: 이 출근길이 굉장히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공기와 이 파릇파릇한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을 때 벌써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0: 그러겠다. 오, 네. 여기도 정원 예쁘다.
1: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꽃들도 와.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0: 이야, 풍경도 좋고. 아,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 공간?
1: 맞습니다.
0: 예. 네. 기대되는데요.
1: 자, 저희가 또 소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0: 그래요? 뭐죠? 저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 커피? 아니, 이게 뭐야?
1: 짜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영상도 그렇고,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아니네요?
1: 네, LED 월이라는 건데요.
3: 어머나!
1: 촬영도 하고, 또, 이게 전시를 할 때는 요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많고, 일반 작가님들도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활용하고, 오늘같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저렇게 서프라이즈 하나요? 영상도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0: 사실 정말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와.
3: 오유경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1인 방송 스튜디오이자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

0: 문화동,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를 포함해서 아나운서 대선배인 신은경 씨 등 지인들도 여러 다녀갔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더 많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1: 오늘 집 일단 외관부터 이 조형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집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채나눔으로 나누어진 집인데도 한 채 한 채가 다 이렇게 조형미가 아주 기하학적인 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삶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래 이 공간 문화 공간 그리고 외부인을 초대하는 공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예는요 약간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규모 면에서. 예. 하지만 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살던 집을 좀 변형을 해서 제 인생을 꿈꿀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을 짓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 집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분위기가 좀 멜랑콜리하네요.
3: 그럼 와인? 차 말고 와인?
2: 차로 하시죠.
3: 차로?
2: 사람이 사는 거가 결국은 경험을 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게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할 텐데 왜 하느냐. 저는 경험을 한 거죠. 또 이 자연과 함께 또 느끼는 경험들, 또 평창동에 많은 예술가들이 살거든요. 이분들하고 또 교류하면서 얻는 경험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좋은 경험을 계속 수집해 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굉장히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창조성은 굉장히 눌려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게 이제 꽃피고 자라나는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고 예술을 통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라면 행복하지 않을까?
2: 아, 방송은 역시 힘드네.
3: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이제야 비로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만들고 싶은 방송을 만들게 된 방송인 오유경 씨의 인생 산막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1: 그리고 그 박경근 소장님, 제가 오늘 찐을 가려보자 좀 제안을 드렸는데 과연 어떤 집을 가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이길 겁니다.
4: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 원주로 왔습니다. 주거 건물에서 입면이 독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정말 자연 요소하고 그대로 일체화돼서 자연 요소가 입면이 된 집이에요. 그다음에 건축주의 삶의 이막이 공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거든요. 김호민 소장님, 보고 계시죠? 바로 이 집입니다.
0: 박현근 소장님 자신감이 가득하신데 도대체 어떤 집이려나? 아니, 뭐야 이게 집이라고요? 땅속에 집이 박힌 것 같기도 하고 집 위에 흙을 덮은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가 근사한 걸 보니 다둥이를 키우는 집인가?
4: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저 왔습니다.
5: 네.
0: 이 다둥이를 키우기에는 어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5: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에서 쉼과 치유에 집을 짓고 잘 살고 있는 안주인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6: 은퇴하고 아내가 하는 일을 뼈가 빠지게 돕고 있는 마당지기 이종수입니다.
5: 저희는 대문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오픈돼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한번 둘러봐도 돼요? 이렇게 하셔서 언제든지 둘러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6: 이 동네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산으로 둘러싸인 자리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건물이 삐죽 올라서 있으면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자연 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리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땅 속에 묻었고
0: 마치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하게 땅 속에 박혀 있는지 뭐 하시는 분들이길래 이런 집을 짓게 된 거래요?
5: 어린이집과 그 주거 공간이 같은 건물에 그 있는 집을 짓고 한 12년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느리거나 또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면 이런 좀 자연에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그런 교실 말고 조금 풀어놓고 이렇게 자연에서 같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싶어서 서울을 우리 한번 떠나는 거는 어떨까.
6: 제가 그 건축 탐구집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많이 보면서 남자의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 속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보통 저 여자들이 자연 속에서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딱 맞은 케이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제가 좀 늦었죠.
5: 먼 길 오시느라 늦었죠. 네.
6: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4: 제가 이 집은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예. 마침 저기 김호민 소장님이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집을 추천했거든요.
6: 아, 그렇구나. 네.
4: 겸사겸사 저도 와보고 싶고 뵙고 싶고 해서.
6: 네. 아유,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4: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넓잖아요. 네. 요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6: 네, 저희는 집이 있고 네, 네. 저희가 주거하는 공간 네. 그다음에 센터 센터는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예. 부모님들을 위한 카페. 그 다음에 농장.
4: 예, 예. 근데 요게 저 지하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되어 있나요?
6: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 옹벽 속에 뭐가 있나?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땅밖에 없습니다.
0: 아하, 얼핏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건물 두 채가 구분되어 있는 형태군요.
5: 원래 있던 이 자리에 예. 건축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예.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예. 집을 이렇게 앉히는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좀 딱딱한 느낌과 예. 그런 부드러운 흙의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4: 아니 진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자연스러운 곡선과 딱딱 부러지는 게 없고 자연스럽게 앉아있거든요. 원래 바위가 있듯이 네. 이렇게 그냥 바위가 흙에 박혀있고 쌓여있듯이
5: 네. 네. 네.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안 드세요?
4: 아 그래서 저는 그쵸? 이렇게 네. 이게 발달장애 아동센터니까 이렇게 서로 다 안아주면서 왠지 또 이 부분은 또 임신한 또 네. 산모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구나.
0: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연 그대로를 살린 건 참 좋은데 두 분이 관리하기엔 땅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6: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 이 땅 팝니다라는 그 이 팻말을 붙였는데 딱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땅 주인이 이 땅을 사면 뒤에 있는 임야가 맹지가 된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0평을 이제 사게 된 거죠.
7: 처음 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하셨어요?
5: 500평.
7: 500평, 2,000평 차이가 너무 큰데요?
6: 돈도 살 돈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덜컹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0: 네.
1: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말리셨어요.
2: 아, 미쳤다고 그러죠. 아까 왜냐하면 늙으면 뭐 이렇게 해서 현금은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줄여야 돼. 막 이런 또 그게 있잖아요.
3: 제가 금융 관련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재무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2: 자기는 그렇게 네. 못 살아.
3: 남한테는 그렇게 권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실행을 못한 그런 죄책감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가치를 뭔가 만들고 있다. 그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 아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더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주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3: 아, 당연히 그래야죠. 예, 가시죠. 뭐.
4: 예, 예, 예. 예.
5: 어우, 소장님. 여기서 길 잃으면 큰일 나요. 우리도 바짝 따라가 보자고요.
4: 야, 주거동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고요.
3: 예, 예, 예, 예.
4: 이 마당도 너무 또 독립적이고 좋네요. 네. 저쪽하고 네. 은근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3: 될 수 있으면은, 네. 아, 이 방문객하고는 좀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 네. 아, 지금 이 바람 부니까, 아, 이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3: 네.
4: 저 뒤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위에 있는 이게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게.
2: 네.
5: 이 공간은 일명 바람골. 건물의 한 부분을 비워서 바람에 드나들게 했다는데 부부가 아끼는 공간이 됐답니다.
3: 내가 전기 이쪽 깎았는데 빛도 자라고 있어.
2: 그러니까 풀은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냥 안 뽑아도 괜찮아.
3: 저기 뒤에 저 소나무 쌍으로 갈라진 소나무 보여요? 거기 그 앞에다가 우리 가루 묻을 거예요.
1: 갑자기?
2: 그런데 나 한몫 더 뜨는 게 얘가 수국이에요. 여기 색으로 있는 게 수국에 하얀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보면 헌화를 한 것 같아.
3: 그 옆에 한 소나무 하나 더 심을 테니까 오실래요?
1: 저도 저기 묻히라고요?
5: 아이고,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네. 설마 진짜는 아니죠? 이제 박현근 소장님과 주거동 탐구 시작해 볼까요?
6: 들어가시죠.
3: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4: 아, 실제로 집이 엄청 커 보이는데 집안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단촐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가 돼 있네요.
3: 우리가 뭐 밖에 넓은데 안에까지 이렇게 넓을 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4: 아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 큰 창이 네. 저 다채로운 자연이 매번 보이는데 네.
3: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커튼을 열면은 여기 이제 뷰가 보이고 여름에는 비 오고 가을의 단풍과 이 봄에 이 지금 연두 색깔의 네. 그것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습니다.
4: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예, 이 정도 한 12m, 10m 정도 되는 큰 저 창이 이렇게 천장하고 맞닿아 가지고 저렇게 외부까지 다 연결돼 있네요.
3: 네.
4: 예, 예. 이 뭐 이게 다죠? 그죠?
2: 예.
4: 이게 이 외부 자연이 실내 인테리어이자 네. 뭐 외관 재료자 이게 다네요.
2: 맞아요.
4: 네.
2: 저 보세요. 뭐 없잖아요.
4: 또 실내 자재나 이런 거는 진짜 검소하시고 단촐하시고 가구들도 다 오래된 거 그대로 네, 쓰시는 맞아요. 건데 뷰하고 이 지형의 집을 제대로 안치겠다는데 돈을 다 쓰셨네요.
3: 맞습니다.
5: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도 자연이 준 선물을 능가할 수는 없죠.
2: 그러니까 미니멀이에요. 저희는 진짜 가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가구도 다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고 이렇게 막 화려하거나 뭐 값비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집은 최소한도의 그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도 새끼를 먹었고 오늘도 새끼를 먹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 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5: 그래서 이 집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래요?
3: 집안에서도 주거동도 순환과 소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5: 순환과 소통? 궁금하다, 궁금해. 1층 주차장부터 따라가 보자고요.
3: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또 메인 현관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안방과 거실과 옷방을 뺑뺑뺑뺑 돌아다닐 수 있는 순환 구조.
5: 아하, 안팎으로 이어져서 순환 구조라고 하셨구나.
4: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집도 있고 저 센터도 있고 규모가 꽤 되거든요. 예. 이거 열어는 뭐로 사용하십니까?
3: 그러니까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또 뭐 기름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지열을 했습니다. 아,
4: 그래서
5: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지열 냉난방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한 방식이라죠.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효율은 올리는데 그만이랍니다.
4: 그렇죠. 히트펌프로 하니까 냉방까지 되죠.
2: 그래서 그게 에어컨이 아니고 이제 공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4: 그렇죠. 그렇죠. 공조 개념으로. 네. 예, 온도 조절하는 공조 개념으로 구현했다는 거죠.
3: 그다음에 그 보완되는 걸로 태양광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시골로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너무 추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벽난로는 기본이고 왜 우리가 시골로 가면 그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벽난로 이렇게 쫙 뜨는 거 하나도 안 추워요. 집안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벽난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사는 애가 있어요. 벌들.
3: 벽난로를 벌집으로 쓰고 있어요.
2: 벌들이 그 안에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걔가 거실로 이렇게 막 뭐가 날아다녀요. 뭐지 저게? 그랬더니 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3: 이렇게 내려온 거죠.
5: 아니, 음악은 뭐죠? 아, 원주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나? 이분은 남편 건축주님 아니야? 아이, 마당지기라고 명찰까지 다셨네?
3: 마당지기는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이렇게 해야 되고.
1: 마당지기세요?
3: 네.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마당지기고 그냥 얘기하면 머슴이죠. 평수가 넓다 보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풀 뽑고 뭐 잔디 심고 꽃 가꾸고 농작물 키우고 수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쉴 새 없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되면은 한 6-7kg 빠졌다가 겨울이 되면은 약간 쪘다가 그래서 원주 와가지고 한 10kg 정도 빠졌습니다.
5: 금융 전문가로 머리만 쓰며 살아온 인생. 늙음 아기에 흙 만지며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3: 상상이 안 됐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센터와 연관 지어서 이거 아이들이 여기 보다시피 틀밭이거든요. 이게 틀밭이 이렇게 미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미있는 요소도 좀 집어넣습니다.
2: 밥 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3: 종을 울리면은 이제 기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5: 잠깐 일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았다는 일명 밥종.
2: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보! 여보! 대꾸가 없어요. 여보! 여보! 밥 먹어!
1: 들리시는데 모른 척한 적도 있으시죠?
3: 뭐, 맞습니다.
2: 여보! 밥 먹어!
5: 두 분 참 유쾌하게 사는 것 같죠?
3: 자, 나가시죠.
5: 이 집의 백미는 집 뒤로 이어지는 옥상 공간이랍니다.
2: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4: 아, 일단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집을 안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셨던 것 같아요.
2: 사실은 뭐 저는 종로구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자연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던 게 다 얼어붙잖아요. 그 생명들이 그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 이런 자연에서 같이 회복되어서 조금 건강하게 그렇게 클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메타세카이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큰지. 근데 요만한 거를 농장에 가서 그걸 샀어요.
3: 내가 그걸 심어가지고 지금 메타세카이오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저희가 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한데 이 건축물과 이 대지는 저의 세대만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마당지기에 롱텀 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잔디와 나무와 그냥 녹출 콘크리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끌어들어온 자연, 이 다채로운 자연이 있는데 내부까지 과감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이분들의 삶의 철학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거 문화의 발전은 건축가 혼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주분이 건축문화, 주거문화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역할,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건축주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청률은 이쪽이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0: 김호민 소장님께 할 말 없으십니까?
4: 김호민 소장님,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5: 자연은 그 자체로 회복과 치유의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를 위해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두 분의 열망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7: 그 한 4년 정도 폐허 상태로 비어 있었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8: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그런 세입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9: 기성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법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0: 시간 없을 때 후딱 해먹을 수 있는 조간단 덮밥 세트. 씹을수록 뿜어져 나오는 깊은 감칠맛이 일품. 버섯과 베이컨의 맛있는 장점만 쏙쏙 담긴 버섯 베이컨 덮밥부터 함께 볶으면 더욱더 진가를 발휘하는 토마토와 달걀. 최고의 건강식이자 별미, 새콤 담백한 토마토 달걀 덮밥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후비 찰떡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3: 네.
1: 셰프님, 이 마땅히 반찬이 없는 날 덮밥 요리는 정말 유용한데요. 고소한 버섯과 씹는 식감이 좋은 베이컨. 이 두 개가 합친 덮밥 요리.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2: 오늘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1: 네.
2: 일단은 팽이버섯 덮밥 요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팽이버섯이 들어가고요.
1: 맞아요.
2: 그리고 파. 네. 그리고 약간 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지금 베이컨을 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리고 간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약간의 물과 예. 설탕, 그리고 담백함을 더해줄 지금 계란 노른자까지 준비했습니다.
1: 이 달큰한 양념장에 잘 어울리는 맛있는 한 끼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버섯 베이컨 덮밥 시작해볼게요. 자, 어떤 것부터 하면 되죠, 셰프님?
2: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채소부터 한번 저희 썰어보도록 할까요?
1: 네.
2: 자, 저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섯 덮밥이니까.
1: 어제 저희가 또 전으로 활용했던.
2: 네. 끝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1: 예.
2: 그리고 팽이버섯은 한 1cm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1: 오늘 좀 잘게 들어가네요.
2: 네, 요거는 오늘 양념에 제가 좀 절일 예. 거거든요. 한번 살짝 한번 끓일 거라서.
1: 아, 양념에 팽이버섯 들어가는구나.
2: 네, 요렇게.
1: 식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아삭아삭한 느낌이 너무 좋죠?
1: 예.
2: 자, 요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쪽파를. 이렇게
1: 크기를 다 맞추시네요. 이것도 양념장에 들어가나요?
2: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1: 아, 고명으로.
2: 고명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항상 제가 요리할 때 보면은 사이즈가 비슷해야지.
1: 맞아요.
2: 요리가 접시가 예쁘게 나오니까. 자, 요렇게.

0: 그렇습니다.
1: 정말 많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0: 맞습니다. 이렇게 쪽파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1: 예.
0: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1: 자, 채소 손질은 끝났어요.
0: 끝났습니다. 예. 오늘 아주 정말 초간단 요리고.
1: 네.
0: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썰어볼 텐데.
1: 자,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베이컨이에요.
0: 베이컨 뭐 싫어하시는 분들 없죠?
1: 그러게요. 네. 사실 이 베이컨은 정말 조리도 간단하고.
0: 네네.
1: 들어가는 활용도도 정말 높고, 그쵸?
0: 맞습니다. 요거를 베이컨도 좀 비슷한 사이즈로 살짝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1: 베이컨 이름 자체가 맛있어 네. 보이지 않나요?
0: 베이컨이요?
1: 예.
0: 맞아요. 베이컨만 들어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예. 맛있겠다라는 건 보장되어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니까.
1: 자, 이렇게 베이컨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0: 네.
1: 셰프님, 이제 뭘 하면 되나요?
0: 자, 이제 베이컨부터 좀 노릇하게 한번
1: 네.
0: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베이컨을. 가볼까요? 자, 베이컨을 볶는다.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요?
0: 맞아요.
1: 예.
0: 전 베이컨 볶으면은 그냥 베이컨 굽는 향을 맡으면은 저는 그 항상 조식 생각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항상. 예. 베이컨은 뭔가가 정말 맛있는 간식의 느낌도 굉장하고. 사실은 근데 셰프님, 이 베이컨은 기름 없이도 많이
0: 네.
1: 굽기도 하지 않나요?
0: 맞아요.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1: 예.
0: 살짝만
1: 예.
0: 초반에 살짝 눌러붙을 수 있으니까
1: 예.
0: 살짝만 넣었습니다. 전 넣을 때보다는
1: 예.
0: 적게 살짝만 그냥 한두 방울 정도만 넣어서 노릇하게 좀 구워줄게요.
1: 이 베이컨 기름의 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0: 베이컨을 즐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좀 바삭한 느낌으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과정만으로도 하나의 음식인데
0: 요거를 이제 밥에 오늘 네. 덮밥이니까 네. 요거를 그냥 밥에 뿌려 먹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맛있거든요.
1: 그럼요.
0: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노릇하게 이 정도는 좋아하시는 정도가 됐나요?
1: 그럼요.
0: 요 정도로 지금 구워졌고 요거를 살짝
1: 걸어볼까요?
0: 네, 조그만한 네, 그거 버려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베이컨 살짝 이렇게 구워졌고요.
1: 예.
0: 자, 요렇게 베이컨 한 줄 맛있게 좀 구워놨고요.
1: 네.
0: 자, 요 한쪽에다가는
1: 네.
0: 나머지 양념 재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1: 자.
0: 여기다가
1: 예.
0: 간단해요. 일단은 물, 개장되어진 물과
1: 예.
0: 간장과 그리고 설탕
1: 예.
0: 그리고 맛술 이렇게 넣고 한번 끓인 다음에 팽이버섯 살짝만 넣고 끓이면 됩니다.
1: 셰프님, 이렇게 양념장 한번 이렇게 끓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0: 일단은 그냥 버섯만 볶아가지고 넣는 것보다
1: 예.
0: 이 간장에 이렇게 한번 끓여가지고 볶게 되면은 일단은 버섯의 날린 맛 같은 거 그런 맛도 좀 없어지고
1: 예.
0: 이런 고소한 맛 같은 게 배이게 돼가지고 덮밥에서 재료로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어요.
1: 약간 졸여지듯이 되니까 그렇죠.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살짝만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1: 맞아, 양념장에 이렇게 씹을 거리가 있으면 음식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식감도 더해지고.
0: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한번 끓여볼게요.
1: 예. 셰프님께서 참 버섯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팽이버섯에 몸에 좋은 성분들 어떤 게 있는지.
0: 네. 팽이버섯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
1: 예.
0: 그리고 비타민도 많고,
1: 예.
0: 그리고 저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얼마 정도 저희가 조금 졸여주면 되나요?
0: 이렇게 한번 지금 확 끓기 시작했잖아요.
1: 예.
0: 이 정도 한번 끓기 시작하면 이 정도에서 빼주셔도 돼요.
1: 이 정도에서.
0: 이 정도에서 살짝 가운데까지 더 빠글빠글 올라오면.
1: 예. 아, 팽이버섯까지만
0: 네.
1: 같이 넣고 이렇게

0: 이거 자체가 이제 양념이 됐기 때문에.
1: 예.
0: 자, 요거 이제 빼주시고.
1: 예.
0: 자, 이렇게 이제 맛있게 양념이 지금 졸여졌거든요.
1: 네.
0: 자, 이제 접시에 한번 옮겨 담아 볼 텐데.
1: 네.
0: 오늘은 뭐 일반적인 밥도 있는데, 오늘 흑미밥 이렇게 하나 좀 준비해 봤고요.
1: 네.
0: 이렇게 하나 준비해 봤고.
1: 자.
0: 자, 이렇게 이 양념되어져 있는 이 버섯을. 이걸 조금만 좀 평평하게 좀 해줄게요.
1: 네. 저희는 그냥 덮밥도 사실은 조금 더 분위기를 내서
0: 네.
1: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0: 맞아요.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1: 네.
0: 이 양념된 버섯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만 먹어도
1: 네.
0: 이 아삭아삭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러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1: 팽이버섯 조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식감도 달라지고
0: 네.
1: 보여지는 뭐 느낌도 달라지고
0: 그렇죠. 이렇게
1: 이 양념장의 맛은 또 어떻게 좀 상상하면 될까요?
0: 뭐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스 중에 뭐 데리야끼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의
1: 약간 달큰하면서도
0: 달큰한 느낌의 소스가
1: 감칠맛 나는 맛인가요?
0: 그런 소스죠. 간단하게 만들었죠 아주.
1: 예.
0: 이렇게 이제 한쪽 줄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1: 예?
0: 아까 썰어놨던 이 실파를 사이드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
1: 씹는 시간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거는 조리를 하지 않았죠?
0: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도 이렇게 올려주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SNS에서 되게 예. 핫할 수 있는
1: 그럼요, 그럼요.
0: 예쁜 그냥 하나의 덮밥 같은 게 완성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다 지금 베이컨
1: 가운데 라인에
0: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색감 자체도 되게 좀 예쁘죠?
1: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이 덮밥인데
0: 네.
1: 이렇게 마지막에 데코레이션까지 하니까
0: 네.
1: 정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색감이 이제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들어갔고
1: 예.
0: 자 여기다가 아까 양념 이걸 조금만 더
1: 덮밥이니까
0: 덮밥이니까 버섯 같은데 좀
1: 촉촉하게
0: 좀 더 넣어주고
1: 또 밖에서 사 먹는 듯한 외식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0: 네, 이렇게 해서 국물만 좀 퍼서
1: 네.
0: 조금만 더 소스를 좀 뿌려주고 단쪽에도 좀 소스만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자, 완성됐고
1: 세상에 자, 마지막 달걀은 어떻게 올릴까요?
0: 달걀은 노른자만 살짝 예쁘게 이렇게 해서 살짝 여기도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1: 와, 정말 느낌 있네요.
0: 이런
1: 식으로
0: 이야. 이런 식으로
1: 예.
0: 덮밥 완성됐습니다.
1: 덮밥 전문점에 와 있는 기분인데요.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버섯 베이컨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팽이버섯 밑동을 제거하고 1cm 크기로 썬 뒤 쪽파를 송송 썰어줍니다. 베이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베이컨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냄비에 물, 진간장, 설탕, 맛술을 넣어 끓이다가 팽이버섯을 넣어 졸여주세요. 양념장을 끓여 버섯을 넣어주면 버섯 특유의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그릇에 흑미밥을 평평하게 담아줍니다. 밥 위에 졸인 팽이버섯, 쪽파, 베이컨, 조린 양념장을 얹은 뒤 달걀 노른자를 올리면 버섯 베이컨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요리는 토마토와 달걀이 있으면 한 끼가 해결이 되는데요.
0: 네.
1: 자, 든든함까지 좋은 토마토 달걀 덮밥 재료를 살펴볼게요.
0: 네. 일단은 간단합니다. 앞에 덮밥처럼 너무 간단한데
1: 네.
0: 기본적으로 이 토마토와
1: 네.
0: 시판되는 토마토 소스,
1: 네.
0: 케찹, 그리고 달걀
1: 네.
0: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쪽파하고 그리고 밥 한 공기 필요하겠고요.
1: 네.
0: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채소들 지금 뭐 짜투리들이 이렇게
1: 눈에
0: 보이잖아요.
1: 끄트머리에다
0: 끄트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버섯 꽁다리 같은 것도 있는데
1: 예.
0: 이걸 이용해서 제가 채소 육수를 좀 만들어 볼 겁니다.
1: 오.
0: 네, 채소 육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1: 네.
0: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채소 육수 재료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토마토와 달걀의 보들보들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볼게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일단 기본이 되는 채소 육수부터 한번 내볼 텐데.
1: 아, 이게 채소 육수 내기 위해서?
0: 네. 지금 보면 네? 오늘은 제가 뭐 샐러리도 있고 대파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플러스 뭐 대파 같은 거 보면 대파 팥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채소 꼬투리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넣어주셔도 좋아요.
1: 사실 이제 끄트머리 부분은 네. 다 버리고 하는데 네.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서양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뭐 국물 같은 거 내실 때 네. 그럴 때도 너무 좋고 네. 각종 소스 같은 것들 예. 아니면 볶음 같은 거 할 때 물 대신 넣으시면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이라든지 뭐 1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 정말 맛있는 육수를 낼 수 있어요.
1: 그럼 이걸 또 이건 채소가 들어갔으니까 채수라고 하나요, 그러면?
0: 그렇죠. 채수라고 하죠.
1: 셰프님, 이 채수를 끓이면 어떤 네. 맛이 나는지 좀 궁금해요.
0: 그 정말 맑게 끓인 콩나물 국물 맛. 이런 맛이라든지 예, 아니면 예. 그 맑게 끓인 그 채소 콩나물 국물 같은 게 약간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의 국물 향이 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담백합니다.
1: 네. 확실히 요리의 풍미를 좀 더해줄 것 같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한 30분 정도 끓이면 되는 거죠. 네.
0: 그리고 더 짧게 끓이게 하시려면 네. 이걸 살짝 한번 볶으신 다음에 하면 향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끓여진 동안 저희는 다른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0: 네. 토마토를 살짝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예. 아, 진짜로 또 이제 지금부터는 토마토가 한창 나올 시기인가 봐요.
0: 맞아요. 토마토. 예. 이렇게 한입 크기로 좀 먹기 좋게 썰어주고, 이렇게 꼬랑지 부분, 꽁지 부분 이렇게 살짝, 예. 이런 부분을 버리지 말고, 예. 이렇게 채소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1: 자, 이런 부분 버리지 말고, 네.
0: 채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풍미를 훨씬 더
1: 셰프님, 오늘 토마토는 네. 그냥 일반 토마토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0: 일반 토마토 넣으시면 되고요.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예. 짭짜리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 뭐 어떤 것들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1: 오늘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의 느낌이 좀 드는데.
0: 맞습니다. 완숙 토마토고 네.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방울 토마토 같은 거 넣으셔도 예. 좋습니다.
1: 참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네. 자, 토마토를 먹기 좋게 좀 썰어봤어요.
0: 네. 그다음에 옆에서 네. 이 쪽파도 조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총총 썰어줄게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렇게 썰었어요.
1: 이 쪽파는 확실히 덮밥이 들어가면 자기 역할을 두 배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시각적으로도 좋고.
1: 예, 식감도 좋고.
0: 식감도 좋고.
1: 맛도 좋고요.
0: 자, 그리고 여기다 네. 이제 계란까지 한 번만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0: 이렇게 주시고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달걀도 좀 풀고. 네. 근데요, 오늘은 정말 토마토 특집인 게 네. 토마토 그리고 토마토 소스 그다음에 케첩까지 이렇게 네. 자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덮밥에 달걀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짬뽕처럼 그렇죠.
0: 계란이 들어가면서 지금 요 세 가지가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 그리고 토마토 케찹의 신맛 예. 그리고 그 토마토의 맛을 하나로 또 이게 뭉쳐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계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데요. 옆에는 채소가 지금 잘 끓고 있어요. 한번 네. 가볼까요?
0: 채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풍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깊게 나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0: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채소를 끓일 때 불을 좀 약한 불로 예. 또 오랜 시간 한 2시간 정도 1시간 예. 반 정도 끓이시면은 더 깨끗하고 예. 그리고 더 진한 향의 채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저희는 자, 한번 받쳐볼까요 그러면?
0: 네. 제가 살짝
1: 이야, 우와! 정말 진하게! 네. 그리고 향도 정말 좋아요.
0: 지금은 뭐 짧은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은 훨씬 더 진해지고 풍미는 훨씬 더 진해질 겁니다.
1: 그동안 버렸던 자투리 채소들이 너무 아깝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하나 항상 냄비 한쪽에다 올려놓고 예. 이렇게 끓여내시면 정말 요리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1: 셰프님, 이제 채소까지 완벽하게 나왔고 네.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제 어떤 과정만 남은 거죠?
0: 자, 이제 토마토부터 한번 볶아보도록 할까요?
1: 그럴까요?
0: 네. 식용유보다 올리브유가 살짝 있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요.
1: 네.
0: 사실 오늘 요리 같은 경우는 그

0: 어렸을 때 케찹에 밥도 좀 비벼 먹었던 것 같아요.
1: 어, 저도요. 네. 저도 뭔가 햄이나 소세지 이렇게 해갖고 참치도 토마토 케찹이랑 비벼 먹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자, 이 토마토에 또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예. 소화가 굉장히 또 잘 돼요.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예. 토마토를 먼저 한번 살짝 한번 노릇하게 볶아주고 예. 이렇게 살짝 한번 볶아주면 그 토마토의 풍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1: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렇게 불을 기름에 이렇게 볶아줬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요?
0: 훨씬 더 흡수도 잘 되고 예. 그리고 소화도 훨씬 더 잘 되고 아.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조리해서 먹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1: 오. 얼마 정도 한번 볶아주면 되나요, 저희가?
0: 이렇게 해서 겉면이 살짝 좀 볶아졌다라는 느껴질 정도로 한 1분 정도만 살짝 볶아주시고 예. 살짝 이제 노릇하게 볶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저희 계란을 한번

0: 여기다가 오늘 준비됐던 토마토 소스 있죠?
1: 예.
0: 토마토 소스도 한번 넣어주시고.
1: 토마토 소스 넣을게요.
0: 쭉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케찹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 예.
1: 정말 토마토 특집이에요.
0: 토마토 특집이죠.
1: 예.
0: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이 채소를.
1: 예.
0: 채소를 한 50ml 정도? 살짝. 100ml 정도가 들어갔네.
1: 그냥 맹물을 넣는 것보다는 확실히 네. 채소를 넣는 게 다를 것 같아요.
0: 훨씬 더 맛도 더 좋아지고.
1: 예.
0: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쪽파, 아까 썰어놨던 거 있죠?
1: 예.
0: 그걸 살짝 더 주시고, 요렇게.
1: 분이 촉촉할 것 같고.
0: 네.
1: 아, 분위기가 진짜로 뭔가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또.
0: 맞아요.
1: 요리를 또 하셨잖아요.
0: 네.
1: 그때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서양에. 유럽의 느낌이.
0: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1: 예.
0: 자, 요렇게. 요 후추를 살짝만 곁들여주면.
1: 예.
0: 정말 맛있는 덮밥 소스가 이제 완성됐고.
1: 아니, 이렇게 며칠 전까지는 또 이제 한식을. 또 김치도 해주셨잖아요.
0: 김치도 한번 해드렸고.
1: 예, 오이도 해주시고 했는데,
0: 약간 또 일본 느낌 나는 덮밥도 예. 하나 있고.
1: 오늘은 또 이렇게 유럽에 와 있는 느낌을.
0: 네.
1: 예.
0: 요거를 한번.
1: 이야. 아, 진짜 뭔가 신선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토마토의 맛, 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0: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1: 예.
0: 먹으면 또 익숙한 느낌
1: 예?
0: 그런 느낌이 나올 겁니다.
1: 자, 완성도 준비해 볼게요.
0: 네, 밥을 감사합니다. 밥을 한번 접시에 한번 이렇게 담아주고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쪽에다가. 지금 채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촉촉하죠?
1: 맞아요. 사실 덮밥은 좀 촉촉해야 돼요.
0: 그리고 소스 같은 게 있어야 밥도 좀 비벼 먹을 수 있고
1: 네.
0: 그럴 텐데 너무 빡빡하면은 잘 예. 비벼지지도 않는데 지금 채소가 이 농도 조절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1: 뭔가 덮밥인데 네.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0: 네.
1: 이제 왜 저희가 저녁에 밤에 야식이 땡길 때가 있어요. 뭔가 출출할 때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칼로리 너무 걱정이 되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부담 없이
0: 맞아요.
1: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맛있는
1: 예.
0: 밥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토마토 달걀 덮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버섯 밑동, 대파 뿌리, 양파, 샐러리, 당근, 토마토, 애호박, 물을 넣고 끓여 채소를 만들어줍니다. 손질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를 끓이면 맛있는 채소가 돼요. 토마토를 한입 크기로 썬 뒤 쪽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을 풀어줍니다. 채소를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른 뒤 토마토를 넣어 볶다가 달걀물, 토마토 소스, 케첩, 채소,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현미밥을 담은 뒤 덮밥 소스를 얹으면 토마토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0: 다음 시간엔 비주얼만으로 맛이 보장되는 인기 만점 꽃게 스파게티부터 발사믹 식초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발사믹 무절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네 숫자를 맞춰봐. 쇼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고 대신
1: 양을 가늠해요.
0: 저희 팀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1: 1 2 3 예!
0: 1라운드부터 참 기대되는데요. 똑똑
1: 누구세요?
2: 정답! 왜요?
0: 정답인지 확인해볼게요. 맞아요. 전 5예요. 별 2개를 획득했네요. 우승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버전들을 준비하시고요. 다음 게임 시작합니다.
1: 누구세요?
3: 5와 1. 알겠다. 6이요.
0: 속임수를 썼는데 속지 않았네요. 나와주세요.
1: 누구세요?
3: 누구지 알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0: 세지 말고
1: 양을 가늠해요.
3: 도와주세요. 모르겠어요.
0: 다른 방법이 있어요. 비어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죠?
3: 한 개요. 이제 알겠어요. 10보다 1만큼 작으니까 9예요.
0: 1라운드가 끝났어요. 점수 확인해볼까요? 총 6개 별을 획득했네요. 이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수상한 방문. 화면 속에 집이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어서 찍어봐. 뭐해 빨리. 넘어질 것 같단 말이야. 자기 곰마, 이 세상 최고의 사진 작가님, 제발!

먹힌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아니야, 아니야,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렸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우,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하나, 둘, 찰칵. 다음은 누구 차례야? 자, 웃어. 그 다음. 좋아.

되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자기 일에 끼어드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래 도와주는 게 좋겠다. 아주 비밀스럽게. 나한테 진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끌어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당장 그 빵들 내놔. 분명 네가 먼저 시작했다.

아빠.

이거 바로 진짜 비밀 도움이었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 사.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화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2: 뭐? 그런 거 아니야.
3: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아니라니까.
3: 에이리니께.
2: 야!
3: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에이, 아니라고. 어? 어?

0: 자.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1: 어? 하,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휴,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1: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짜. 룰루룰루루.
3: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2: 어?
3: 어? 어?
0: 아저씨!
2: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어?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서럽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0: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2: 아이스걸?
3: 아이스걸 등장!

0: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왜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0: 생각난 건가?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어? 누구보다 달려라 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2: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2: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3: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4: 우와! 형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3: 아,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4: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4: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4: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4: 네!
3: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3: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3: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3: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어?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3: 마리 팀장님!
5: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3: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5: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전사!
1: 어림없지.
2: 또한 이런
3: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유리 누나,
3: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2: 그럼 뒤는 내가.

0: 그냥 보낼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0: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1: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0: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1: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1: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찔찔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찔찔.
3: 그만 둬.
1: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1: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3: 야고르지로.
1: 삼키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3: 와! 치사해!
1: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3: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1: 차!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3: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1: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3: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자!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5: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어?
3: 그렇다는데? 그럼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여기군.
1: 지난 이야기. 곰돌이 협회에 가게 된 곰철수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곰초야 친구들은 진짜 귀신이 있는지 확인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 곰철수의 랜턴을 잃어버린 곰초이 랜턴을 찾으러 혼자 엘리베이터에 오르는데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다 그만 승강로 지하로 추락하고 말죠. 과연 곰초이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를 아기 귀신이 웅행 하고 오는데
1: 아니 난 용감한 곰초이야. 나와라 아기 귀신.

0: 응? 아기 귀신이 아니라 아기 고양이였네. 고양아, 여기가 어디니? 나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1: 그래, 최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겠어. 이차지.
0: 응? 왜 안 되지? 응? 왜 안 돼? 여기로 떨어지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 어떡해.

0: 안녕. 혹시 에스컬레이터 타는 거 무서워서 그래? 자, 손.
1: 뭐?
0: 여기 노란선 보이지? 이 노란선을 밟지 말고 까만색 비딘판에 올라서면 돼. 셋 하면 타는 거다. 하나, 둘, 셋.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오, 잘하는데 쉽지? 저기 손잡이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 타서 뛰거나 장난치면 안 돼. 그러다 다칠 수 있거든.
1: 그렇군.
0: 이제 조심히 내려보자. 오, 잘했어. 잘가, 곰돌이.

0: 고맙다, 친구. 자, 이제 전차를 타러 가볼까?
1: 고양아, 우리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거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엘리베이터 앞에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면 엘리베이터에 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문을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비상버튼을 누르고 침착하게 기다렸어야 하는데

0: 곰초이가 엘리베이터 승강도에 추락했군. 기다려라 곰초이.
1: 철수님 안녕. 저 여기서 고양이랑 잘 살게요.
2: 노란 선은 밟지 말고 까만 디딤판에 올라서면 돼.

0: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돼. 너 내 조수할래? 싫어? 그럼 내가 네 조수하리? 내가 철순이 조수는 했지만 철순이
1: 그래, 나 여기 있다.
0: 응? 곰철순님?
1: 그래, 곧 구해줄 테니 울지 말고 기다려.
0: 우와, 알겠어요, 철순님. 고양아, 우리 이제 살았어.
1: 119. 네, 여기 33빌딩인데요. 승강로 아래 곰돌이랑 고양이가 있습니다. 구출 부탁드립니다.

0: 하실 수 있죠?
1: 자, 이제 해봐. 자.
0: 네. 감사해요, 출수님. 출수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 지하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 그 엘리베이터는 왜 탄 거야? 노란 표지판으로 막아놨을 땐 타지 말았어야지.
0: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0: 에스컬레이터도요?
1: 그래, 난 그 사고를 직접 봤단 말이다. 네,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입니다. 네,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 선물로 드려요. 네, 곰돌이 피자 많이 드시러 오세요. 얼마나 오래전이었을까. 그때 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선물로 드립니다.
2: 피자 사면 너랑 똑같은 곰냥 주면

0: 그거 잘 읽어봐. 자, 초코역 3번 출구 곰돌이 피자. 피자 드시면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1: 이제 뭐해? 가자.
0: 자, 피자 드시러 오세요. 곰돌이 피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 이거 좀 가져가세요. 에이.

급정지시 응원어음이 손잡이를 잡고 노란 안전선 앞쪽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거나 뛰지 마시고 몸을 밖으로 내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고무재질의 아이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빨려 들어간 거다.
1: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2: 어디 보자. 발 괜찮아?
3: 내 신발.
2: 그래도 병원 가봐야 되겠다.
0: 그때 난 알게 됐지.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야.
1: 그렇구나. 그 아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탈 때 조심하겠죠?
0: 아마도 지금은 꽤 많이 컸겠군.
2: 아, 여보세요? 아니, 있잖아. 나 오늘 완전 착한 일 했다? 곰돌이가 에스컬레이터 못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와줬지. 아, 나 근데 그 곰돌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 어디서 봤더라?
4: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5: 뚱치, 뚱치, 뚱치.
4: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6: S!
4: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디딤판 노란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5: 아, 그걸 깜빡했네.
4: 잘못된 부분 찾았니?
6: 에스!
4: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디딤판 틈으로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 노란 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그럼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기로 S랑 약속.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습기를 타볼까? 씽씽. 우와, 재밌다. 나 또 탈래. 자,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건 너무 어려워.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와! 너무 믿는다! 눈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나 스노우모빌 탈래! 우와!
1: 평가용 스노우모빌!

0: 멋지다, 너무 멋져.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우와, 요한님, 요한님, 저 스노몹을 타고 싶어요.
1: 어, 탄다맨?
0: 네, 맞아요, 저 탄다맨이에요. 저 스노몹을 태워주실 거죠?
1: 네, 지금 순찰이 끝났으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0: 우와.
1: 자, 준비됐죠? 자, 출발. 네,
0: 출발.

0: 여기가 상황실이구나. 어, 요원님, 요원님. 저 스노우모빌 너무 재밌어요. 한 번만 더 타게 해주세요. 한 번만.
1: 스노우모빌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탈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1: 어, 하지만 일일 구조요원이 되면 탈 수 있는데 한번 일일 구조요원을 해보실래요?
0: 아, 일일 구조요원이요? 해볼래요! 해볼래요! 시켜주세요!
1: 그러면 간단한 응급처치를 연습해보고 같이 출동합시다.
0: 네, 알겠습니다.
1: 슬로프에서 팔을 다치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도구인데 간단하게 팔을 대고
2: 쉬고
0: 어, 괜찮으신가요?
1: 아유, 간단하게 잘 고정된 것 같아요.
0: 아, 몇 점 주실 건가요?
1: 아, 한 90점?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아픈 다리는 살짝 들어서 주시고, 살짝.
0: 살짝 들어주세요.
1: 자, 부목을 대신 다음에 위쪽부터 하나 대주고,
0: 네.
1: 아래쪽 붙여주고,
0: 네. 자, 괜찮으신가요?
1: 아우, 괜찮습니다.
0: 아우, 잘 고정됐나요?
1: 네, 잘 됐습니다.
0: 아, 이거는 몇 점 주실 건가요?
1: 이거는 95점.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출동해도 되겠습니까?
1: 예, 출동하셔도 됩니다.
0: 우와! 아, 감사합니다!
3: 테슬라 사범씨, 송신하십시오.
1: 송신하세요.
3: 킹크슬로프 부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 바랍니다.
1: 네, 출동할게요.

0: 그냥 넘어졌어요.
1: 네, 제가 조금씩 움직여볼게요.
2: 이럴 때는 분무실에서 의무실로 옮겨야겠죠?
3: 예, 맞아요.
4: 최신범 대원.
5: 최신범 대원.
6: 호셰 슈 페트로 사무실입니다.
5: 핑크슬로프 하단부로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가능.
6: 핑크슬로프 하단부 킥스프린트 토박원 이동 확인했습니다.

0: 인터넷에 보니까 스노우모빌이 엄청 빨리 올라가던데 스노우모빌은 어떻게 눈 덮인 산길을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노우모빌! 눈 위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진 이동수단 중에 하나야.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약 200km까지도 낼 수 있어. 스노우모빌은 이렇게 앞에는 스키, 뒤에는 콤바인이나 탱크처럼 무한궤도가 달려있지.
0: 무한궤도? 아하! 탱크나 콤바인에 달려있던 그 무한궤도!
1: 맞아! 여러 개의 바퀴를 하나의 트랙으로 감싸서 땅바닥을 움켜주는 힘, 접지력을 높인 바로 그 무한궤도! 그런데 스노우모빌은 눈 위에서 달려야 하기 때문에 트랙의 겉에 달린 날이 더 길어서 눈을 더 꽉 움켜쥐고 달릴 수 있어. 이것 봐! 탱크나 콤바인보다 훨씬 길지?
0: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스키는 왜 달려있는 거야?
1: 엔진에서 힘을 보내면 무한궤도가 그 힘을 받아서 스노우모빌을 움직이게 해주지만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스키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는 대로 스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눈길을 달릴 수가 있지.
0: 아하! 스키와 무한궤도의 결합으로 눈이 덮인 산길도 안전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구나!
1: 맞아! 바로 그거야!
0: 이제 스노우모빌이 왜 스키장에서 구조차로 쓰인지 알 것 같아!
2: 탄다맨, 이제 순찰 시간이에요. 빨리 오세요.
0: 아! 탄다맨, 출정!

0: 것 같아. 아, 당장 아, 간지러워.
1: 아, 안 돼, 호떡아. 너 눈병 나서 그런 건데 그렇게 비비면 어떡해.
0: 아, 지금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1: 아, 멋지만 참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잖아.
0: 아우, 답답하다, 답답해.
1: 아유, 또 눈병 났는데 눈 계속 비비다가 눈병 더 심해졌던 우봉구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우봉구 얘기? 어. 기억 안 나.
1: 아유, 또 기억을 못하시는군. 좋아, 그럼 이진아가 다시 얘기해줄게.

0: 비비면 위험해. 그날도 봉구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어.
1: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제주, 니 움직였지?
2: 아니, 나 안 움직였거든. 맞지? 맞지?
3: 맞다, 봉구야. 진주 안 움직였다.
2: 야, 우봉구. 근데 순이 손을 왜 그렇게 꽉 잡고 있어?
4: 맞네, 꽉 잡고 있네.
0: 아니, 그건 술래미입니다.
1: 아, 다시, 다시.
0: 봉구는 놀면서 더러워진 손으로 눈을 만졌어.
1: 무궁화 꽃에 삐었습니다.
0: 그리고 며칠 후 봉구는 눈병이 걸리고 말았지.
5: 맨날 싸운다며?
3: 맞아, 맨날 싸운다며. 난 안 됩니다.
0: 어, 순이야!
3: 어, 봉구야!
2: 넌 순이밖에 안 보이냐? 우봉구, 너 눈이 왜 그래?
4: 내 눈? 내 눈이 와!
3: 봉구야, 니는 엄청 빨갛다. 니 눈병 난 거 아이가?
4: 근가? 아, 눈에만 못 들어간 것 같고 따꼼따꼼하다. 아,
2: 엄청 빨개, 엄청.
0: 봉구는 눈이 이상하다면서 마구마구 비볐어. 그러더니 다음 날은
6: 고홍밭 내에는
4: 아, 엄마야, 내 눈 아프다.
7: 엄마야, 네 눈 왜 그러노? 왜 그러긴? 들으면 손으로 막 눈 비비가. 눈병 걸린 거 아이가?
4: 아니,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간 것 같다가 비비다. 아, 나 너무 아프다.
7: 또. 아니, 눈이 아프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이가? 뭐 한다고 눈을 막 비비갖고 또, 아이고, 내가 못 살았을 때. 뭐 하노? 너한테 병원 가자.
4: 아니야.
7: 아이, 언나. 와, 비비갖고.
0: 눈병이 더 심해졌어.
3: 눈병이 심해진 게 눈을 비벼서 그런 거야?
0: 그래.
3: 그런데 눈을 비비면 왜 눈병이 더 심해지는데? 왜 더 눈병이 심해지냐고? 왜?
0: 어, 그게 그러니까 눈병이 났는데 눈을 비비면 더 피곤해지고 눈이 아야 해서 아야 얼려. 얼려.
3: 왜요? 빨리 불러.
0: 그러니까 호기심 딱지 나와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눈병 딱지야. 눈병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1: 어? 누구세요?
8: 나는 눈동자 요정을 지키는 결막성의 장군이다.
1: 결막성이요?
8: 그래. 우리 결막성의 병사들은 세균들이나 먼지를 잡아내서 눈동자 요정님을 보호하지.
1: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8: 그건 눈병에 걸린 봉구가 눈을 마구 비벼서 그래.
1: 네?
8: 그날도 우리는
0: 어? 진주! 니 움직였지?
8: 열심히 눈동자 요정님을 지키고 있었지.
9: 먼지 하나라도 남기지 마라. 그래야 눈동자 요정님을 지킬 수 있다.
10: 네! 먼지 탈탈 완전 깨끗. 먼지 탈탈 완전 깨끗.
9: 좋아.
2: 어디 올라오라고. 잘 가라.
8: 먼지도 세균도 눈동자 요정님 근처에 얼씬 못하게 있어.
9: 잘했어.
11: 최고.
8: 그런데 봉구가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졌어.
0: 어? 여기야, 여기 어디냐? 우와, 재밌겠다.
1: 들어가자.
8: 그때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와 우리 결막성으로 오게 된 거지.
1: 우리 성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8: 문제는 세균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9: 세균들이 한둘이 아니야. 부상! 결막성을 했는 자들아! 모두 출동하라!
11: 출동하라! 세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9: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지켜내겠습니다!
8: 병사들이 열심히 막았지만
11: 오지마
8: 세균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
2: 가!
11: 장군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마구 늘어나지!
2: 마구!
11: 세균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좀 막아봐!
12: 여기 천리안간 백혈구가 있습니다. 비상! 비상! 완전 비상! 백혈구들은 출동하라!
8: 결국 우리 힘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서 백혈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지. 이렇게 세균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그때 봉구가 눈을 비비기 시작한 거야. 봉구가 손으로 눈을 마구 비비는 바람에 결막성 안은 지진이 난 것처럼 엄청 크게 흔들렸어. 그래서 결막성 병사들이 많이 다치게 됐지.
11: 이게 무슨 일이야?
12: 아우 몸이야.
1: 뭐야? 애들이 다쳤다.
2: 그럼 이제 우리가 공격할 때다.
12: 눈동자 요정들이 위험하다. 천목장의 매장에 세균들을 막아.
8: 우리 결막성 병사들이 다치자 세균들은 눈동자 요정님을 마구 괴롭혔고.
11: 막상 말이야.
12: 눈동자 요정이 맞아서
1: 이따라야. 왜? 우리가 괴롭혀줄 테다.
8: 백혈구와 우리 병사들이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11: 아프단 말이야.
8: 이렇게 눈동자 요정님이 많이 다쳐서 봉구 눈도 엄청 아팠던 거야.
4: 엄마야, 내 눈 아프다.
8: 봉구가 눈을 비비지 않고 병원에 빨리 갔으면 우리 결막성 병사들도 눈동자 요정님도 안 다쳤을 텐데.
1: 눈동자 요정님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데요?
8: 치료를 받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온 뒤에도 눈이 나빠질 수 있어.
4: 정말요?
8: 그러니까 평소에 손으로 눈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가렵거나 아파도 절대로 비비면 안 돼. 알았지?
4: 네!
1: 절대로 눈을 비비면 안 되겠다.
0: 그래, 약 바르고 있으니까 곧 나을 거야.
1: 근데 누나, 응? 봉구는 어떻게 됐어?
0: 응, 봉구가 어떻게 됐냐면 눈병이 나을 때까지 절대로 눈을 비비지 않았고
4: 안 만질기다! 절대로 안 비비기다!
7: 그래, 우리 봉구 장하다 장해. 응. 그래, 이렇게 꽉.
13: 양육 시간 됐다. 양육 가.
0: 병원에서 준 약도 잘 넣어서 다 나았대.
13: 꿈뻑꿈뻑. 옳지.
7: 꿈뻑.
4: 됐다.
7: 봉구야, 꿈뻑.
4: 꿈뻑. 절대로 안 비비기다.
7: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눈이 안 빨개진다. 알았지?
4: 네.
7: 그래.
1: 아이고. 잘 됐다. 누나, 나 이제 눈병 나도 눈 안 만질 거야. 눈 안 비비고. 손도 잘 씻어야지.
2: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1: 누나, 나 그럼 이 눈병 딱지 주는 거야.
0: 노래 잘하면.
1: 오예.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더러운 손으로
1: 눈을 만지면
0: 세균들이
1: 눈에 들어가
0: 눈병이 나서
1: 아파.
3: 조심해줘.
0: 눈병 났을 때
3: 비비지 말자.
0: 우와 소영이
3: 우와 눈병 닦지 말았다 말세.
0: 오 멋진데. 이거 엄마가 여름에 여행 갈 때 쓰라고 사준 거니까 잘 챙겨놔.
3: 응 알았어 누나. 근데 이거 너무 깜깜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우 답답해. 이따 가져.
0: 안 돼. 이거 너 써야 돼.
3: 아 왜 답답하단 말이야.
0: 여름에는 선글라스 쓰는 게 좋아. 너 뜨거운 햇빛 아래 오래 있다가 눈에 화상 입었던 운서방 이야기 기억 안 나?
3: 아 눈에 화상 입은 얘기?
0: 어
3: 기억 안 나.
0: 아이고 그래, 기억나면 나한테 선글라스를 줬겠니?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3: 우와, 누나 최고!

0: 눈동자 요정을 지켜라.
1: 아유, 오늘 날이 좋네. 고추 말리기 딱이네, 딱이야.
2: 그래요, 그래요.
0: 어느 여름날 오서방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
3: 오서방.

0: 있었습니다.
1: 그래요. 왜 던진대? 원래?
0: 내 이름은 방서방. 거꾸로 해도 방서방?

0: 요것이 요즘 유행하는 색깔 안경이요. 여름에 쓰면 폼 나게 멋져 보이지.
1: 멋지긴 하네요.
2: 멋지긴 뭐가 멋져? 저게 뭐야 저게? 아유,
0: 또 보세.
2: 그걸 왜 가지고 와?
3: 오서방은 친구가 쓴 선글라스가 부러웠어.
1: 멋있긴 하네요.
2: 뭘 멋있어? 뭘 멋있어? 한참 하나.
3: 그래서 오서방도 선글라스를 끼기로 했지.
2: 이야, 임자, 이러니 꽤 나도 멋지지 않아?
1: 색깔 안경이 아무나 어울리는 건 아닌가벼.
2: 뭔 소리 하는 겨? 이게 멋진디? 거울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 나의 미모.
3: 오서방은 온종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
4: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아우,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퍼질러 자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봐, 일어나.
2: 아우, 아우,
4: 아우, 아우, 세상에.
2: 아유, 뭐 깜깜하구만. 뭐 밤인데 왜 그래. 아직 자는 시간이구만. 아우, 정말.
4: 지금 환한 대낮이거든요.
2: 아, 그러네. 아, 이걸 써야 그래도 멋지니까.
4: 지금 아유. 바깥에 할 일이 치산이에요.
2: 그래요?
4: 응.
2: 아유,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날씨를.
4: 그래.
2: 아이고, 이거 날씨가 이거 컴컴하니 이거 비울 것 같아. 안 돼, 안 돼, 오늘 일 못이야.
4: 뭔 소리야. 지금 바깥에 해가 쨍쨍한데. 그 안경 좀 벗어요.
2: 아, 그래요?
4: 그래요.
2: 그러네.
3: 결국 오서방은 선글라스를 벗었어.
2: 이거 때문에 헷갈리는
4: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어? 문제예요.
2: 아유.
3: 그리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오랫동안 일했지. 오서방, 아이 그늘 와서 좀 쉬어.
2: 아유, 괜찮아요. 이까이 끄고 날씨 좋을 때는 햇빛을 그냥 그대로 다 봐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4: 힘이 장사군.
2: 어이, 짱.
4: 어? 야, 뭐여? 갑자기 이 분위기 뭐여?
0: 할머니, 저도 일하러 왔어요.
2: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자전전이에요.
3: 자전전이요? 방서방은 선글라스를 끼고 일했지만 오서방은 맨눈으로 일했어.
2: 날씨가 자고 말이야.
3: 오서방은 그렇게 오랫동안 햇볕 아래서 일을 했어.
2: 아우.
3: 그리고 얼마 후.
2: 아우, 내 눈이 이리야. 아유. 아유, 내 눈.
4: 아유, 오서방.
2: 아우, 내 눈.
4: 오서방 이리야.
2: 아우, 내 눈.
3: 결국 오서방은 눈에 화상을 입고 말았지.
2: 아유, 내 눈이야.
4: 아유. 햇볕이 뜨거운 데에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야 되겠구나.
3: 그렇지, 눈을 보호해야 해.
4: 근데 누나, 햇볕이 뜨거운 데서 선글라스를 안 끼면 왜 눈에 화상을 입는 건데? 왜?
3: 그게 그러니까 눈에 뜨거운 땀이 들어가서?
4: 나는 땀 많이 흘려도 그 뜨거 없거든요.
3: 그래, 아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선글라스 딱지. 선글라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어, 눈동자 요정이다.
5: 아, 그래, 안녕. 아우, 아야, 아우.
4: 아우, 많이 아파요, 눈동자 요정.
5: 자외선 화살을 너무 많이 맞아서 화상을 입었어.
3: 아, 자외선 때문에 눈도 화상을 입는구나.
5: 자외선 화살은 엄청 뜨겁거든. 멜라닌 부대가 날 지켜준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 오늘도 깜빡깜빡 촉촉하게
6: 눈 속에는 나와 함께 눈을 보호해주는 멜라닌 부대가 있어.
7: 자외선으로부터 눈동자 요정님을 보호해야 된다.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출동한다.
8: 예, 알겠습니다.
2: 후. 햇빛을 그냥 그대로 다 봐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4: 아이고.
2: 나는 태양이라고도

0: 나는 1년 내내 이 자외선 화살을 쏠 수 있지.
1: 태양은 뜨거운 여름에 가장 강한 자외선 화살을 쏘지.
2: 어머! 해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비상! 비상!
3: 운동장님의 후드 요청이 들어왔다! 모두 출동하라!
4: 출동!
2: 비상! 비상!
5: 내란이 후! 내란이 후! 내란이 후! 내란이 후!
2: 멜라님, 부탁해요!
3: 눈동자 요정임을 보호하라! 자외선을 막아라!
1: 멜라님 부대는 자외선 화살을 막아내기 위해 무척 애를 썼어. 하지만!
0: 어라? 멜라님들이 자외선을 막아내고 있잖아! 자, 그렇다면 더 많이 쏴주겠어!
1: 뜨거운 여름, 한낮에는 해가 자외선 화살을 무수히 많이 썼어.
2: 자외선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좀 막아봐요! 자외선 화살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
1: 결국 자외선 화살은 멜라닌 부대의 방어막을 뚫었고 나는 자외선 화살을 막기 시작했지. 오소방도 눈이 점점 아파왔어.
6: 아유, 나는 왜 이래.
7: 멜라닌 부대가 더 많이 가서 자외선 화살을 다 막으면 되잖아요.
2: 그래서 멜라닌 부대가 더 오긴 왔어. 그런데 잘 좀 막아봐요.
3: 지원 요청! 지원 요청! 멜라닌 병사들은 더 출동하라!
4: 멜라닌 후! 멜라닌 후! 멜라닌 후!
2: 이렇게 좁으면 어떡해요? 이게 다예요?
8: 예, 답니다.
2: 아유, 큰일 났다.
1: 안타깝게도 눈에 있는 멜라닌 세포로 쏟아지는 자외선을 막기에는 부족했어.
0: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1: 결국 난 자외선 화살을 많이 맞아서 화상을 입고 쓰러졌지.
8: 아유, 내 눈!
7: 아유, 오사마!
8: 아유, 내 눈!
7: 왜 상의냐!
8: 아유, 내 눈!
7: 왜 상의냐!
8: 아유, 내 눈!
7: 아이고,
9: 아, 눈에 있는 멜라닌 세포만으로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힘들구나.
2: 맞아. 그래서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거든.
1: 방서방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눈에 화상을 입지 않았어.
10: 사고! 큰일 났습니다! 해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3: 앉아, 괜찮아. 괜찮아, 쉬어. 야, 너도 앉아서 푹 쉬어.
10: 쟤?
3: 그래, 빨리 쉬어. 앉아서.
10: 어,
3: 그래.
10: 쉬라고요?
3: 응. 야, 저기 봐.
10: 오!
0: 아니, 내 공격이 안 먹히잖아! 아! 왜 이렇게 안 먹히지? 자. 야! 아이, 공격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 이거!
10: 우와! 자외선 화살이 눈에 닿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우와!
3: 자, 선글라스를 끼면 우린 쉬엄쉬엄 해도 돼!
1: 선글라스를 쓰면 멜라닌 부대도 편해지고, 나, 눈동자 요정도 무사히 지낼 수 있어.
2: 그대의 눈동자에 치얼스. 나도 화상을 입지 않고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 아래 오래 있을 때는 선글라스를 쓰도록 해.
7: 네, 알겠습니다.
9: 누나, 이제부터 내 눈은 내가 보호할 테야.
7: 그렇지, 우리 눈은 소중하니까.
9: 누나, 근데 오서방은 어떻게 됐어?
7: 다행히 눈은 치료해서 다 나았대. 그리고

선글라스가 좋아졌다 만세. 오예 오예.

0: 먹고 말 거야.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어? 너 뭐하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0: 날카로운 눈빛, 그 시선 끝에 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1: 공주는 총 6마리 고양이에게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0: 생긴 것만큼이나 이름도 어여쁜 공주.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0: 무려 2년째 왕따 생활 중이라는 외로운 공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반겨주는데요. 언뜻 봐도 고양이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1: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0: 12마리 고양이에 강아지들까지. 어쩌다가 이런 대가족이 된 걸까요?
1: 산책하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또 반야를 따르고 반야가 좁고 이러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픈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은 길에서 치료하는데 데리고 와서 구조를 한 애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0: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노다지는 밭터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뒷다리가 절단되었더라고요. 근데 봉합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유기된 상태 사람한테 버려졌을 거라는 생각에 저를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눈에서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르게 됐죠.
2: 우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0: 다행히 집사님께 구조되어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는 노다지. 캣휠도 꽤나 잘 타죠?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구조하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식사 준비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고양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 만큼 시간을 맞춰 꼬박꼬박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1: 맛있죠? 배고팠지?
3: 얘는 밥을 떠먹여줘야 되네요?
1: 예. 혼자서 잘 안 먹어요. 얘를 이렇게 혼자서 안 먹여주면 배가 고프면 공부 뭐 할 거 없이 시비 털고 다녀요. 집에 안정을 위해서 대장량이 대우를 해주는데
0: 고양이들의 대장이라는 이 녀석 대장량이답게

0: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루이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혼자 방 안에 있었던 공주. 뒤늦게 밥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와보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밥 먹으러 오는데 대체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 10분 끝에!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밥 먹으러 온 공주를 냅다 공격한 것도 모자라. 아니 뭘 또 이렇게 째려보기까지? 밥은커녕 따가운 눈총만 잔뜩 받고 방으로 돌아온 공주.
1: 공주야, 아직 밥 못 먹었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2: 공주가 생각보다 밥을 제대로 못 먹네요?
1: 네, 못 먹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터에 가서 정확하게 먹으려고 하면 예, 지키고 있거나 소리가 나도 몰리니까 잘 못 먹을 때가 많아요.
0: 결국 공주를 위해서 밥을 따로 챙겨주지만 어쩐지 선뜻 먹지를 못하네요.
1: 공주는 저희 엄마가 그 놀이터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추르를 주니까 따라 나와서 받아 먹는데 만져보니까 뼈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갈래래가지고 데리고 오셨대요.
0: 그렇게 2년 전 집사의 곁으로 오게 됐다는 공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유독 공주한테만 찬바람 쌩쌩.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기 바쁜 녀석들.
1: 다른 고양이들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동이도 그렇고 뭐 노다지는 않았으며 금이는 않았으며 백금이 흑금이는 않았냐고요. 근데 유독 공주만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게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공격들이라.
0: 또다시 시작된 공격. 이번엔 또 무슨 일을 깔더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공주가 깔끔하게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루이가 공주를 공격한 것인데요.

0: 금손파, 금손이, 백금이, 해금이, 흑금이, 노다지 이렇게 다섯 마리랑 루이 해서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어요.
1: 네, 무려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수틀리면 냅다 공격하고 쫓아다니며 째려보는 탓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주. 특히 화장실만 갔다 하면 이렇게 몰려들기까지 한답니다.
0: 모래 퍼는 소리만 나면 여섯 마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이들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공주.

0: 신우 괜찮아. 엄마한테 신우 보내는 거야. 나올 거라. 괜찮아. 나와도 돼. 없어.
1: 집사님도 공주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2: 냄새라고 해서 그냥 낚싯대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공주 냄새, 애들 냄새, 사이 안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삼박자를 돌리면서 좀 냄새를 맡게끔 하고.
1: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늘 혼자인 공주. 외로울 것 같은데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나가보려 하지만 방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루이. 결국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주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1: 얘 반격을 시작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때리더라고요.
0: 2년째 이어진 왕가 생활에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공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융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가족으로 사는 거에 큰 지장은 없는 게 맞는지 그 처방을 잘 받고 싶습니다.
0: 공주의 사연을 듣고 남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고양이 때문에 왔는데 강아지 때문에 저를 반겨주네요. 복부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3: 분명히 뽀뽀해 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뽀뽀하지 마. 자, 일로 와,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2: 예. 아, 얘가 루이예요?
1: 예.
2: 오. 그냥? 루이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예.
1: 아유.
2: 얘는 그래도 무지도 엄청 좋고. 예. 덩치도 크고, 젊어 보이는데?
1: 네.
2: 그죠?
1: 예. 어.
3: 근데, 되게 겁쟁이 같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네. 오, 얘는 누구예요, 지금?
1: 해금이에요.
3: 지금 이제 해금이 같은 경우는 약간 괴롭히는 갈고양이인 게 왜 티가 나냐면, 보시면은 숨어 있어요.
1: 네네네.
3: 숨어 있다 덮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못 오게끔 계속 이렇게 몰아내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냄새를 맡고 여기다가 이제 비비거든요.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2: 비비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0: 그 중에서도 공주를 가장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는 루이.
3: 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좀 의사표현?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겁만 주는 정도? 이 정도면 얘는 아예 그냥 원투펀치를 막 때리면서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도 너무 진짜 힘들겠어요.
2: 본토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고양이들끼리는 서열관계가 있어요. 서열관계가 있는데 유연적 서열관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유연적 서열관계 안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3마리 이상, 5마리, 10마리, 12마리 이렇게 되다 보면 그룹핑이 생깁니다.
0: 3, 3, 5, 비슷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스스로 무리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룹핑. 실제로 대장 고양이

0: 1위 루이가 있는 반면 서열 2위인 금손이를 중심으로 일명 금손파라는 무리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
1: 그러니까 지금 공주와 그 외에 루이? 무다지도 있고 또 아까 겁줬던 친구 등등 해서 얘네들은 여기는 우리 공간, 여기는 우리 공간. 아마 그룹핑이 다 나뉘거든요, 얘들.
0: 게다가 집안 전체가 녀석들의 영역인 만큼 공주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이자 왕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왕따 생활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 환경부터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1: 아, 여기 화장실도 쓴다?
2: 네.
1: 여기 동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도 밥도 있고 여기도 여기 골목길도 지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나오는 골목이
2: 안 보여서
1: 그쵸? 불안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공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0: 밥그릇과 화장실이 거실에 있으니 항상 불안에 떨며 다닐 수밖에 없는 공주.
1: 이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 네네.
1: 아, 이렇게 있구나.
2: 네.
0: 주로 이 방에서 머물고 있지만 고양이들을 경계하느라 매일매일이 가시방석.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는데요.
1: 안 쓰면 이것도 치워.
2: 이거 아까워 잠시 갔다.
1: 아까운다고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네. 의자 버리고 치우고.
0: 우선 공주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1: 이것도 버리고. 여기도 싹 안 입는 옷들 버리지.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서 보호자님이 아이랑 뭐 간단하게 뭐 해줄 것들 있거나 여기서 뭐 스킨십을 좀 해준다던가 여기 좀 좋아하게 만들. 안 그러면 보호자님 얘가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완전히 자기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밖에 공간이 더 좋으니까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다묘 가정일수록 영역 존중은 필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3: 고양이들과 분리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영역적인 것들이 고양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주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묘문 설치부터 진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격리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 공간이 편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서
0: 모두의 안정을 위해 방묘문 설치는 필수.
3: 공주가 보호자님이 계신 거실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아니면 긴 시간이 된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특정한 시간을 루틴으로 정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방묘문을 설치했으니 이제 공주가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볼 차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또 불안하게 화장실을 가는 대신 공주만의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4: 자, 그렇지. 공주 화장실.
0: 앞으로 편안하게 볼일 볼 수 있겠죠? 공주를 위해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어머나! 말끔하게 치워졌네요.
4: 공주야, 앞으로 더 재밌게 놀아줄게. 응? 안 싸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살자. 아이고, 이뻐.
0: 그렇다면 공주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바빴던 이 녀석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 다음에는 루이부터 행동 교정이 필요한데요. 대장 고양이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왕따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고양이를 일단 안정시키면 그룹 전체가 안정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리커라는 교육인데 간단해요.
0: 원하는 행동을 하면

0: 클릭으로 신호를 주고 보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클리커 교육. 좋은 행동을 빠르게 학습시키는데 이 클리커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1: 아니요, 나도 오세요. 지금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부를게요. 루이, 가만히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주가 있어도 루이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얘한테 관심이 없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 볼게요. 루이, 맞죠? 루이.
2: 루이.
1: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루이 불러보세요.
2: 루이.
1: 루이.
0: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제법 잘 따라오는 듯한데요.
1: 내려놔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루이. 쳐다보잖아요. 루이. 아니면 또 쳐다보죠? 다시 불러보세요.
2: 루이, 루이,
3: 루이.
0: 공주만 봤다 하면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루이. 지금은 공주가 있어도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4: 당연히 한 번에 루이. 모두가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단계적으로 포섭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거 이 교육을 하루에 15분씩 두 번 정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리된 생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여기다가는 아까 얘가 좋아하는 화장실을 주로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루이를 일단 여기 봐. 나를 봐. 요 육개미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관심이 안 가요. 그걸 하루에 15분씩? 보통 담요 과정에서도 이제 합사라고 하면은 뭐 1대1의 합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람과 고양이 합사도 있었고, 고양이의 고양이 합사도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 합사도 있지만, 1대 다수.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1대2, 1대3. 한 마리와 그룹핑의 어떻게 보면은 합사의 솔루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이들 동선을 항상 잘 체크를 해서 동선을 잘 짜야지 아이가 다른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더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솔루션 이후 대장 고양이 루이를 비롯해 한 마리씩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공주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5: 앞으로도 공주랑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주랑 사이좋게 놀아주고 애들하고도 사이좋게 놀아주고 하겠습니다.
6: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 돔, 하우스.
7: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꾸꾸게 하는 모습이 귀여워.
8: 오레오가 모든 고양이 시비를 걸어요. 정말 목을 쓸어 물고 한 30분간 뒹굴면서 막 호랑이가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더니 턱뼈가 부러진 거예요.
9: 저는 제가 세번을 놓쳐가지고
1: 3번이나요? 큰일이에요. 한 48시간, 72시간은 다시 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0: 고려의 명산 오산. 극히 암절벽에 지어진 신비한 암자 사성암과 고려 자연의 안경, 행복을 찾은 가족 이야기.
1: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2: 아내를 사랑하고.
0: 향나무 숲을 일구고 불의 산천이 좋아서 귀천한 사람들.
3: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사투리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4: 그냥 갑자기 인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그래 원래.
0: 하늘과 바람과 햇살이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준 제2의 고향 구례. 그 인생의 향기를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자생식물이 서식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오봉산 자락 남바람꽃 자생지를 찾아갑니다. 계절마다 기다려지는 꽃 만개하고 봄 향기 가득한 구례의 자연. 무심히 지나치면 모르고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야생화들이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 중에서 구례 오봉산 기슭에 귀히 여겨지는 야생화 남바람꽃이 있습니다. 희귀식물 위급종으로 지정된 남바람꽃. 이를 지키기 위해 남바람꽃 보존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6: 여기는 대한민국 4개밖에 없는 남바람꽃 서식지 한 곳이거든요. 순창하고 함안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곳인데 여기는 이제 오봉산하고 여기 섬림과 사이에 서식된 곳에서 우리 회원이 21명이 같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6: 네, 안녕하세요.
7: 네. 아직 꽃이 아직도 싱싱하네요. 네. 김성아 회원님도 고생하시네요.
8: 네.
7: 꽃 보러 오시는 분들 우리가 가이드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에 기록을 남겨두면은 다음에 또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구례 남바람이 있어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0: 보전의 회원이자 야생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인호 씨를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사진작가가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7: 남바람이라는 의미가 남쪽에 피는 바람꽃이에요. 피어날 때는 뒷면이 핑크빛이어가지고 제 표현으로는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0: 꽃받침 뒷면이 분홍빛을 띠어 천진난만한 여인이라고 하죠.
9: 이 바람꽃들이 특징이 다른 풀들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꽃 피고 씨 맺히고 사그라져요.
0: 1942년 최초로 발견된 서식지가 구례.
6: 이 구례 하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이죠. 딴 건 없습니다.
0: 자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야생화다 보니 더욱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9: 올해는 또 어쩐가 또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우리가 올 수 있는 또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7: 귀한 꽃밭이니까 좀 많이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꽃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죠.
0: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0: 이번에는 문척면으로 향해봅니다. 불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다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면 자연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정원 한가운데 한옥이 눈에 들어옵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시는데요.
1: 좁아서 자리가. 아, 어서 오세요.
2: 맛있겠다. 맛있겠다.
0: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즐기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가장 편한 곳,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 도시는 못 보는 편안하고 일단 좀 개방감이 있고
3: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약간 꽃밭이 아기자기하게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뭔가 마음이 너무 편안한 그런
4: 저희 친정집에 온 그런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지금도 저렇게 장작이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0: 불의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차와 디저트를 만든다는데요. 가족의 귀촌은 어머니의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차례 손님들이 다녀가면 카페는 집이 됩니다. 어머니가 귀촌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삶.
2: 이게 더 현실적일까 봐. 자연. 있는 그대로. 니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꽃들 니들이 마음대로.
3: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뭐든지 옛날부터. 그래서 굴에도 내려오신 것 같고 저도 그런 거 영향 받아가지고.
0: 정해진 틀 없이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처럼 살고 싶어서 내려온 굴에.
2: 그래서 해마다 이게 그 새봄이 되면 나는 위치가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요.
0: 그런 어머니의 굴의 생활을 지켜본 두 딸은 얼마간의 망설임 끝에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귀촌했습니다.
2: 금방울 꽃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처음 아직 조금 덜 피긴 했는데 그래 오늘도 또 행복해져 올해도 고맙습니다.
3: 그래서 행복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엄마가 맨날 매년 이렇게 빌어주니까
2: 그래 올해 반드시 행복해진다. 올해는 꽃이 많이 안 피었어.
1: 진짜 조금 폈네 이번에.
2: 그러게 꽃이
1: 갑자기 너무 이상해 너.
2: 해마다 받는 건데 올해는 다르지.
1: 오늘 좀 이상하네. 아기 생기고 받아가지고.
5: 오 임신하셨어요?
1: 네.
5: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아
5: 느낌이 좀 달라요?
1: 네 많이 달라요.
0: 첫째 따님은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구례에서 갖게 됐습니다. 디자이너였던 동생은 언니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어 주었죠.
2: 꽃말대로 반드시 행복해진다. 늘 말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대.
0: 아침마다 전하는 행복 한 송이.
2: 꽃 한 송이 건네주는 그 엄마 마음을 읽어주니까 그게 고마워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3: 여기 와서 이불 빨래 하는 거 돕고 이러면서 빨랫대 노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0: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한 조각이 구례에 오니 그야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됐습니다.
6: 아니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
2: 아 우리 집도 좀 그런 친정 같은 여자들에게 편한 친정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0: 누구든 그렇게 편하게 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1: 나는 자리, 피는 모양이 해마다 다른 풀과 꽃처럼 그런 삶을 불에에서 찾았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문청면 오산 기암 절벽에 지어진 작은 암자 사성암입니다. 서기 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된 사성암은 가을이면 운무가 내려앉은 풍경이 장관을 이루죠.
2: 한 2km 넘은 것 같아요. 2.2km인가 그렇거든요.
3: 올라온 거죠.
2: 네, 저자는 거기를 올라왔다는 게 참 신기해요.
3: 그러니까 해발 한 500m.
2: 네, 500m.
1: 그래, 자연 해설사 임세웅 씨.
2: 담쟁이 넝쿨이에요. 여기 가을에 되면 새빨개 물들거든요.
3: 어우, 이쁘겠다.
2: 예, 네, 그런데다가 저쪽으로 이제 해가 딱 질 때 사진이에요. 하나, 둘, 셋, 짠.
4: 와, 멋있다.
3: 진짜 소리 질러야 돼.
2: 진짜 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3: 잘 찍으셨다.
2: 바로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3: 벽은 빨갛고.
2: 네.
1: 구례 자연에 반해 귀촌한 후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구례를 알리기 위해 열정적입니다. 사성암의 사계는 놓칠 수 없는 경관이죠.
2: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이 자리가 저의 그 아주 그 사진 찍는 자리.
1: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네 분의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
2: 이분의 손모양을 유심히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약병 같은 걸 들고 계세요. 컵 같은 게. 근데 저거를 보통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약사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명칭이 약사 부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관장하는 거는 우리 일반 중생들의 건강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이 모습만 보더라도 막 이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1: 마의열의 입상 약사전은 원효대사가 손톱으로 새겼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죠.
2: 이 전체 바위를 소원바위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그 요 왼쪽에 있는 큰 바위 저 뒤쪽에 가면 이렇게 벌어져 있대요. 한 1m 정도가. 그 옛날에 구례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간절한 걸 기도했대요. 띰바위라고 불리다가 아무래도 그냥 띰바위라고 하는 것보다는 소원바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바위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1: 수많은 염원이 넘치는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찾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2: 이 자리에서 오시면 여기서도 저처럼 한번 서보실래요? 이 방향으로.
3: 그래서 엄청나. 확실하네 여기는.
5: 뭘 수원 보셨어요?
3: 네, 봤어요. 사람 형상이 있어요.
6: 이 중간 거.
3: 네.
2: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소원을 딱 빌고 오신 분들이 이분을 딱 찾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남북통일을 소원을 비셨는데 남북통일이 조만간 될 것 같아요.
3: 할렐루야.
1: 하하,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정상입니다.
2: 섬진강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들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지리산 노고단 능선이에요. 거기 오른쪽에 높은 봉우리가
3: 노고단이죠.
1: 구례가 품어준 따스함 때문에 고향으로 삼게 됐다는 임세웅 씨.
2: 구례라는 곳이 저희 가족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예, 그런 것 같아요.
3: 고향 같은 느낌. 그런데 고향 같은 느낌인데도 화려하지 않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1: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례를 알아갑니다. 다음으로는 광희면으로 가볼까요? 사람들에게 향을 선물하는 특별한 정원이 있다는데요. 토종 향나무, 서양 향나무 등 천여 그루의 향나무가 울창한 5천 개의 향나무 숲입니다. 숲을 가꾼 손길은 젊은 귀촌 부부로부터 시작됐는데요.
6: 이렇게 안쪽을 좀 쳐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게 하고, 예, 그런 목적으로 전지를 합니다.
1: 덜컥 나무 농장을 매입해 정원을 만들겠다는 남편 말에 아내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6: 그래도 공감하는 것들이 같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남들에겐 힘들어 보이는 작업, 부부에겐 힐링입니다.
6: 이 숲을 걷다 보면 향기가 굉장히 은은한 향기가 나거든요.
7: 저는 저 혼자서 그냥 조용히 햇살 아래서 풀을 뻗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1: 자연의 신비는 때로 어떤 조경사보다 뛰어나죠. 아무 도움 없이 사랑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6: 전지를 하지 않아도 한 그루처럼 이렇게 고르게 딱 자랐거든요. 이게 가운데는 일조량이 많고 양쪽은 일조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는 수고가 높게 자라고 양쪽으로는 낮게 자라고 그렇게 해서 한 그루처럼 이렇게 어우러진 겁니다. 이게 하트는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뭐 사랑의 의미도 있고 행복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향나무 숲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입니다. 이 은목사가.
1: 마치 서로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네요.
6: 이것은 이제 수선한데 다 피고 이제 졌는데 이제 내년 봄을 위해서 여기 쪽에다가 심어놓으려고.
1: 점점 찾는이가 많아지자 부부는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도록 이곳에 머문 시간만큼은 마음에 꽃이 피도록 하고 싶답니다. 부부의 바람은 구례의 자연이 도와주겠죠.
6: 이 계절이 좋다.
7: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렇죠.
6: 자연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7: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전 제가 가장 좋을 때는 저희 남편이 행복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우연히 여행했던 구례에서 다른 삶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귀촌을 결심하고 가꿔낸 숲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죠. 그리고 부부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마서면을 지나 토지면으로 가봅니다. 구례 작은 시골 마을에 귀촌한 한의사.
8: 가자. 사니까 이렇게 평화롭고 저기 졸졸 물 흐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 강아지랑 걷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조용히 물이 흐르고.
1: 다섯 가지가 좋아서 오미 마을로 불리는 곳.
9: 앞에 내 꼬랑물이 좋고 뒤 산세가 좋고 또 앞 들이 좋고 사람이 좋고 인심이 좋고 그래서 다섯 자의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오미마을이라 그렇게 짓다네요. 옛날에.
1: 오미마을의 유일한 한의원이 운영 중입니다.
9: 원장님. 저 사모님이라 요 집이. 원장님 마늘인데 내가 그냥 인형 딸면 기로 살아. 한 동네 사함께. 한 동네라요.
10: 어른들한테 잘해요?
9: 잘해.
11: 가끔 가다가 그냥 제가 같이 와요. 그냥 동네 말동무도 할 겸. 네.
12: 정신없이 바빠요. 말은 보약 주는 환자들이 좀 와가지고요. 얼른 오세요.
9: 예.
12: 얼른 좋아지게 해드릴게요.
9: 얼른 좋아지게 놔줘야죠. 예예.
12: 황나지게 해드릴게.
1: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꼭 한의원에 들려 침을 맞는답니다.
12: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통증이 다리로 내려와요. 따끔해요.
1: 효과를 톡톡히 보신다네요.
9: 안 아픈 사람.
10: 동네 한의원 있으시니까 어떠세요?
9: 예, 가까워서 좋아.
12: 예, 예, 그렇게 일어나면 힘들어요.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
9: 그런 게.
12: 예, 딱 일어나면 허리 건강한 사람도 아파요.
9: 예, 일어난 것도 같이 해줘.
12: 예.
9: 개안해요. 다리가 막 저리거든. 겁나게 저녁으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맞고 나면 이상 서러이 보더라. 금께 와. 그 재미로.
1: 그래 토박이든 귀촌인이든 가족처럼 지내는 주민들.
11: 날씨가 너무 좋다.
1: 동네 나들이를 다닐 때도 살들이 모시고 다닌답니다.
13: 어서 오세요.
14: 네, 우리 커피가 들어와요.
13: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14: 예. 작년에 보고 처음 보여.
13: 예, 맞아요.
14: 어때, 두째는 잘 있어?
13: 예, 항상 생각하지요.
14: 그러면 됐어.
1: 집안 사정까지 다 아는 사이죠.
14: 아이고, 왜? 우리 손 부른가?
9: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1: 좋다.
9: 한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 그들스라 이 속을 보자. 여기까지 할게.
11: 박수! 박수!
14: 앵콜!
9: 내가 저는 몰랐디. 나중에 알고 본 게 뭐 가스 이상 가고 소리꾼이라.
11: 어머니 누가 될 바요? 여기 예뻐요? 제가 될
9: 두 다 예쁘다.
13: 멋있는 답이다. 네.
9: 두 다 예뻐. 너무 좋다.
1: 시골 생활을 동경하다가 구례와 도시를 오가며 생활 중이라는 박영녀 씨.
15: 일주일에 5일은 금요일까지는 그 광양에 살고 여기 이제 금, 토, 일 여기 와요. 구례는 저기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곳.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1: 카페 사장님 역시 구례 산천이 좋아서 오셨다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커피 만들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 택한 귀촌이었습니다.
13: 사이폰 추출 방식인데 진공을 해서 기압에 의해서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향이 예 아주 깊어요.
15: 신중한 첫모습. 우와. 회장님 박수 쳐.
13: 맛이 좋으니까 동네 분들이 오시면 가끔가다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15: 그래요?
1: 오미마을 사람들을 매료시킨 커피 한 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 어느덧 구례 사람이 다 되었답니다.
13: 남들이 물어보면 고향이라 그래. 근데 삽질이가 안 돼서 그렇지 고향 같아. 푸근하고.
14: 봐봐.
1: 귀촌 생활의 매력 중 하나. 자연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것.
9: 맛나네.
15: 맛있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지 혼자 이렇게 컸다니까. 이거 아주 정말 맛있겠대.
1: 모였다 하면 마음이 즐겁고 입이 짓궂어집니다.
9: 회장님, 특허지라고. 아이고, 고마워요.
15: 우리, 하나, 둘, 셋.
9: 야! 우리 왕아님, 건강하세요.
15: 예, 고마워요. 여기가 행복마을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예, 아프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귀촌이나 이렇게 기농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네, 그런 게 좋죠.
9: 서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단합해서 화합은 약간 좀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가면서 어서 살기를 바래요.
1: 참 가까이도 있는 행복입니다. 산천이 좋고 인심도 좋고 자연을 벗삼은 삶이 좋은 곳 자연으로 가는 구례가 있습니다.

0: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1: 열롱밤 모양 마루 따로 윙메달도 비우가.
0: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1: 미안해.
0: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0: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3: 긴급사네요.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0: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2: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4: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5: 엄마, 그 미식 봐, 엄마.
0: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 이후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1: 달록밤 프라만 20kg, 아로 밥에 담남만 나이 프라만 3.4-3.5kg. 아 긴다.
0: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1: 이제 오클롯 완닛닛.
0: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너 이남만. 두어캉네, 나단캉네. 만펜남만. 두어니펜 멜렛나이홍만. 로저파베스갓. 탑크랑삼앙. 루아하한사. 벤야가다이.
0: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는데요. 각자 키아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팜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속에 숨어있는 팜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 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긴 키야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야자잎 하나만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 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해야 하는 작업.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우. 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야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한참 수확을 하던 작업자가 키아우를 내려놓는데요. 억센 야자나무를 상대하다 보니

0: 수시로 이렇게 칼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1: 다만 약은 만약에
0: 히아우 칼날의 날카로움은 곧 작업 속도와 직결되는 일. 수확 속도를 위해 정성스레 칼을 갑니다. 키아우를 날카롭게 재정비한 후 다시 수확에 나서는 작업자. 그 사이 태양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정해진 수확량을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데요. 연이어 떨어지는 팜 열매,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팜 수확 작업. 게다가 고온의 날씨까지 작업자들의 고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숨을 돌리지 않으면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팜 열매 수확.
2: 우리가 이마.
0: 서로 시간의 작업만에 온몸을 땀으로 샤워했습니다. 이야, 진짜 힘드시겠네요. 잠시 물을 마시며 체온을 식혀주지 않으면 버텨내기 힘든 폭염과의 사투.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습니다. 날카로운 도구와 거친 현장을 버텨낸 손에는 채울 만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오전 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야자수 잎을 돗자리 삼아 다 함께 둘러앉은 작업자들. 집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식사를 합니다. 소박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한 작업자들에겐 최고의 만찬인데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된 하루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채우는 재충전의 시간.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작업자들의 마음은 모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3: 뭐가 이 룩방 하이큰 보라만 끼 안 나가? 몰라.
4: 보라만 하나씩 큰 빠요.
3: 몰라.
0: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5: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6: 롱다이.
0: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피디.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피디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0: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순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1: 아,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2: 그만 담 바짝 열어요. 그담 두번 열어요. 만가 느이
3: เวลา การ ขึ้น ใช่ มั้ย ครับ ปัก 1 มา ที่ ทลาย ก่อน ครับ พอ ปัก ได้ จับ แล้ว ก็ มี เหล็ก ตรง นี้ ครับ ตั้ง ไว้ ที่ หัว เขา
4: ครับ ครบ เสร็จ
3: แล้ว วิธี การ ยก ก็ ใกล้ หัว เขา เนี่ย ครับ ครับ
0: กิน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5: 이 변화를 합니다. 큰 밥을 만든 것만.
3: 갑자기 유채포가 마와가
0: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6: 이 농간 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
0: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4: 아, 농장에서
0: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지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붓게 기름을 짜내는데요.
7: 이 팜
0: 이제 추출해낸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0: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안녕하세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1: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상 탈이라든가 누구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2: 레코부안 김다인 가수 동거미 씨 은기 이참한 메다이나
3: 해야합니다.
2: 함 한 곤둥 아니야 동두와 씨 아니 좀만 씨띠만 메다.
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2: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환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1: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0: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1: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0: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0: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0: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2: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0: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3: 긴급사례.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실제로.
4: 에? 무기 컷된 문이요, 매차요.
0: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4: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가 같아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0: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2: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0: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2: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0: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2: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0: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2: 수세미로 넣으면은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은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이게 뭐라지? 때타올 같은 거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0: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넣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2: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굳힌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굳히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2: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0: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은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1: 거실감 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2: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넣다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와디가 여기만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1: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2: 아니 떡바이나 똥로망 야호뺀 똥바양이.
1: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2: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1: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3: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에 피곤함이 싹 없어진달까요?
1: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3: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1: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4: 사디캅.
3: 저희가 쓰는 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냐면 트렌드도 계속 변하고요. 또 그다음에 손님들이 또 원하는 향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러려고 가끔 이렇게 옵니다.
1: 비누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향. 미묘한 향 차이로 제품의 완성도가 좌지우지 되다 보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데요. 자연 재료에서 얻는 은은한 향은 비누의 품질을 결정짓는 노하우랍니다.
3: 파카파오 음식 같은데 볶음밥 있죠? 거기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커리 만들 때 그런 커리에 이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면 되게 향이 좋아요.
5: 폭남만디다 에센셜 오일이다이 가짜 빼빈 와토딕 러마테리얼 프레이버가 플라그란스라 허벌러 참 플라그란스티 롱풍 삼앙 그메카양 콩사부 러거미 뺀 플레이버 티벨 롱아한도에 카.
1: 원재료 18톤에서 나오는 농축액의 양은 약 10kg 정도. 그만큼 귀해서 향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위해 새로운 향을 시향해 봅니다.
3: 재즈 찍어보세요. 굉장히 달콤해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아이디어로 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한 세 개만 이렇게 섞어도 신제품이 하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아이디어가 또 샘솟네요. 많이 덕분에.
1: 시내에 나온 김에 인근 과일 시장도 들른 김한 씨. 과일은 김한 씨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2: 신제품 좀 만들려고 과일 좀 고르러 왔습니다.
1: 다양한 과일들을 꼼꼼히 살피고 모양을 관찰해서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늘 연구하는 김한 씨.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요?
2: 아무래도 좀 작은 걸 같이 만들어

0: 그래서 망고 비누랑 릴라바디랑 그다음에 망고스틱 미니로 하나 좀 더 상품 개발을 해볼까.
1: 색과 질감, 향의 특징까지 세심하게 분석,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0: 손님들이 저희 상품을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한 발 앞선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연구.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며 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여온 과일 비누. 이제 태국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분주한 공장.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을 배달해 주는 날인데요.
0: 여기.
1: 그 양만 수천여 개입니다.
0: 지금 이제 배달 나가야 돼가지고요.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이동합니다.
1: 배송해 주는 일까지도 직원들을 쓰는 대신 직접 해야 성이 풀린다는 김환 씨. 오늘 식사는 차 안에서 대충 해결합니다. 배송이 있는 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라는데요.
2: 아, 배고파가지고 빵 먹고 있어. 빵. 쇼핑몰이다 보니까는 일단 밥값도 비싸고요. 그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는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1: 힘들고 불편한 것보다 비누 전달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김환 씨. 처음으로 들른 곳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한 쇼핑몰. 처음엔 낯선 이방인이 판매 권한을 얻는 것도 힘들었답니다.
3: 태국 전통 토산물 뭐 이렇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 판매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러면 본사에다가 연락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뭣도 모르고 본사에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미팅을 해서 저희 거를 제안을 한 다음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1: 김한 씨의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완성된 다양한 비누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향기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제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성장을 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수출을 하면서 더 유명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이 여기서 과일 비누를 잘 만들어서 팔고 있구나. 네, 그런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1: 해가 지면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내는 태국의 야시장.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과일은 바로 과일의 왕 두리안.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 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0: 어떤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불이한 수확 작업.
1: 왜나?
0: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의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1: ก็คือมากๆทุเรียนของที่นี่อร่อยแล้วก็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

0: รสชาติดีจะมาทุกปีค่ะ
1: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2: 두리안 푸른 반 ของ 가비 ครับ 느어 จะ 예어 หน่อย ครับ 씨 จะ 스웨이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왕 อร่อย เพราะ ว่า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ครับ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1: 크림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0: 완만 아로마카. 벤 두리안 티 담마샤드 그리고 오가닉 ด้วยค่ะ.
2: 약해 두리안 벤 เยอะๆ ครับผม. 그리고 약해 낙통티어 마 티어 เยอะๆ อะไรเงี้ย มา ชิม 두리안 가비 ครับ. จะได้ รู้จัก ว่า 두리안 가비 มัน อร่อย ยังไงครับ.
1: 과일의 왕 두리안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Oh,
1: yes.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5: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6: 자전거.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6: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6: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5: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6: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5: 수의사라는 꿈을

0: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꿈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린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같은 소비자도 그렇고 이 환경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 본질 어떤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해결책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사람도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뭐 세상에 뭐 귀신 같은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하거든요. 더운 거예요. 예. 네. 전 더운 게 제일 싫고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더워지는 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름의 기준은 차에서 에어컨을 키느냐 마느냐거든요. 여름에 덥죠. 7, 8월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6월 달도 더운 거예요. 근데 한 3, 4년 전은 5월 달도 덥고 추석 때까지 덥더라고요. 5, 6, 7, 8, 9, 10까지 에어컨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 4월은 너무 덥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나라였잖아요. 봄, 가을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월이나 4월 정도가 봄이고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가을인 것 같고 여름이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점점 더워지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 예전에 뭐 오징어하고 명태가 많이 잡혔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잡히지 않고 난류성 어종이 잡히고 있고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생태계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사과, 사과가 원래 이제 경상북도 뭐 안동이라든가 뭐 충청북도의 충주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지방이 일교차가 많아서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이게 강원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이상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덥다란 뜻의 warming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 온난화를 바뀌었어요. 워밍에서 히팅으로. 히팅이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는 히팅도 아니고 보일링이라고 얘기해요. 끓고 있다. 지구가 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죠. 미래의 영화들을 보면 제가 꽤나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미래의 도시를 보면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일단 잿빛이에요. 그리고 추적추적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운드 땅에서는 이상하게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굉장히 공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래 영화를 보면 지구 재난 때문에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월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지구에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풀도 하나 없고요. 오로지 쓰레기만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월이라는

지구가 온난화가 된 이유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것은 18세기, 약간 17세기 이런 산업혁명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산업혁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모직을 만들고, 직물을 만들고, 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면서부터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뭐 한동안 영국 런던에는 스모그가 가득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증기기관을 만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삶이 편안해지고 이 위해서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업화들이 결국 인간을 지구를 더 덥게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근데 해열제는 한번 먹으면 하루 동안 지속이 되질 않아요. 3, 4시간 지나면 다시 해열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지구가 이렇게 끓고 있다면 우리는 지구에게 뭔가 해열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난화의 가장 주범은 누구냐?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형성하면서 온실가스가 지구에 가득 차게 되면서 이게 이 태양이 내리쬐면은 그게 반사가 돼서 바로 그냥 바다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표면이 더워지고 바다가 뜨거워져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D가 있고 R이 있습니다. D는 드라이브고 R은 뒤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N이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 제로인 상태가 중립이라고 하는 건데, 탄소를 중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는 발생량이 있고 흡수량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를 발생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가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탄소를 흡수하는 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 나무죠. 식물입니다. 그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탄소를 흡수하는 것 중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바다의 산호, 또 바다 갯벌입니다. 이것이 블루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 발생률이 나무나 식물보다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탄소 발생하는 것 중에 무엇이 탄소를 발생하는가? 우리가 옷을 사고 입습니다.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발생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10% 정도가 옷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동물이 뿜어내는 무슨 이산화탄소, 또 동물의 트름, 동물의 방귀, 이런 것들이 또한 10%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우리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무언가 발전하죠.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또한 30%.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거나 자동차를 탄다거나 기차를 탈때 나오는 게또한 10%. 그다음에 그 많은 산업이 총 30%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낮춰야 되는 거예요. 다.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래서 산업 구조 자체를 많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야, 산업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이 그렇게 되질 않아. 무언가를 많이 생산하고, 무언가를 많이 소비하고, 무언가를 버리고, 이래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덥게 살 겁니까? 이 더위가 익숙한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이라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건 무엇을 만들고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느 하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 딜, 그린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는 펄펄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 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요. 철강 산업도 바꾸고 전기 생산도 바꾸고 뭐 자동차 산업도 바꾸고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구를 끓게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구가 더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텀블러 말씀드릴까요? 텀블러를 제가 외출할 때마다 갖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하나는 텀블러로 주시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 한 10번 중에 한 성공률이 한 50에서 60%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까먹고 갑니다. 텀블러를 넣으면 에코백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도 귀찮고 점심 먹을 때 그거 갖고 다니는 건 더더욱 귀찮고 그러면 텀블러를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세척하는 건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편한 건 그냥 나가고 일회용 컵으로 마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환경은 편리함과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이 편합니까? 자가용이 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훨씬 불편하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습니다. 편하죠. 누르면 오니까. 근데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플에 가지고 계실 텐데 잘 보시면 다회용기가 있습니다. 다회용기로 배달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회용기의 단점이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한번 그 업체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봤어요. 혹시 남이 쓴 건데 설거지가 제대로 되나. 우리 집보다 7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설거지를. 총 7단계를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 편리함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환경의 문제는 편리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구에게 필요한 해열제는 전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지만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욕심입니다. 더 갖고 싶어요. 제가 운동화가 세 켤레가 있는데 휴대폰을 보거나 백화점을 가면 야 저거 나 꼭 저거 필요한데 저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나 저런 디자인 없는데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샀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사게 돼요. 계속. 점점점 집에 있는 건 늘어나죠. 근데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옷은요, 일주일이면 그 감흥이 사라지고요. 자동차는 한 달이면 사라지고요. 집은 1년이면 사라집니다.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고 편리해지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 정말 이것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동적인 구매는 절대 안 되고요. 일회용은 될 수 있으면 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 원짜리를 1년간 쓸 것이냐 3만 원짜리를 5년간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 원짜리 싸고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싸고 좋은 게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싸고 좋다고 해서 사서 후회하는 일이 저도 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품질이 좋은 걸 사면 오래 쓰게 돼요. 제가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왔는데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 잘 세탁하고 잘만 데리면 뭐 문제 없어요.

0: 저도 배우기 때문에 예,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현명한 소비는 품질이 좋은 거를 사야 되고 그것을 오래 쓰고 또 오래 쓰면 쓴 다음에 내가 필요 없으면 누군가와 바꿔 쓰기도 하고 뭐 나눠 쓰기도 하고 아껴 쓰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 패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고 물론 국가에서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사람은 36.5도죠. 지구도 적정량의 각 나라마다 온도가 있을 겁니다. 현재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3도가 올라가면 인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과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국가, 기업, 저희 같은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서 이 1.5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는 곳, 공기가 있는 곳,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에도 그런 별은 없지 않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축복받은 별을 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또 쾌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1: 힘도 너무 없는 꼬맹인데 발만 빠른 친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야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키 작고 힘없는 꼬맹이가 홈런을 쳤네. 아,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이제 힘있는 청년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버텨야 되는 것이고 버티다 보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찾아 헤매는 것 같고
2: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0: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비애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의 이야기예요. 구두장의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구마을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가면서 입어요.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왜 군식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나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더럽구나. 인간의 삶이란 더럽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더덥고, 인간의 인생은 덧없고 더덥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 번의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딱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0: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 치료하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 만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의미를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강력한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대요. 더 이상 난살 의미가 없어. 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와서 그 병사들이 와서 때리든, 발로 차든, 뭐 고문을 하든,

그래도 가만히 모든 의지를 잃고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 내 아내를 만나서 꼭 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 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 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 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완서 선생님이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네. 서울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네. 참혹한 슬픔인 거야.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 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토해, 밥을. 그 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 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0: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네. 우리 아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아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방원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오. 5개월밖에 안 된 아기일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네.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차츰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 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옥은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나목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네.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2: 네. 탁자 위에 놓인 백자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0: 네.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밥 같아요. 네.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0: 하실래요?
1: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0: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국한되지 말고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양 것도 한번 어떤 지혜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져온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이렇게 묘한 작품이에요. 서양 소설가가 쓴 동양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 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 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의 복귀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한 거야.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 때 헤르만 헤세가 그 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한 게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문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려?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네.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도 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저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네.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우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건 다 극복했어요. 다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원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그러죠.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다녀요. 시타르타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아,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춘기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2: 거의
0: 서른 뭐 가까이 돼요.
2: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서른 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액기스로 드시는 효과인데 맞아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2: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인 것 같아요.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 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 하거나 유튜브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3: 그리고 이걸 보

0: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네.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을 봤지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옇던 렌즈를 조금 맑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네.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한 권의 장편이에요. 네.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0: 네.
1: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열 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1: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0: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지 못해서 울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1: 시각장애인이 된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아빠의 길을 또 밟아갈 거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과 회사 운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는 분들 외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란 멀쩡한 자원을 비즈니스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배치

하는 것입니다. 효율이란 명목하에 주변 모든 것들을 쥐어짜야만 돈이 됩니다. 그러니 모두 힘이 듭니다. 사업을 쉽게 하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업의 시작은 사장이 정하지만 사업의 마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직장인처럼 힘들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빨리 벌고 일찍 끝내고 싶었습니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에 온 그 옛날 광부처럼 마음이 급했죠. 50대부터는 전원주택에 들어가 책이나 읽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바다 낚시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사장 일로 접어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강 사장, 자판 열면 쉽게 정리 안 돼. 보통의 경우 죽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그래야만 정리된다. 내 사업의 마무리는 나의 선택과는 별개로 세상에 의해 결정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지루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왜 사업을 시작했나 하는 강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급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 문제로 쌍방 모두에게 큰 손실이 생기는 일들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면 몇 달간 마음이 무겁고 체중이 쭉 빠집니다. 비즈니스에서 생긴 문제는 100% 돈 문제이니 결국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년간 번 돈을 짧은 순간에 다 까먹을 때가 있고 사업 통장에 바닥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나 두려움이 엄습하죠.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몇번 생긴다면 사장의 몸과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내 회사에 사표를 쓰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장은 아주 가끔 소시오패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편에게 위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장의 마음 근육을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 거래처에 손실을 주었다면 믿고 오다를 밀어준 거래처 담당자는 물론 공급상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더욱이 서로 잘 알고 오래된 신뢰관계까지 있다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심껏 상대편에게 미안해하고 우리도 더 힘들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란 따뜻한 말만 해주고 사장은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밥잘 먹고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난관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월마트 오더를 진행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산을 해주던 공장이 환경법 위반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영업 정지가 된 적이 있는데요.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낫기 때문에 다른 공장에 급히 작업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템의 생산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그 공장은 퀄리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불량품만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낫기를 거의 까먹는 사이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생산 라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제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잡히기 전에 충분한 원단이 봉제 공장 창고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단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 라인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는 말 그대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단이 나오자마자 호떡집에서 호떡 구워내듯 매일 비행기로 선적했습니다. 한달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니 다들 지쳐갔습니다. 저도 밤마다 일걱정에 잠을 설쳐 몸은 피곤하고 짜증만 났습니다. 어느 날, 저라도 이미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최소한 아침에는 웃으면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녁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항상 비행할 수는 없죠. 적당할 때 안전한 착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계속 고공비용을 했던 것입니다. 착륙할 생각도 못했고요. 심신이 거의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결심한 날 저녁밥을 먹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말처럼 쉽게 쿨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제할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은 아픈 가슴이 아닌 차가운 머리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조절할 힘이 없습니다. 예측도 어렵고요. 그냥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형님 사장 중에 사업에서의 웬만한 문제는 별것 아닌 듯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짓말입니다. 남의 문제는 원래 단순하고 해법도 간단한 법이니까요. 저도 10수년 넘게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내성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사업상의 이런 업앤다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삶의 질감은 가죽옷에 가깝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드질로 더 유연해지고 고유한 색을 가지게 됩니다. 깨지고 피범벅이 될때 사장의 삶은 선명해집니다.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아주 좋은 친구이고 스승이 됩니다. 남들 인생과 사업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탄식이 나올 때면 서점으로 달려가세요. 조용히 자신과 관련된 내용의 경영학, 인문학은 물론이고 인생 선배들의 에세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펴보세요. 책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발전되어 왔고 책은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업을 왜 힘들게만 할까에 대해 고민할 때 책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저는 나라들은 모든 공을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품목, 바이어, 직원관리까지 도저히 잡을 수 없는 홈런도 펜스에 몸을 부딪히더라도 무작정 공을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트 친 공을 잡기 위해 홈으로 몸을 날렸던 것이죠. 이 책을 보고 다시 되뇌었습니다. 모든 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 한두 개만 잡아도 됩니다. 우리의 퍼포먼스 판단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했던 시간이 늘어나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업과 인생에도 적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장님이 세상에 나오겠죠. 자발적으로 나온 분도 있고 밀려서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들 중 일부는 큰 성공을, 또 일부는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실패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성공은 또 실패로 항상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 변동성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무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장님들, 이 방송을 보는 지금 저랑 한번 웃어보시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느리지만 나만의 시간표에 맞춰 나아가자로 하겠습니다.

0: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요.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긴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고대근동 3000년을 띄엄띄엄 이렇게 재밌는 장면만 보는 강의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2주일 동안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 두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떠한 특성, 어떠한 모습의 제국이었는지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여러분 다가오기 쉽게 아, 이런 식의 스타일의 제국이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달라지는 점은 이거예요. 신바빌로니아 제국까지는 먼저 있었던 고대근동 세계의 어떤 고유한 점, 독특한 점이 잘 지켜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말하면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마지막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제국이에요. 좀 생각도 다르고 이제 좀 독특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믿음을 조금 더 발전시키게 돼요. 자, 우선 바빌로니아부터 가보겠어요.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존경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등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빌론이 그때부터 문화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화 선진국 이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그것보다 후발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문화적으로 살짝 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쳐들어가기보다는 자꾸 바빌론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건설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바빌로니아는 바빌로니아 나름대로 신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눌려 산 게 자기네들한테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저항운동하고 반란운동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시리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신바빌론 제국, 바빌론을 이루는 부족, 지역 중에 하나가 칼데아인들이 있어요. 이 칼데아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바빌론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바빌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칼데아인들, 칼데아 바빌론 이렇게 불러요. 칼데아인들 중에서 이제 나보폴라사르라는 임금이 아시리아가 내분을 일으켰을 때 그 내분의 바빌론 대표로 그 사이에서 역할을 되게 잘해가지고 드디어 612년에 기원전 니네베가 함락됐어요. 니네웨가 함락되고 신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신바빌로니아 시대가 열려요. 신바빌로니아는 일단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었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시리아식으로 강성하긴 했지만 문화적으로 강대했어요. 문화적으로 강성한 거를 이제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국제 공용어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도 여전히 아카드어였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바빌로니아의 언어였어요. 아카드어는요, 아시리아에서 쓰는 아카드어가 아시리아어고 바빌론에서 쓰는 아카드어가 바빌로니아어예요. 사실 하나의 언어예요.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는 언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바빌로니아가 문화적으로 강성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의 언어를 아카드어라고 사실 아카드어의 표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바빌로니아의 독특한 이제 문학,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 덕분인데. 이집트는 지혜가 발달한 반면에 법이나 이야기는 잘 발달하지 않고 재미 좀 없다고 그랬는데 아시리아 쪽은 안 그래요. 이쪽에서는 법도 발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발달해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에라 이야기라든지 바빌론 신정론이라든지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 지금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흔히 길가메시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이 그림 같은 이 상을 많이 보세요. 이게 길가메시라는 명문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자를 고양이처럼 안고 이렇게 힘센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신화적인 인물 중에 길가메시 아니겠냐 해서 이제 많이 통용되는 그림이에요. 하여튼 이런 길가메시가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예요, 정말로. 안 갖춘 게 없어요. 훌륭해요, 굉장히. 그래서 뭐 외모는 워낙 화려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뭐 집안도 워낙 빵빵하고, 어디 힘도 굉장히 세고, 하여튼 모자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얘가 너무, 이런 애가 나오면 어떡해요.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에 걸맞는 친구를, 얘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엔키드예요. 얘는 이제 성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길가메시는 성 안에 최고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고의 존재의 큰아들. 근데, 성 밖에 사는 엔키드라는 놈. 얘도 이제 힘도 거의 비등비등한데, 얘는 이제 달라요. 길가메시는 아주 잘 입고, 몸에 기름도 바르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얘는 성 밖에서 막 길에 털도 나고, 막 짐승들하고 어울려 먹고 이런 놈이었는데, 얘를 데려다가 길가메시의 되게 친구처럼 둘이 만들어줘요.

둘이 보자마자 딱 알아봐요. 서로 친구인 걸. 이렇게 되면은 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둘이 행패하고 다녀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 둘이 다닐 때, 저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죽음이라는 거를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이 성찰을 해서 신네키 운니니가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길가메시한테 최고의 고통은 지금까지 같이 모든 모험을 같이 하고 이런 걸 다 같이 했던 엔키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들의 결정이, 아, 신들이 인간의 고통을 아는구나. 이 이야기를 적었던 사람은 인간의 고통을 알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엔키두가 죽은 다음부터 길가메시가 엄청 슬퍼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길가메시 이야기는 지금부터 구도자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야 되겠다. 인간이 왜 죽음이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영원히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는지 과정을 서술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국 그걸 넘는 것은 어떤 행복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 앞에 놓인 어떤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사시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서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회가 바빌로니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대단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도 결국은 망했어요. 신바빌론제. 근데 망할 때도 되게 독특하게 망하는데, 이제 나보네두스 임금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나보네두스 상이고, 제가 이제 하란 가서 찍어온 것인데, 전체 석비는 저만 하고요. 요 위에 이제 나보네두스예요. 이제 나보네두스는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 되면은 주류가 부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둑 신앙을 갖고 그 마르둑 신앙을 중심으로 칼데아인들이 세웠던 신바빌로니아도 결국은 마르둑 신앙이 부패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나보네두스 이 임금이 이른바 개혁파, 소수파 임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신앙, 그러니까 달신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전부 개혁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개혁파 임금의 힘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마르둑 신앙 하는 사람들하고 이 신하고 또 싸워요. 마르둑 사제들은 이 나보네두스가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통파 출신도 아닌 것 같고 바빌론 출신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엄마도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보네두스 임금이 수도 바빌론을 비우고 아라비아 원정 간다고 하면서 사막에서 몇 년 살다 와요.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인지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바빌로니아를 쳐들어올 때 바빌로니아를 무혈 입성했거든요. 어떻게 했냐. 마르둑 사제들한테 내가 들어가면 나보네두스 죽이고 마르둑 신앙도 없애주겠다. 아니, 부활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게요? 점령해버렸어요. 그 바빌로니아는 그 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 마지막 임금이 이제 키루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기원전 이제 6세기 정도에 페르시아가 열리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려요. 바빌로니아까지는 우리가 그 전에 수메르부터 내려온 수메르 아카드 시대의 신화라든지 이야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 수메르 아카드 바로 옆 나라 엘람에서 나온 나라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야만인 취급받았고 원래 그 기원전 10세기 2000년대에 뭐 했던 민족인지 기록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르스 진망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큰 제국을 세우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분 사람들이 언어가 틀려요. 유럽 사람들처럼 인도 유럽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메르 사람들이, 아카네 사람들이 세머 쓰거든요. 지금 히브리어나 아랍어 같은 그런 세머를 쓰게 되는데 이 언어하고도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퍼트린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는 선악 이원론이에요. 세상이 선신과 악신의 싸움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의 삼라만상 보잖아요.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고 사회라든지 자연 이런 거 보면은 선한 신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나쁜 신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어떨 땐 나쁜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어떨 땐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색이에요. 섞여 있어요. 여기서

선한 신, 아후라마즈다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상을 받냐?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히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요. 요 시간관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서는 지금 선신과 악신이 교차해요. 여기서 선신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왜냐? 이 시간에 종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역사의 심판이, 이건 후대에 나온 사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페르시아 할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사상이 있고 최후의 심판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악한 존재는 없어지고 선한 사람만 약간 이제 조금 덜 선하면은 조금 연옥 같은 데좀 빠졌다가 다된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빠진다는 거죠. 즉 선악 이원론, 최후의 심판, 내세. 요세 요소는 원래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 종교에서. 이집트에서도 심판 찾을 수 있고, 또 선악 이원론 같은 것도 찾으면 다른 나라도 찾을 수 있는데, 요세 개가 합쳐지면은 뭔가 굉장히 설득력 있어져요. 그럴듯해요. 막 그래야 될것 같아. 지금 굉장히 찾, 이게 많은 사회적인 현상, 왜 세상에는 악이 일어나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면적인 흐름, 같은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윤리적인 권고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 그리고 이 사상이 굉장히 큰 포용성을 발휘하는 사상이기도 해요. 그 이전에 신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따라야 돼요. 그 신을 영향력을 자꾸 퍼뜨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선한 원리만 따르잖아요. 근데 이 선한 원리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야훼 신을 믿어도 괜찮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선한 원리를 믿는 거니까. 왜냐면 야훼 신의 이렇게 내용을 보고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전례를 의뢰를 하는 것도 파라오가 막 이렇게 막그 신전 앞에서 막뭐 번제를 바치고 막 하는 것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허용을 해줘요.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지배자들이 그런 의뢰에 참여해도 괜찮아요.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이집트 옷을 입고 이집트 의뢰를 그대로 해요. 이집트 사람들 별로 불만이 없어요. 제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령지에 가가지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지도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사이즈의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다 점령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시리아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를 제국했고, 바빌로니아는 여기서부터 이집트를 조금 지배한 정도라면 페르시아는 이제 다 지배한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갖고 있는 포용성, 확장력, 그리고 전쟁을 엄청 잘했어요. 원리의 시대, 포용의 시대, 관용의 제국,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쟁이 심하고 아시리아 시대라든지 신바빌로니아 시대 때 고생하던 민족들은 페르시아 시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세금을 내고 페르시아 임금한테 주로 은화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로 군대를 못 가지는 거예요. 자기네 왕조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지만 그두 가지만 지켜지면은 자기네 고향에서 자기 조상의 관습대로 경제활동 다 하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조상의 전통대로 의례 같은 것도 막 참여하고, 니네 조상의 전통은 좋다, 뭐, 막 이래주니까, 이거 뭐, 굳이 뭐 반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군대는 이큰 제국을 운영하면서 각가지 제국의 다양한 부대들을 정규군으로 모았어요. 사막에서는 사막 부대, 산에 사는 사람은 산의 부대. 그래서 왜 그리스 영화 300 같은 영화 보면은 그리스인은 하나의 군대로 그려지지만 페르시아군은 여러 부대로 나누어져. 어떤 빨간 옷 입은 놈, 파란 옷 입은 놈, 막 탈을 쓴 놈, 막 아시아인들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요. 왜냐면 이 다양한 민족들을 다 부대로 끌어모을 수 있고, 더군다나 제국 곳곳에 고속도로를 내어서 그큰 군대를 일주일 안에 제국 어디든지 보낼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기동력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넉넉하고 관용의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죠. 이걸 만드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은 그리스 제국,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이제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여기를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네들이 이제 인도 유럽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언어도 강요하지 않고 제국에서 아카도어가 좀 어려우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 언어가 아닌 아람어를 제국의 표준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아람어를 배워서 쓴다고 한 거예요. 물론 모든 문서 같은 데서는 이제 폴리글롯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언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고 필요한 언어도 쓰고 두세 가지 언어로 쓰긴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편한 언어가 있으면은 그 너희들이 지금 쓰는 그 언어를 쓰고 그걸 공식 언어로 하자. 이게 이제 통치 수레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이면서 또한 긴 연속성의 시대예요. 과거에 있었던 게 한 번에 없어지지 않고 차츰차츰 페르시아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워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식으로 위에서 이거 해, 막 유배 막 뒤 섞어놓고 이럴 때 막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막 멀쩡히 살고 있는데 여기로 가라고 그러고 절로 가라고 그러면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살고 싶은데 살고 싶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슬금슬금 살짝살짝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통치수를 발휘한 제국이기도 했죠. 이 세 제국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건너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낳자마자 독특한 서사를 갖춘 조그만 나라였는데 한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번성했지만 낳자마자 생기자마자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신아시리아가 공격해 들어와서 막 북이스라엘 유배시키고 막 분단되고 북이스라엘 유배시키고 그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뭐가 나오냐면 외국 임금을 믿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한 분한테만 섬겨라 하는 그런 서사들, 그런 예언자들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신바빌로니아 시대를 거치면서는 유배를 가게 됐어요. 특히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쪽으로 많이 유배를 가게 됐죠. 그러면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문화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 책 같은 데 보면은 유배는 축복이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유배 이전에 이스라엘의 신학은 그 신학적인 코어, 아주 핵심적인 믿음은 분명하지만 뭔가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배를 거치면서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왜냐? 세계 최고의 문화의 수도 한복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뭐 뉴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기서 그 최고 수준의 사람들과 같이 겨루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배를 겪고 나서 페르시아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페르시아 시대 때는 이제 자기네가 제2성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왕을 못 가져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임금이 없어요. 사제 중심으로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종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아마 그 느헤미야는 총독, 페르시아 총독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시대 때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제 국가를 만들게 돼요. 즉 임금이라든지 군대라든지 관리 같은 게 없으니까 제2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 국가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대사제 국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대사제는 마치 임금 비스무리한 영향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왕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유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유배를 거치면서 여러 사상들이 이제 심화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에제키엘, 개신교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에제키엘 40장에서 44장까지 보면은 새 성전의 환시가 있어요. 에제키엘이 유배 중에서 우리가 돌아가면은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설계도를 그리는 환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시 장면을 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에제키엘은 망국의 원인을 고민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제들이 임금이 잘못 나갔잖아요. 막 바알신 믿고 막 예언자들 말 안 듣고 해서 망한 건데 그때 사제들이 임금을 견제하거나 임금이 제대로 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예언자들 그 고통받는 그 의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 역할 잘 못했다. 임금 시키는 대로 해서 그게 잘못한 거다. 그래서 왕권하고 사제권을 분리하려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의 정교 분리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예루살렘 밖에 지으래요. 이거는 도시가 생겨나고부터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에요. 주신의 신전은 언제나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전을 밖에 지으라는 거예요.

깊게 짓고 임금이 못 지나가게 해요. 그 성전에. 성전 제일 한가운데 지성소에 임금이 못 들어가게 하고, 사제들은 임금의 녹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평신도들이 주는 것만 먹으라고. 왜냐, 임금의 월급을 받게 되면 임금한테 매이게 되니까. 임금은 평신도인데, 성전의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괜히 왔다 가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왔다 갔다 하면 사제한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북쪽 문으로 들어오면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고대 근동세기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바빌론에서 하게 되는 게 에제키엘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아니라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의 유일신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아주 체계적으로 하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보편적인 하느님, 어떤 유일자, 창조주, 주제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아까 그 지도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때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대를 맞게 되냐면, 페르시아는 여기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 시리아 필리스티아 지역이 더 이상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서 전선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정학적인 어떤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시기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제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유랑하던 그런 성밖을 유랑하던 백성이었는데,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조그만 나라를 세우는가 했더니 갑자기 제국주의가 나오면서 또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에서 갔다 와서 사제국가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시대 때 조금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또 무슨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지고 예언자들이 출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과연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독특한 나라를 세우고 독특한 믿음을 가진 건 확실한데, 그럼 이 하느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까지 시험해 봤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시대 때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군대도 가지고 그런 나라를. 하지만 이건 실패했어요. 그 나라 분단되고 유배 갔단 말이에요. 유배 때는 이제 광야를 떠도는 백성처럼 살았어요. 예언자나 원로들과 함께 이렇게 조그만 마을 공동체 같은 걸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도 사실은 오래 못 가고 다시 유배에서 귀환하게 돼서, 이제는 임금도 없고 군대도 없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국가, 사제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란 무엇이냐?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오셔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하느님 나라란 무엇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신학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도 아시면서 신학적인 흐름도 같이 알게 되는, 즉 구약학과 구약신학을 함께하는 이제 눈을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세계를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떤 신학적인 그 베이스라든지 신학적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강의 이제 쭉 8시간 동안을 하면서 이제 너무 띄엄띄엄 그 재밌는 것만 알려드린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쭉안 이어질까봐 조금 걱정은 돼요. 그런데 안 이어져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냥 이 생각나는 거 재밌는 것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책을 보시거나 다른 강의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걸 통해서 보충하시면 되니까 괜찮아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문학 작품만 해도 몇 시간씩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간단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잘 모르고 이제 문맹과 같은 나라인데, 이제 그런 문맹을 조금이라도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의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고대 근동학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평신도 신학자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8회 강연을 모두 다잘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 그 많이 찾아보는 영상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영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셔플 댄스를 추고 막 발놀림 매서롭지 않고 막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아, 정말 가까이 왔나. 웬만한 사람보다 춤을 잘 춘다. 일단 나보다 잘 춰.
1: 그 정도 뭐 하나 나와서 춤추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냥 때로 칼군무하고 약간 무술 같은 거 하고.
0: 봤어요. 이거 무술하는 거.
2: 네. 저 운동하는 거 봤어요. 테니스를 치는데 이게 그냥 쳐보내는 게 아니라 랠리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다가 그거 쳤어요. 그거 봤어. 봤지.
3: 빨래도 되더라고요.
0: 빨래요?
3: 네.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빨래해주고 그런 게 실제로 꽤 하루 중에 많은 시간들을 쓰잖아요. 그게 네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머노이드 사는 날이 이제 옵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 무슨 일하는 로봇부터 사고 싶으세요?
2: 전 집안일. 특히 오늘 분리수거를 또 하고 왔는데 하면서 내 생각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0: 분리수거 힘들구나.
1: 사실 저는 일상에서 그렇게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0: 무조건 필요하죠.
3: 집안일 안 하세요?
1: 집안일 하는데
3: 집안일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집안일
0: 무조건 그냥 집안일을 다 안 해가야 된다?
1: 아니니까
0: 근데 우리가 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휴머노이드를

0: 한 대씩 좀 이렇게 가전제품처럼 가질 날이 올까요?
1: 여러 가지 로봇 관련 행사들에서 정말 멋진 로봇들이 많이 보이고
0: 그렇지.
1: 영상에서도 우리가 예.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0: 야, 그럼 이분 오시면 나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아, 로봇이라고 했거든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아, 약간 그 로봇계 모차르트. 장 교수님하고 이제 밴드 멤버 느낌도 가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재관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교수님. 예, 요즘 웨이브 머리가 네,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은 머리를 기른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한 20년은 좀 안 됐고, 예. 한 10년은 확실히 넘었고, 네, 유학생이니까
1: 그렇죠.
0: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길렀는데 그 상태로 좀 얼굴이 알려졌어요. 로봇 대회 우승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1: 그래가지고요? 야.
0: 그래갖고 머리를 자르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괜찮아요. 저희도 서양들 잘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1: 알아봐야죠. 사실 이제 이 과학계도 이렇게 머리 긴 교수님들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2: 네.
1: 그래서 캐릭터를 잘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로봇 공학과에 계시면 네. 직접 로봇도 만드십니까?
0: 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팔기도 하고 있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2: 아. 사실 한재훈 교수님 하면 너무나 유명한 게 우리 로봇컵이라고 로봇계에서 이제 월드컵 같은 대회가 있어요.
1: 축구입니까?
2: 축구도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축제 거기서 교수님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어요. 앨리스였죠?
0: 아. 네, 이름은 앨리스요.
2: 네.
0: 그 이외에 테크니컬 챌린지라고 그 기술력만 다루는 또 서브 챌린지가 또 있어요. 네. 거기서는 또 2년 연속 우승도 하고.
1: 아,
3: 아. 로봇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 로봇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영화에 나온 합체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에 꿈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 휴머노이드에 딱 그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뭐 처음에야 딱 비슷하지 않나요?
1: 뭐예요?
0: 그런데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만화 영화 그거 보고 꿈을 키우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정말 목표는 로봇 하나를 딱 만들어 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다목적의 범용 로봇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인간형이 가장 좋은 거죠.
1: 아.
0: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레디컬하긴 한데 돈 잘 벌려고 만든 겁니다.
1: 아, 근데 그 돈 중요하죠.
0: 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목적만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면 그거 쓰고 끝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1: 결국 인간형이죠.
0: 그렇죠.
1: 예. 초반에 영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어떤 거는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근데 영상은 솔직히 잘하는 것만 추려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0: 역시 그잖아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1: 아유, 당연하죠.
0: 딱 생각을 하시죠.
1: 예, 예, 예. 이거 다 이거 한 100번 틀려놓고 한 번 자른 것 같다가 다 연결해가지고 커트 해가지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뭐 일면 맞는 말인데 예.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올해는 다르다.
0: 예.
1: 과거에는 그랬죠?
0: 그런 거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딱 보면 로봇 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컷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유심히 봐요.
1: 그거 봐야죠.
0: 얼마나 롱테이크를 했느냐.
1: 그렇죠.
0: 아. 네, 그걸 유심히 보는데 예. 요즘은 롱테이크로 가는 것도 많고 그리고 특히 실제로 보여주는 게 많아요.
1: 실제로?
0: 네. 그럼 제가 영상을 몇 개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요번 설날 때 네. 중국에서 보여준 건데
1: 실제로 라이브로
0: 예, 예.
1: 그거는 이거 좀 놀랐어요.
0: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직접 하는 거라서 예. 뭐 편집이 있을 수는 없겠죠.
1: 네네.
0: 근데 그 동작 자체가 진짜 사람보다 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기 힘든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를 봐야 돼요. 이 회사는
1: 배터리
0: 네, 배터리 교환하는 장면도
1: 자체
0: 보여줬고
1: 교환. 이게 대박이야.
0: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1: 아, 그래서
0: 중국의 무서움은 전 저기라고 봐요.
1: 네.
0: 막강한 생산력. 그걸 바탕으로 한 단가를 내리는 그 저력.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가까워 왔다라는.

0: 장면을 저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쿵푸 동작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0: 맞아요.
1: 이건 그냥 쇼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 퍼포먼스잖아.
0: 맞죠, 맞죠.
1: 네, 이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아니, 뭘 쿵푸를 열심히 하냐고.
0: 그 점 정말 잘 짚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현대자동차가 네. CES에서 네.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2: 아, 아틀라스.
0: 아틀라스 로봇.
1: 그거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저도.
0: 쿵푸를 했느냐? 춤을 췄느냐? 안 했어요.
1: 안 했죠.
0: 뭘 했느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 그렇지, 워킹.
0: 그래서 로봇의 본질을 짚었다.
1: 그래서, 영상 있죠? 예, 네, 아, 이거 영상이 대박이었어요. 저 방향 전환하는 거
0: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일하는 모습.
1: 그렇지.
0: 뭐 허리를 180도 돈다든가.
1: 그렇죠.
0: 다리 자체도 180도 돌린다든가.
1: 그러니까.
0: 뭐 물건을 드는데도 우리 50kg까지 들 수 있어요.
1: 그렇죠.
0: 뭐 인간은 20kg 들지만 우리는 50kg 들어요. 결국 뭐 할 건데 너네들? 이러면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로봇은 일하는 존재지.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부각이 되고 예.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26년 1월이에요. 이제 몇 개월이 됐죠. 예. 그리고 몇 개월이면 휴머노이드 개발에서는 정말 영겁의 시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1: 또 바뀌어요? 어떻게?
0: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1: 이제는 또. 그래서 돈이 되냐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는 아닐 거고 뭔가 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0: 있죠. 네. 있었습니다. 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갖고 2011년에 그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어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했어요.
1: 방사능을 뭐 받아가면서.
0: 피폭되면서. 그때 로봇이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근데 다 실패했어요.
1: 로봇이요? 네. 왜요?
0: 그 방사능 상황을 네. 이겨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험한 상황. 원전이 폭발했으니까 얼마나 험하겠어요, 상황이. 아,
1: 도로가.
0: 네, 그거를. 그걸 다 극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1: 그렇겠구나.
0: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로봇으로 그거를
1: 그렇죠.
0: 극복을 하자.
1: 그 맞지.
0: 그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기관 다르파가 로봇 대회를 열었어요.
1: 네.
0: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40여 개 팀이 참가하는.
1: 네네.
0: 그래서 원전 상황을 꾸며놓고 로봇이 들어가서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나오는 거예요.
1: 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0: 네. 네. 그 대회를 3년간 했고 그때 참 많이 기술이 확 발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명해진 휴머노이드들 많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누가 설계했어? 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때 다르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이
1: 그랬구나.
0: 그때 익힌 기술이 계속 발전된 거죠.
1: 그런 분들 다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운 거네요.
0: 그렇죠. 밑바닥이 다 있었어요.
1: 로봇을 만졌던 사람들 어렸을 때.
3: 자율주행 때도 다르파 챌린지 아니었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2005년과 2007년.
1: 네.
0: 그리고 나서 한 15년 뒤, 20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르파 로보틱 챌린지도 똑같아요. 그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240여 개 팀 중에서 결승 진출한 24개 팀을 봤더니 한 7, 80%가 휴머노이드였던 거예요.
1: 네.
0: 여러 미션들이 있고 로봇 한 대가 진입해갖고 그 수많은 미션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간형이 가장 그렇지. 유리했던 거죠.
1: 네.
0: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20년 흐르고 있잖아요.
1: 많이 발전한 거네요.
0: 그리고 나서 이제 휴머노이드가 우리 곁에 다가오는 거죠. 아하. 이게 좀 패턴이 있어요.
1: 아,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달파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미래 기술하면은 달파가 항상 거기에 껴있다. 교수님도 그러면 그때 참여를 좀 하셨어요?
0: 그렇죠. 저도 선수로 뛰었죠.
1: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이끄는 주역은 맞으신데 성적이 여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근데 그때 당시에 저 한국팀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제 팀은 아니에요.
1: 네, 네.
0: 한국팀 세 팀이 결승까지 갔는데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팀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결승까지 갔어요. 결국 24개 팀에는 들어갔고요. 꼭 마지막 성적 말해야 되는 거죠?
1: 아니, 근데 최고 성적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아, 15등 했습니다.
1: 15등.

0: OS가 나온 것 같은 건가요?
1: 그런 거죠. 오. 그래서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제 고안을 해냈고 사람들에게 막 열심히 홍보를 했죠.
2: 네.
1: 그랬더니 그 다들 호응을 해준 거예요.
2: 아. 다 참여를 하는구나.
1: 네. 네. 그 로봇이 뭐 이런 팀워크 있어요. 전 세계 팀워크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저걸로 다 같이 가자. 그래서
3: 아, 낭만이 있네. 낭만의 로봇 문화.
4: 완전 기계를 만드는 데서 하는 일들은 다 낭만적이에요.
0: ROS라고 하는 체제를 그 만든 주역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1: 아, 윌로 게라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일단은 망했습니다. 이상이 너무 높아서
2: 탄만 깔아주고
1: 수익이 안 나왔고 망했는데 이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또 달파였어요. 다들 그 소프트웨어에서 똑같이 개발을 한 거예요. ROS 위에서 돌아가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만들면 그거는 딴 사람이 그냥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호환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2: 그게 결정적이네요, 사실. 네.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 게.
1: 네, 계속. 그러다 보니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같이 돌아간다?
2: 그렇지.
1: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힘이었죠. 그리고 부품을 만들더라도 부품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부품을 만들었는데 ROS상에서 안 돌아가?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는. 어떤 부품을 사더라도 내 로봇에 들어가서 호환이 돼요. 이건 굉장히 큰 힘이죠.
2: 그게 중요하네.
0: ROS가 로봇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통합시킨 거네요.
1: 맞아요. 전 그래서 그 만드신 분들의 공로를 누군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2: 국제 규격이다. 휴머노이드가 예전보다는 좀 똑똑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머리가 좀 좋아졌나요?
1: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2: 인공지능에.
1: 없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2022년 11월 30일을 얘기합니다.
2: 그렇죠.
1: 네. 우리는 그날을 그냥 더 데이라고 부릅니다.
2: 더 데이.
1: 그날.
2: 아세요?
3: 제 생일 열흘 뒤요.
2: 뭔데요? 알트만이 발표한 그거예요?
4: 맞아요. 네.
1: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챗GPT 3.5가 발표된 날이죠.
2: 그때 좀 깜짝 놀랐죠.
1: 네, 그래갖고 세계가 그때 이후로 나눠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 이전과 이후가 아닐 거다. 네,
1: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전에 인공지능이 로봇에 적용되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로봇 하려고 하면 다 코딜이 코딩했어요. 그러면 밤새 해야 돼요.
2: 그러니까.
1: 특히 대학원생들은 그냥
4: 야, 찐인데요, 반응이.
1: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일을 다 해요.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해야지.
2: 그러니까.
1: 근데 그 로봇이 지가 알아서 하는 그 체계가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길을 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 아, 그렇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4: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영상으로 와닿았던 게 있었거든요. AI가 이렇게 딱 발표가 됐었어요. 테이블에 장식처럼 이렇게 사과도 있고 뭐 컵도 있었는데.
5: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6: Sure thing.
4: 사과를 건네서 줍니다. 왜 사과를 건네서 줘? 그랬더니 딱 판단을 하더니 여기에는 네가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너한테 건네준 거다. 알아서 판단을 하고 그 물건을 건네준 거잖아요.
2: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나는 의심을 했죠.
1: 원격조정이다.
4: 아, 원격조정이다.
2: 누군가가 이거 했다. 이거 또 주가 올리려고 수작들 부리는구나.
1: 근데 그거 진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린 그 기술을 VLA라고 명칭을
2: VLA.
1: 했어요.
2: VLA.
1: 그래서 V, 비전, 네, 보고, 로봇이 보고, L, 랭귀지, 듣고, 인간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A, 액션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피지컬 AI.
2: 피지컬 AI.
1: 그래서 네. 물리적인 AI가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는 항상 보고, 듣고, 행동하게 만들어줘요.
2: 사람처럼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다 이게 사람처럼. 그렇죠.
1: 결국 행동은 사람을 보고 배운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노트북 켜고 막 코딩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걸 보고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0: 와, 얘기 들으니 네. 소름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일 다 코딩을 해서 사실 알고리즘을 다 장착해서 그렇죠. 나왔다면 그렇죠. 지금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학습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육아잖아요, 사실은.
1: 거기서 보고 배운 거예요.
2: 육아지, 육아. 근데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한테 이렇게 행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같은 게 좀 궁금한데.
1: 아, 그러면은 제가 예. 저희 로봇 가지고 좀.

0: 교수님 내로봇이에요?
1: 네, 설명을 예. 좀 해볼게요. 이게 저희 로봇인데 어어. 맨 왼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예. 가운데는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예. 거고 맨 오른쪽은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0: 시뮬레이터 안에서. 아. 그럼 뭐야 지금 잠깐만 이게
1: 저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일단 좀 그런 거를 우린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데.
0: 저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1: 네, 가르쳐 인간이요. 주는 거예요.
0: 이게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1: 네, 그 인간은 저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VR 기기를 끼고 네. 지금 VR 기기는 로봇이 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잖아요.
0: 그냥 한 번에 알죠.
1: 손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잡아라고 하면 로봇은 몰라요. 로봇은 그냥 인간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터로 움직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나 배운 거예요.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0: 만들어지는
1: 그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0: 양.
1: 인간은 한 두세 번 알켜주면은 해야 돼요. 뭐 선배가 야 이거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해? 근데 다음에 못 하잖아요? 혼나요. 내가 말했지. 몇 번을 알켜줘 내가.
0: 야 너 진짜 왜 안 변하냐? 이러면서.
1: 근데 로봇은 두세 번 갖고는 택도 없고 한 10만 번을 알켜줘야 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하잖아요.
0: 못 하죠.
1: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해줘야 돼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데이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 원시 데이터라고 부르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상황을 자기가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요. 똑같은 장면을 시뮬레이터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는 그 뒤에 나중에 사람들 또는 알고리즘이 상황을 막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막 생겨요.
0: 컴퓨터로.
1: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augmented data, 그 증강된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이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0: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지구,
2: 네.
0: 시뮬레이션 한국, 시뮬레이션 미국 이런 식으로 딱 놔두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똑같이 학습을 해버리는 거니까.
1: 그쵸, 그쵸.
0: 매트릭스 같이.
1: 맞아요.
0: 로봇이.
1: 맞아요. 특히 이제 강화학습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어떤 특별한 환경 하나만 딱 주어지면 그 환경 안에서 로봇이 스스로 계속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해요. 사람도 이렇게 강화학습으로 배우잖아요. 네. 뭐 실패하면 뭐 혼나고 네. 잘하면 칭찬하고
0: 경험이 또 쌓이는 거니까.
1: 네. 네. 그거를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컴퓨터 세상 안에서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
0: 시뮬레이션으로 이미.
1: 네네네. 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게 로봇 한 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는 똑같은 로봇 한 1000대 풀어놓고 그들이 막 알아서 하면은 인간이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1000배의 속도로 배우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로봇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1: 일단 그 상황에 따른 결과값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모델이 받아주느냐. 그래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 채팅 같으면 뭐 GPT,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이런 거. 이런 모델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용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 로봇에게 줄 데이터가 있는가. 그런데 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은 우리가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갖고 있어? 지금 보면 몇 개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뭐, 테슬라 정도? 뭐, 그, 엔비디아? 뭐, 구글? 뭐, 이 정도?
0: 그 AI 모델을 만들려고 다들 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만들면 좋은데.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독파모라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0: 독파모?
1: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챌린지.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표 AI 기업들이 서로 뭐 경쟁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0: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가고 있어요?
1: 지금 SKT, LG, 그리고 업스테이지. 그리고 세 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챗GPT 같은 LLM을 만드는 거예요. 저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가 피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AI가 나중에 피지컬 AI로 진화가 되면 이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우리만의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
0: 그러면 휴머노이드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바로 그냥 현장 투입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1: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투입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로봇도 지금 막 머리 싸매고 그러지 말고
0: 계속 이식하면
1: 그냥 투입하자 그냥. 그게 지금의 그 연구의

0: 방향이 되고
1: 아,
0: 있어요.
1: 일단 그냥 투입하자. 왜냐면은 이걸 시켜야 어떤 상황이 닥치는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얻기 시작해서 학습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은 능력이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는 방향이 생길 테니까요.
0: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됩니다.
2: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엄청 치열하게 지금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교수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0: 네. 네. 저는 이제 앨리스라는 이름의 위쪽 보행 휴머노이드와 휠 기반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두 개를 개발해내고 있어요.
1: 휠 기반이면 바퀴가 있는 거죠?
0: 네. 하나는 이제 다리로 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2: 민족 보행.
0: 예. 이 녀석은 조선소에 들어가고 있어요.
2: 아, 조선소요?
0: 네. 우리나라 조선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소에 들어가려고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2: 조선소 지금 업무를 배우고 있고.
0: 네네네. 그리고 배를 만들 수 있으면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건축.
0: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건축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고 휠 기반, 그러니까 다리 떼고 바퀴다란 녀석이 좀 있어요. 걔는 좀 저가 버전이죠.
2: 걔는 그러면 이제 뭐 일반 평지라든가 이런 데서.
0: 그쵸. 네. 그냥 제조업 현장들 보면 네. 판판한 바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그냥 다 바퀴로 굴러가고 대신 좀 단가 좀 내려주고 이런 버전으로 지금 공장에 많이들 들어가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2: 보조로서 역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죠?
0: 그쵸. 단계별로 봐야 돼요. 네. 그냥 지금 들어가서 막 욕먹고 있어요. 너 이것밖에 못해?
2: 배우는 거야.
0: 너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아,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금년 시기였었죠. 여기서 젠슨 왕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에 대한 여섯 가지 모형을 보여줬었어요. 그 중에 당당하게 앨리스가 한 자리, 조선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딱 비춰줬습니다.
2: 환영이요?
0: 네.
2: 샷아웃을 해줬어요?
0: 네.
1: 진짜로.
2: 진짜요?
0: 네, 두 번이나.
2: 두 번이나?
0: 한 번은 CES에서, 한 번은 GTC에서.
2: 이야.
0: 저도 이제 현장에서 봤는데, 말을 못하고, 이러고.
2: 예고도 없었어요?
0: 아니, 뭐, 달라고는 했어요.
2: 아, 달라고는 했는데, 네. 안 줬습니까?
0: 아니, 줬죠.
2: 상인데.
0: 설마, 우리 거를 쓸까?
2: 아니, 건질이라도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
0: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야지 내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찍지.
2: 그래도 기분은.
1: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근데 좋죠, 그 기분이 좋죠. 전해졌었어요.
0: 인정받는 느낌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앨리스가 근데 뭘 잘했길래 그렇게 젠슨왕이 샷아웃을 해줬는지 자랑을 좀 더 해주세요.
0: 아, 일단 네. 자랑할 건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현재는. 네. 그리고 또 비밀이라서 제가 좀 안 내보내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일단 보여줄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2: 아, 예, 그래요. 예.
0: 네, 바퀴형 앨리스와 그 다리형 앨리스 두 개가 이제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2: 저 빵집에서 알바하면 되겠네요.
0: 네, 그런 거. 그런 거를 가정을 하고 이번 CES에서 보여줬던 건데 예. 저 가운데 머리 긴 사람이 접니다.
2: 예.
0: 저 말하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2: 그러니까.
0: 이런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쟤는 전시 기간 내내 그냥 오토노머스로 그냥 돌렸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시간에 데모를 한 게 아니라 전시 기간 내내 그냥 돌렸더니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떠한 리모컨도 없어요. 저 보십시오. 카메라도 없어요.
2: 네. 제가 조종하는, 사람도,
0: 조종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열린 공간이라 숨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기는 아닌 거죠.
2: 그럼요.
0: 그리고 저 장면은 어떤 특정하게 딱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임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물건을 갖다 놨는데 그 똑같은 곳에 똑같이 놓겠어요? 흔들리고 막 그렇지. 이러는데
2: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대응을 하는 걸 보여드린 거죠.
2: 앨리스가
3: 저번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럼 한 녀석의 배터리 가는 동안 일을 안 하면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
0: 아 그게 또 노하우인데
2: 배터리 교체가 뭔가 해결이 됐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하시나 보는데 이게 다음 단계인가 보다.
4: 근데 방법은 있다.
0: 아, 방법이 있다.
2: 그러니까 사람이 갈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저런 공간이 있으면 배터리가 무선 충전으로 그냥 계속 와이어리스로 공급을 해주면
1: 이게 밑에 움직이는 영역에
2: 움직이는 게 있든지 아무튼 그 일터에 그게 공개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요.
1: 맞다.
2: 근데 이게 지금 맞다. 지금 맞아요 지금. 아 이거 어차피 방송이 못 나가겠네. 내가 맞춰가지고.
0: 아니 뭐 용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 아 그래요?
0: 기회 충전이라고 불러요.
2: 기회충전. 기회 충전. 아. 네.

0: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한다.
1: 기회가 될 때마다?
2: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나가면 진짜 와이어리스로 이제 충전이 막 가능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산업 현장은? 그죠? 먼 미래에는?
0: 아, 먼 미래가 아니라 예. 다음 버전에 보여드릴게요. 곧 업그레이드 될 다음 버전이 예. 옵션 품목으로 그 예. 기회 충전을 넣고 있어요.
2: 아, 기회 충전. 예. 저도 예사롭지 않죠.
0: 아, 이거 개념한 것 같아요.
2: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맞췄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3: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일을 배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잘 상상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시각적으로 뭘 프로세싱해서 배우는 건지 배운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일단은 배운다라고 하니까 인간화된, 의인화된 느낌이라서 좀 개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근데 로봇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합니다. 모터 신호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모터 신호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라고 데이터를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모터 신호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처음에는 인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모방학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로봇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 움직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 기록이 데이터가 된 거예요.
4: 그럼 실제로 공장에서 하는 거를 한번 입력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 방식인 거죠.
0: 그런데 이제 얼마나 좋은 데이터냐는 거는 얼마나 잘한 일의 그 케이스냐. 여기 성공한 일도 그냥 대충 성공한 게 있고 정말 잘해서 성공한 게 있는데 얼마나 잘해서 성공했느냐가 데이터의 퀄리티를 만들어요.
2: 그 공장에서 사실 이제 로봇이 일을 하려면 어쨌건 얘네들을 들여보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학습 데이터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0: 그래서 예. 저희가 보여줬던 예. HMD 끼고 그 VR 기기 끼고 네. 하는 그런 장면도 네. 있고 예. 그게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그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법도 있어요.
2: 보조기기?
0: 뭐 웨어러블 로봇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착용하는 거.
2: 입는 거, 입는 거.
0: 그래갖고 근로자가 이걸 딱 입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5: 아, 그렇겠네요.
0: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거는 근로자들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막 뭘 차고 막 이러면은 이게 그 가르쳐 주려는 분도 아예 짜증나 안 해. 로봇 다 치워. 그냥 딱 사람이 할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0: 아, 내가 할게.
2: 그냥. 로봇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CCTV 그거 그냥 계속 쳐다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럼 되잖아요.
0: 그거를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2: 진짜요?
4: 시각.
2: 테슬라가?
0: 사람이 하는 거를 네. CCTV가 찍어요.
2: 네. CCTV 찍는다? 아,
0: 그러면 그 CCTV가 영상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거를 로봇화 시키는 거예요.
2: 그러네.
0: 그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2: 전사실 가가지고 로봇이 CCTV 이거 보고 이게 학습하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지. CCTV 데이터를 갖다 꽂아버리면 되니까.
0: 그건 AI가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거니까.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네. 기술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근데 테슬라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성공했다라고 자랑을 한번 했어요.

0: 근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1: 그 일론 머스크 그건 참, 참 실망스럽다가도 또 참 천재고 좀 그래요. 좀.
0: 그래서
1: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0: 지금 저희도 목표가 예. 테슬라가 하는 거 우리 또 성공시켜보자.
1: 아, 돼야죠.
0: 아, 저거 성공해야 된다.
1: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싸움.
2: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지금 제일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룹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네. 또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잖아요.
0: 다 갖고 있어요?
1: 아, 다 갖고 있어요.
0: 그 수직 계열화를 다 완성을 했어요. 모터부터 만들고, 로봇 뼈대도 지들이 만들고, 뭐 다, 하드웨어 다 자기네들이
1: 자체 생산을 만들어요. 네,
0: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학습시킬 AI는 십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FSD. 그 자율주행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휴머노이드용 AI랑 뭐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 AI가 학습되는 공장도 갖고 있고 로봇 만들어서 쓸 공장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1: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어디가 지금 제일 치고 나가고 있습니까?
0: 그렇게 이제 테슬라라는 거대한 미국 기업이 이제 네.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미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네. 거기를 사실 현대자동차가 가장 강력한
1: 라이벌로
0: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로봇 아틀라스 잘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좀 저평가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로봇 잘 만드는데 AI는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들여다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ES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구글의 딥마인드가
1: 그래요?
0: 같이 일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MOU 맺고 우리 구글의 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현대자동차 그 아틀라스에 넣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죠.
1: 근데 저도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아니 자율주행을 그냥 좀 못하면 어떠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과회사도 AI 그냥 나름 포기하잖아요.
0: 데자뷰 같은데 우리 삼성전자가 갤럭시폰 그러니까요. 만들 때
1: 그렇죠.
0: 그 안드로이드 가져와갖고 네. 그 애플에 대항했잖아요.
1: 그렇죠.
0: 현대자동차도 지금 구글하고 딱 제휴를 맺고 테슬라에 대항을 하는 모습 같아 보이는
1: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
2: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비슷한 게 애플도 사실 OS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그렇죠. 혼자서 다 했는데
0: 다
2: 테슬라가 지금 비슷한 구도고 구글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이랑 콜라보해서 재미를 봤으니까
0: 이번에는
2: 현대와 그냥, 또 콜라보를 그렇지. 해서 휴머노이드 시장, 로봇 시장에서 또 비슷한 걸 낼 수도 있겠네.
0: 구글과의 연합 구도가 얼마나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도 우리가 봐줘야 되고 또 한 축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연합군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오픈소스로 AI를 쫙 뿌렸어요.
1: 아, 잘 말하죠, 거기.
0: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엔비디아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막 키워내고 있어서 여기도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삼파전이네요.
0: 삼국지 같아요.
2: 삼국지. 근데 또 방금 삼국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엄청 큰 축이 중국인 거 아닌가요?
0: 중국도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를 그 LLM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피지컬 AI 쪽에서는 그렇게 뭔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중국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삼국지라고 얘기했던 건 AI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세계 축이 형성되고 있다. 근데 중국이 과연 그러면 자기네들만의 모델을 안 만들 것인가? 만들겠죠.
1: 있겠죠.
0: 만들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여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1: 갑자기 어느 날 크게 한방 터뜨릴 것 같아요.
3: 예전에 딥시크
1: 갑시죠. 네, 그렇죠. 그냥 딱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국가별로 다 그렇겠죠. 저도 이제 교수님의 존재를 이제 여기가 처음 알았잖아요. 제스롱한테 샤라웃을 받을 정도의 그 앨리스의 지금 아버지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하면 좀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굉장한 그 해외 기업들이 워낙 또 판을 치니까.
0: 그렇죠. 미국은 막 조단위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1: 그렇죠.
0: 중국은 정부가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공장 세워주고.
1: 아, 거기도 장난 아니죠.
0: 아, 그거 볼 때마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아, 진짜요?
2: 왜 어떤 이유에서요?
0: 일단 1당100. 네, 뭐 언제 돈 많고 언제 사람 많아서 이겼냐.
1: 그렇죠.
2: 명량에서 우리가
0: 12척의 배로.
1: 근데 아직도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계속 가면 힘들지 않나?
3: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가면 힘들지만 아직도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로켓 그래요? 쏘는 거 누리호도
0: 그러니까 얼마에 들었는데 돈 내 액수 봐봐 그러면 이 돈으로 했다고? 몇천 원이고 말이 되냐? 네. 몇 조겠지. 공짜 하나 안 붙은 거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그 갈아 넣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이긴다. 있을 거다. 그리고 제가 믿는 구석은 뭐냐면 데이터 싸움 붙을 건데 데이터 싸움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
1: 아, 데이터. 네,
0: 우리는
1: 데이터가 많아요, 우리가?
0: 3단이 있고 공간이 있다. 아, 그렇죠. 아. 너희네 없지? 데이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을 배우려면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곳, 다양한 공장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곳이.
1: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산업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1: 반도체, 조선, 네. 뭐 너무 많잖아요. 방산, 철강, 방산, 자동차. 자동차. 너무 많으니까.
0: 없는 게 없어요.
1: 네. AI 로봇이 진짜 학습하기에는 최적의 나라가 우리나라는
0: 최적의, 맞죠. 최적의
2: 근데 최적의. 제가 말씀을 드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는 그렇게 해서 제조업 현장 산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만들면 결국은 그거를 사서 쓸 나라도 제조업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밖에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0: 우리가 학습해서 만들어서 그 로봇들이 공급되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1: 그런 거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거 로봇 만들면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 현장에 직접 필드에 나가 보면은 제가 뭐 되게 과시받을 것 같잖아요. 너 로봇 갖고 오지 마. 너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빨리 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요.
2: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1: 네, 일할 사람이 없었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주면 쓰겠다라는
2: 그렇죠.
1: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현장, 그리고 좀 험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없어갖고 고통받고 있고,
2: 그렇지.
1: 잘못하면 이거 무너져요. 지금 문 닫고 있어요.
2: 거기서부터 로봇이 출발하면 되겠네요. 인간이 좀 이렇게 뭔가 일하기에 좀 이렇게
1: 험하고
2: 험한 곳,
1: 위험하고.
2: 위험한 곳.
1: 그래서 좀 인간이 하기 위험하고 힘들고,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가자.
2: 사람도 이게 함께 일을 하려면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어요.
3: 있죠.
2: 로봇도 눈치 없는 로봇이랑 같이 일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눈치 있는 로봇, 앞으로 좀 가능할까요?
1: 가능해야 됩니다. 네, 우리 주인님 상태가 어떤가 딱
2: 그렇지.
1: 스캔을 하고,
2: 예.
1: 이 영상과 음성과
2: 그렇지.
1: 이 뭔가 이 분위기를 딱본
2: 그렇죠,
1: 다음에,
2: 그렇죠.
1: 이 상황에선 내가 노래를 불러줄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할 건지
2: 그렇지.
1: 이거 해야 됩니다.
2: 눈치를 어떻게 가르쳐줘요?
1: 한국말로 일머리.
2: 네.
1: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 일머리, 눈치 이런 단어가 한국말에는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안 돼요.
2: 외국에는
1: 한국 사람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눈치와 일머리를 발달시킨 이런 저력이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봇에게 일머리를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2: 그렇죠. 눈치 중요하죠. 휴머노이드 혹시 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이 일할 때.
3: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2: 공감.
3: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왜 극티인 사람들 있잖아요. 극티인 사람들 같이 일하다 보면은 아,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할 때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공감.
1: 공감 능력.
2: 아, 어렵지 않을까요? 공감. AI 공감이요? 공감하는 척.
1: 네.
2: 하겠지.
1: 하는 척. 네. 하는 척.
4: 사람도 하는 척 하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2: 극히 하는
4: 공감하면 되죠.
2: 척. 그런 거는 또 사람하고 비슷하네.
1: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규명을 못 했어요. 그거를 과연 기계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척하는 거는 지금도 할수 있으니까 척하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자.
2: 척하는. 근데 척하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는지 굳이 공감하는 기술을 또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저는 실험을 좀 해봤어요.
2: 예.
1: 진짜로 위로를 느끼는가?
2: 예.
1: 느껴요.
2: 사람이?
1: 네.
2: 느낀대요?
1: 네.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는 정도가 생각보다 강해요.
3: 그럼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어디와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냐라고 했을 때 상위권에 드는 게 LLM들이거든. 그런 거는 진짜로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1: 진짜 공감은 정말 어려울 거다. 정말 이 공감이 만들어지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슬플 때 나도 슬퍼야 돼요. 근데 이제 공감은 척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된다.
2: 그런 뉴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연구실에서 매달려 있던 로봇이 막 사람을 막 공격을 하려는 것처럼 막 휘두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AI로 학습하는 다 로봇들인 건데 이게 생기는 문제 같은 게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 장면들이 사실은 버그죠.
2: 버그가 근데 왜
1: 에러죠, 에러죠. 인간의 실수이기도 하고, 뭐, 기계의 오작동이고, 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여준 거예요. 인간과 밀접하게 막 부딪히는 공간에서 안전한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면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는데 과격하게 지금 앞서서 보여준 거죠. 그건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2: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 왜냐면
1: 맞아요.
2: 똑같이 생산된 똑같은 OS를 갖고 있는 로봇일 텐데 갑자기 내가 이제 집에 들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머리를 팍팍 친다든지 막
1: 그러니까요.
3: 무서워.
2: 소름 돋잖아요. 버그라
3: 진짜로.
2: 그러고 아 버그였습니다. 미안 미안 미안. 지금 나는 막 이렇게 무서웠는데.
1: 그래서 준비는 산업 현장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 산업 현장에서
1: 공장이나 산업 현장은 그래도 좀그 컨트롤이 돼요. 어느 정도.

0: 안무도 주어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을 하고 실력을 키우고 더 안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과 밀접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술의 준비가 될 겁니다.
1: 그럼 당장은 좀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보자면 로봇이 일을 다 해준다.
2: 네.
1: 내 일을 다 해줘요. 이제 내 친구 같은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2: 저는 쉴 거예요.
1: 쉴 거예요?
2: 저는 좀쉴 거예요.
1: 로봇 일시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2: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면 나는 이미 선투자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3: 네. 저는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과학자로서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4: 로봇에게 지지 않도록 더할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저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노동이 끝난다. 네.
0: 지금 현재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뭐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일하고 이런 건 그냥 로봇이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1: 뭐 할까요? 근데 너무 일을 안 하면 또 심심할 것 같은데.
0: 이제 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땀 흘려서 놀고 먹는 일.
1: 아, 땀 흘려서 놀고 먹는
2: 일.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놀고 먹는 일.
0: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 뭐 생산성은 없잖아요.
1: 그냥 에?
2: 볼을 생산하잖아요.
1: 아니, 기록.
2: 그러니까. 기록 생산!
0: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는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연봉이 얼만데. 그 사람이 만든 산업의 크기가 얼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거,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어진다고 예. 인간의 경제활동이 사라진다? 또는 아니. 직업이 사라진다?
1: 그러진 않아요.
0: 아니에요.
1: 근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만의 어떤 궁극의 로봇, 어떤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0: 아, 저는
1: 나의 궁극의 로봇은?
0: 그냥 인간들이 아, 얘 내 좋은 친구야 라고 말하는 순간
1: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네.
0: 나는 얘 친구고 얘 덕분에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웠어.
1: 야.
0: 이런 로봇이 나타나면 궁극의 제 꿈을 이뤘다.
1: 우리가 먼 미래에 친구 같은 로봇을 만날 때까지 즐겁게 또 과학의 발전을 한번 그냥 눈여겨보면서 맛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즐거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프로젝트 헤이메리라는 영화를 보고
4: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1: 은하철도 999 영화하며 만화하며 애니메이션이며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SF 베이비
2: SF
5: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1: 예.
5: 반갑습니다. 박상준 컬렉션이라고 제가 기증한 자료가 있습니다.
1: 기증한 자료가
5: 한국 최초의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1: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5: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이요?
5: 예, 우주 엘리베이터.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AI.
1: 아, 인공지능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여기서 앞으로 가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초광속로에.
5: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을 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1: 와, 딱 난리 나겠는데요?
2: 기가 막히네.
1: 좋잖아.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7: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네, 이번에는 생일에 케이크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에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이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Last year, I got three cakes on my birthday, so this one has a lot to live up to.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including a homemade ice cream cake. Now that's love.
0: 네, 첫 번째.
1: Matthew says,
0: 작년에 last year I got three cakes on my birthday. 작년에 생일 때 케이크를 세 개나 받았어요. So this one 여기서 말한 this one은
1: this birthday.
0: birthday 이번 생일은 has a lot to live up to. 보통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굉장히 잘했을 때 그 기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기대에 부응하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작년 올해 그러니까 생일이 돌아오는데 작년만큼 받으려면 어렵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 And Samaria says
0: I got multiple cakes for my birthday. 생일에 케이크를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런데 including 그런데 뭐도 받았냐면 a homemade ice cream cake. Mm-hmm. 집에서 직접 만든 homemade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받은 거예요. 만들기 어렵잖아요.
1: 그래서 yeah, I'm so hungry.
0: Now that's love. Mm-hmm. 정말 그거야말로 사랑이다.
1: That's right. They put in so much effort,
0: 네,
1: right?
0: 사랑을 많이 느꼈다는 이야기죠.
1: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That's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I've got a new book for you today. Let's look at the title. The Day of the Game Show. The game show. Aha. 자, 오늘 이야기는 it's about a game show. So what is strange? What is going to happen? I don't know. We'll have to see. Bu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the three vocabulary words chosen fo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expression is spare time. Spare time. 여가 시간. So it's that sort of extra time that you have. And the second expression is contacts list. Now, contact list가 될 수도 있고, contacts list. 연락처 목록. Okay? It's a list of all your contacts. And the third expression is, or vocabulary word is audience. Audience. Game show에 관객이 있겠죠? That's right. 관객. That is audience.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our story today. Okay, 자, chaos crew는 항상 문제가 생기죠. There's always some kind of problem. All right, so let's see what happens today. Chapter 1, The Game Show. Hello and welcome to Tricky Contacts. Shinoy's nerves tingled as Darren Duncan, the host of his favorite TV quiz, introduced the show. He couldn't believe he'd been chosen to take part. And with us tonight, we have Shinoy from Flat Hill. Tell us, Shinoy,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spare time?
1: I go on crazy adventures with my heroes.
0: 자, 보니까요, Shinoy가 게임쇼에 참여하게 됐어요. So it seems that Shinoy is very nervous.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가 이제 물어봐요. 뭐, what do you like doing in your spare time? Our first expression is spare time. Spare time은 여가 시간인데, 뭐, what do you enjoy with your extra time? Your free time, okay? Spare time, free time, it's very similar. 그래서 I go on crazy adventures with my heroes. The crazy adventure 여기에서는 좀 아주 특이한, 좀 unusual adventures with his heroes.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e was telling the truth, but Darren chuckled. Great! And tonight on Tricky Contacts, which two random people from Shinoy's contacts list, he waved Shinoy's phone, have been chosen to join you to complete three challenges. The studio audience wooed. All right, so he says, which two random people from Shinoy's contacts list? So, contacts list or contact list, 연락처 목록. 자, 이 여기 휴대폰을 보고 이 Darren 진행자가 그냥 아무 두 명을 뽑는 거예요. Just anyone from his list.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하는데 The studio audience oohed. 네, 여기에서 좀 특이하죠. All right, first of all, audience. This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관객. 자, TV 쇼 있으면은 여기 그 쳐다보는 관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 여기 보면은 OOOOED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뭘까? 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All right? 자, let's see who the first person is. Music boomed as the lights lowered and spotlights lit up curtains at the side of the stage. The curtains pulled apart and Salama jumped out like a ninja. Salama? Thought Shinoy. How was she in his contacts list? And why was she wearing a dress?
2: Wow, said Darren. Welcome to Sally. You look like you're ready for battle.
0: 네, 첫 번째 도와줄 사람은 Salama. 우리 슬라마는 she's like a warrior, right? She's ready to fight. So she jumped out like a ninja. 닌자 같이 그냥 딱 요 그림 보면은 막 싸울 그런 자세가 있죠. 그래서 시노이는 아니 어떻게 슬라마가 이 contacts list에서 나왔지? 그래서 시노이 is a little confused. 그래서 여기에서 Darren이 welcome to Sally라고 하는데 친구들 왜 Sally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는 알죠. 슬라마인데. 그러니까 Sally. 그래서 new name for 슬라마. 자, you look like you're ready for battle.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to read. Shinoi realized that Salama was in disguise. Is this a challenge unto death? Salama asked. The audience laughed.
3: No, said Darren. Just until the horn honks, but I like your sense of drama, sweetheart.
1: I am not your sweetheart, she whispered with menace in her eyes. But I will be your undoing.
3: Oh, I'm not sure what that means, said Darren nervously. Okay, let's find out who's next from Shinoi's contact list.
0: 그래서 왜 원피스를 입었냐? She was in disguise. 변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이 그 Salama하고 Darren하고 이 대화가 상당히 좀 재밌는데 자, is this a challenge unto death?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대한 도전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Darren은 그냥 굉장히 아주 열정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sweetheart는 친구들 애칭이에요. 그래서 보통 엄마가 아기한테 hello sweetheart 이렇게 말하고 뭐 할아버지가 뭐 젊은 사람한테 yes sweetheart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 슬라마가 이렇게 sweetheart 하니까 I am not your sweetheart 너무 우리 슬라마는 원래 굉장히 진지해요. 네, 그래서 난 너의 자기가 아니야 아니면은 뭐 어린애가 아니야 이렇게 좀 막 화를 내는데 Darren이 okay. 그래서 이어서 또 하는 말이 but I will be your undoing. 제가 파멸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슬라마가 무섭게 말을 하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은 Darren이 네 좀 긴장하는 모습이죠. All right, 자, we will finish here. Of course, Salama is here. 자, 게임쇼에서 우리 Shinoi, Salama 또 한 명이 더 남았는데 we will find out next time who is going to join them in their challenge. All right, join me soon so that we can continue reading about the game show. See you then. Bye.
4: Bio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yes.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어허.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몰아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0: 아,
1: 정말.
0: 좀
1: 아,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예, 할
1: 아,
0: 수 있습니다. 할수
1: 근데
0: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1: 예.
0: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아니에요.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1: 아, 진짜
0: right.
1: 이런 일이
0: It
1: 있네.
0: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응?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그 핸들링 핸들
2: Handle.
1: I can see it. You can see?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휠.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폴폼? 폴폼?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내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쵸?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1: 오.
0: 입술이 위에가 막
1: 뭐죠?
0: 움직였는데.
1: 에.

0: 처음으로 카루소요?
1: 카루소.
0: 아, 카루셀.
1: 캐러셀, 캐러셀.
0: 캐러셀.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1: Yes.
0: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배운 거 수트케이스.
1: 오케이.
0: 예. 수트케이스. 이쯤이야.
1: Alright. 자, 제가 마지막 걸 비우려다가 양심상
0: 아우,
1: 참았습니다.
0: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1: 안
0: 큰일
1: 되죠?
0: 나요. 저항 받으세요. 예.
1: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0: 오.
1: 수트케이스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0: 네?
1: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0: 네.
1: 좀 가벼운 느낌.
0: 그쵸?
1: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0: 그거요?
1: 음흠.
0: 그거 뭐 있죠?
1: 그냥
0: 캐리어랑 비슷하죠?
1: 얘기하고, yeah.
0: 캐리온이잖아요, 그거.
1: 오, you
0: 예.
1: remember,
0: 예!
1: huh?
0: 근데 이렇게 했나요? 캐리온.
1: 물어보시는 거예요?
0: 예.
1: 오케이.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0: 오!
1: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0: 그쵸.
1: 캐리어가 아니라
0: 응?
1: 실제로는 carry on.
0: On.
1: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0: Carry
1: So, for
0: on.
1: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쉽게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하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0: 네.
1: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0: 뭐죠?
1: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게 윙 해서
0: 돌아가는 거.
1: 나와가지고 내 그거
0: 가방을
1: 그렇죠? 막
0: 계속 싣고 다니죠.
1: 그렇죠. 또
0: 네.
1: 한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구만.
0: 네.
1: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캐러셀이라는 것을 씁니다.
0: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1: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쓴다고
0: 아.
1: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0: 예.
1: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0: 그렇게 얘기
1: 같죠?
0: 들으니까 익숙해요.
1: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0: Moving carousel.
1: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좀 자연스러운 느낌? 오케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이 픽업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0: 네.
1: 여기서 의역을 할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0: 찾았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라고 한다든가 너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할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럴 때
0: 네.
1: 그냥 픽업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1: 맞아요.
0: 쓰네요.
1: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0: 네.
1: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0: 네.
1: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0: 네.
1: 방법이 많은데요.
0: 예.
1: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0: 아,
1: The
0: cleaners.
1: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셔츠를 찾았다. 일단 어떡할까요?
0: I picked up my shirt
1: 그 클리너스로부터.
0: from the cleaners.
1: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아마 찾아왔어.
0: 찾아오다.
1: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0: 네.
1: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0: 아하.
1: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0: Pick up the children.
1: The kids.
0: 아,
1: 왜냐면
0: pick up.
1: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0: 아,
1: 있어요. 근데
0: 그래요.
1: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0: 네.
1: 그러면은
0: Pick
1: pick
0: up
1: up
0: the
1: the
0: kids
1: kids. 오케이. 일 후에.
0: after work.
1: After work.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0: 에이.
1: So 이 케이스는 두개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0: 사람의
1: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0: 네.
1: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0: 어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There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Yes.
1: 근데 좀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0: 서로
1: 있을 수 있죠.
0: 부딪힐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미싱. 아하.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예. Yeah.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예, yeah,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wheel.
0: 이건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라서.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1: handle,
0: 오,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0: Okay.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0: okay.
1: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1: 헉?
0: Okay? 그거는 steering wheel.
1: 어?
0: 조종 휠이에요.
1: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 아.
0: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steering wheel. Okay.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부러진, 뭐 고장난,
1: 네.
0: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1: 네.
0: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1: 아.
0: 이거는 이제 사전에 찾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1: yes.
0: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네.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 가려고
1: wheels가
0: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0: 벽돌
1: 비싸니까.
0: 막 이렇게. 에.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들을,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요?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오케이.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어폴로지.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좀
0: 우리는
1: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아우,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1: 예.
0: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아, 그게 명사군요.
0: 오케이. 자, 강세를 apa에서 po의 강세 찍어서
1: 네.
0: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0: Mm-hmm.
1: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진심을 담아.
0: 네.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스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예, 예.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렇죠, 그렇죠.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0: 네.
1: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0: 네.
1: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뭔가 손상, 그렇죠?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네. 잘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3: 데미지입니다. 예.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네. 너무 많이 가니까 데미지. 아, 이거 인가? 이다, 이 데미지.

0: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바람이 흐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Oh,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그랩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예.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예요. Let
1: 아하.
0: me get you
1: 랑
0: 해도
1: 똑같은 거구나.
0: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을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Let
1: Yeah.
0: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1: 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너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그쵸.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예.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Yeah.
0: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1: 그러게요.
0: Right.
1: 그랩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1: Yes.
0: 돌아가면서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1: 예.
0: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내가 아니라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Yep.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정리할게요.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1: Carousel.
0: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가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1: Yeah.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0: 더?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오케이, 그 캐러셀로부터.
1: from
0: No,
1: the
0: carousel.
1: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0: There
1: button.
0: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0: It's
1: is missing a wheel.
0: one wheel,
1: One wheel.
0: one wheel.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하게 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Nagai.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4: Okay, sorry, sorry.
1: My suitcase.
0: Yes! 아, 이렇게
1: 와우.
0: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아우,
1: 그러게요.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오케이?
1: Oh.
0: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0: 네.
1: 만드십시오.
0: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예.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예.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broken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왠지
1: 네.
0: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 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렇기
0: 그게
1: 때문에 아,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네,
0: 속상하죠.
1: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2: Are you okay, ma'am?
1: No, okay.
2: No, oh,
1: Yeah, I'm
2: sorry.
1: not okay.
2: Okay,
1: Yeah.
2: sorry.
1: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2: New.
1: Yeah, new. So I am
2: Oh,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Mm-hmm.
2: Please fill out this form.
1: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2: I'm sorry to hear that.
1: Can you speak Korean?
2: No,
1: No? Sorry.
2: sorry.
1: Okay, in English, okay.
2: Please.
1: 그 폼?
2: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응?
2: They should
1: Should?
2: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any? Company?
2: No.
1: No.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Compensation?
2: Yeah, they should.
1: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2: No,
1: No, what is a
2: like
1: compensation?
2: some money.
1: Money?
2: They should.
1: 그럼 좋겠네요. 응?
2: Sorry?
1: Okay, I want you money.
2: Oh, you want.
1: Thank you.
0: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1: 아, 그러니까
0: 들었어요.
1: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1: 네.
0: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이
1: 아우.
0: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마음이
0: 네.
1: 좋지 않죠. 예,
0: 그러니까요.
1: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0: That's right.
1: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0: Okay.
1: 예.
0: 오, nice.
1: Because it's a suitcase.
0: Right.
1: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0: 근데
1: 새로운.
0: 어떤? 예.
1: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0: 아, 이 길이로 보면 안
1: 아,
0: 됩니다.
1: 아니, 근데
0: 예.
1: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길이가 힌트가 될수 있거든요, 저한테는.
0: 길이가요? 오케이.
1: 예.
0: Let's
1: 어쩔
0: see.
1: 수 없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0: Oh my goodness.
1: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0: 왕초보 영어
1: New suitcase.
0: 역사상
1: 예.
0: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1: 너무 새롭잖아. 지금
0: 오케이.
1: 어제가 그저께 산것 같아, 내
0: 정말 바로
1: 생각에는요.
0: 산것 같네요.
1: 예.
0: 정답은
1: 아, brand new.
0: brand new.
1: 아.
0: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1: 제 생각에, 그쵸. 이거 제
0: 그렇죠.
1: 생각에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제가.
0: 그렇습니다.
1: 예, 아.
0: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1: 네.
0: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hyphen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0: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이런 게
1: 네.
0: 또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1: 네.
0: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1: 아,
0: 때요. 아,
1: 네네.
0: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것 같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게
1: 오,
0: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요게 조금
1: 변형되나요?
0: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것
1: 새것
0: 같은인데,
1: 같은.
0: 좀 비슷하게
1: 아, 새것 같은. 새것 같은은 그러면은,
0: 상상해 보세요. 같은 게
1: 같은 거는
0: 뭘까요?
1: same이잖아요. same. same new. same new. 새것, same.
0: 오케이. 저
1: 네.
0: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1: 그쵸?
0: 근데
1: 예. 네.
0: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1: 아, 이게
0: 그쵸?
1: 똑같은 건가?
0: 그쵸?
1: 아, 그러네요.
0: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1: 아!
0: like new, like you, like
1: 아,
0: them. Right? 뭐뭐
1: 그러네. 예.
0: 같은이기 때문에 like
1: 아.
0: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접근은 좋았는데.
0: 네, 접근은
1: 예.
0: 좋았어요.
1: 아,
0: 근데
1: 아쉽네요.
0: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뭐라 해야
1: 마켓?
0: 될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1: 오.
0: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 한데 이게 나왔네요.
1: Because
0: 이게 뭐예요?
1: 뭐뭐 때문에
0: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1: 네.
0: 아니라 뭐뭐이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평소문이 붙어야 돼요.
1: 아.
0: 오케이. 자, because는 당연히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1: 네.
0: 내가 upset 했는데 왜 upset 했겠어요?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right? 자, 이런 식으로 because 뒤에는 평소문을 넣어서
1: 네.
0: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라서 뭐이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한데요.
1: 네.
0: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이런 말 하죠. Yes? 오케이.
1: 네네네.
0: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분을
1: 아.
0: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떠올리시면서 나는 행복해.
1: I'm
0: 일단.
1: happy.
0: 왜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re happy.
0: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Get
1: 아,
0: mad.
1: get
0: 그러면
1: mad.
0: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1: 아, I got mad.
0: Yes.
1: Because he pushed me.
0: 그렇죠. I
1: 오.
0: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Yes.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1: 와.
0: because 평소문.
1: 네.
0: So, 얘도 요 정도?
1: 진짜
0: 네.
1: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0: 네네.
1: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니
0: 그럼요.
1: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0: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1: 네.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1: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0: He pushed
1: He
0: me.
1: pushed me.
0: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1: 화나요.
0: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저
1: 그래요?
0: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1: 도전해
0: 나는
1: 볼게요.
0: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네.
0: 왜? 너 때문에. 이러면 어떡할까요?
1: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 I'm upset. Because of you.
0: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네,
1: Yeah.
0: 정답입니다. 자,
1: Yo.
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1: 네,
0: 그죠? So,
1: 맞아요.
0: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1: 명사.
0: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So,
1: 네.
0: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뭔가
1: 예.
0: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1: 그쵸.
0: 네.
1: 보상을
0: That's
1: 해주려나 봐요.
0: right.
1: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 해요.
0: I'm sorry네요.
1: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그래서 I'm sorry to

0: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1: Okay.
0: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깨.
1: I don't know.
0: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1: 네.
0: 깨지다로 갈게요.
1: Okay.
0: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1: Uh-huh.
0: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1: Uh-huh.
0: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1: 오케이.
0: 네.
1: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0: 네.
1: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0: 아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1: 회화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0: 아,
1: 것들인데
0: 그쵸.
1: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뭐 부서서 죄송해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0: 아,
1: 본인이
0: 죄송해요.
1: 브레이크를 한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그쵸.
1: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아, 수케이스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0: 아하.
1: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0: 아.
1: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oh, I'm so sorry
0: 네.
1: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0: 예.
1: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0: 그러네요.
1: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0: 무방하죠.
1: 무방합니다.
0: 예.
1: So,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0: 이건 통으로 계속 좀 이렇게
1: That's right.
0: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아, 나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0: 아이고,
1: 그러면은
0: 보험회사 불렀어?
1: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0: 아이고, I'm sorry to hear that.
1: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0: 네.
1: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 Fill out, 채우는 거예요.
1: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0: 그렇죠. 뭐 세관 신고서나
1: something like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0: 네.
1: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0: 네.
1: 예를 들어 뭐 i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0: Fill out
1: 어순이 fill out it
0: 아니요, fill it out.
1: Fill it out.
0: 예.
1: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1: 그냥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0: 음흠.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0: Application?
1: 아하.
0: 예.
1: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0: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1: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저는 이미 벌써 예.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0: 아, 그것.
1: 난 이미
0: I already filled out this. Fill that.
1: 어허. 오케이.
0: 아, fill that out.
1: 그렇죠. fill that down. 오케이.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0: 아우.
1: 뭐 그게 방금 지금 대수로 해 주셨는데 네. 뭐 that이든 it doesn't matter. 여기서는
0: 예.
1: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0: 아하.
1: 오케이. So, just like this. 자, 읽어 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0: Fill out this application.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자,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1: 그쵸.
0: 얘기를 하네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0: 네. 이거 제가 맞추면,
1: 뭐.
0: 햄버거 한만개 드리겠습니다. 만
1: 우와!
0: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1: 아,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0: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1: 그죠?
0: 네.
1: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0: 그렇죠.
1: 뭐 수거 이게 막 뭐가
0: 아닙니다.
1: 조합된 게
0: 그냥 한
1: 아니네요?
0: 단어입니다.
1: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 만한 단어인가요?
0: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1: 아,
0: 겁니다.
1: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0: 알겠습니다.
1: 자존심이 완전
0: 이거는
1: 상해버리니까.
0: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1: 네네.
0: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이게
1: 네.
0: 나오겠죠? 바로
1: 어?
0: compensation.
1: 아, 네네.
0: 오케이. 네,
1: 몰라요.
0: 인정?
1: 예, 네,
0: 인정.
1: 몰라요.
0: 네. 어우, 큰일 날
1: 전혀
0: 뻔했네요.
1: 몰라요.
0: 햄버거 날아갈
1: 예.
0: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1: 응?
0: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1: 네.
0: 뭐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1: 응?
0: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리시트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1: 보상해 주죠.
0: 컴펜세이션을 다시 줄 때도
1: 네,
0: 있고요.
1: 맞아요.
0: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1: 예.
0: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compensatio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1: 그죠.
0: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1: 네.
0: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1: 네.
0: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1: 예. 네.
0: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1: Mm. 네.
0: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1: 예.
0: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0: 누구요?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뭐 예를
1: 아하.
0: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수 있어야
1: 사실
0: 됩니다.
1: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1: 그
0: 쉽지 않죠.
1: 절차가,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Compensation.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건
1: 맞아요.
0: reward는 이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 아,
0: 아니라
1: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1: 에,
0: 보상을 해주는
1: 아, 맞아, 맞아,
0: 거죠.
1: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 그럼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마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지금.
1: 아,
0: 정답은
1: I hope. 나
0: 이거는
1: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렇죠.

0: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1: 아,
0: 같다라고 거의
1: 그렇군요.
0: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0: I hope so.
1: I hope
0: 이거는
1: so.
0: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쵸? Okay. So, 얘도 아마 회화 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쵸?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예.
0: 그랬을 때, 그러길
1: 그러길
0: 바란다. 나
1: 바래.
0: 정말 그 돈이
1: 너무
0: 필요하거든. 이런
1: 필요해.
0: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수
1: 야,
0: 있겠죠?
1: 약간 얼마 전제 상황 대출이 될까? 아,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돈 너무
0: I
1: 필요하거든.
0: really need it.
1: 맞아요.
0: 이게 딱 되거든요.
1: 딱그 상황이에요.
0: Right.
1: 예.
0: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I really
1: Really hope
0: hope
1: so.
0: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I'm, I hope not.
0: That's
1: I hope not. Oh,
0: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의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예,
0: 않죠. Okay.
1: 맞아요.
0: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그러면 좋겠네요.
1: I hope
0: I
1: so.
0: hope so,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쓸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1: 예.
0: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1: I'm happy
0: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1: because you are happy.
0: 우, 나이스. 자, 두 번째. 그가 나를 밀어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1: I got mad
0: 왜냐면
1: because he pushed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1: I'm upset
0: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1: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자, 다음은요. I hope so.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1: I really hope so.
0: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1: I hope so.
0: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1: I really want it.
0: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2: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Oh, I hope so.
2: Me too.
0: Oh,
1: wow,
0: you guys.
1: Wow, wow.
0: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1: 네.
0: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1: 네.
0: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을 사랑해.
1: 오~, 오,
0: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1: 야,
0: 요 아, 문자 만들어 주십니다.
1: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0: 어허.
1: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0: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1: 좋습니다. 네, 열심히 그렇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I am your host, Kristen Chou.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another great show for you. We are going to answer that question. Talk about your strength. 네. job 영어 인터뷰에서 장점을 대해서 본인 장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So, let's think about that and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today.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I am detail 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때때로 세부 사항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My goodness,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Let's find out. Alrighty, so this is a very good quality. 일할 때 꼼꼼하게 일하는 게 중요하죠.

right? 막 대충대충 해가지고 쉴수 있고. Nobody wants that. Okay, so I am very 꼼꼼해.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자, 이 꼼꼼하다, 이게 detail-oriented. 형용사이죠? 이게 detail은 아시죠? detail. You know, everybody knows that. 이 oriented란 말은 그쪽에 이렇게 you are concerned, it is very important. 네, 그런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oriented. So detail oriented는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Alright, so 꼼꼼하다. When it comes to, 자, when it comes to means basically in this area. Which area? Everything I do. 제가 모든 일할 때는 굉장히 꼼꼼히 한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네.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표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믿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Right. It's good. Alright. 저는 작은 세부 상황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합니다.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자, 때때로 세부 상황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사 여부를 결정하다. Let's see what it says.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자, 때때로는 자, detail 이런 디테일들이 make or break a deal. So that's our key phrase for today. Make or break means it's either successful or it's a failure. 성공을 하던가 실패하던가. 네, 그래서 이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디테일 하나 때문에 오, 컨트랙트를 얻었어요. 디테일 하나 때문에 oh no, we lost the contra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right,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Detail-oriented. Detail-oriented. 자, 꼼꼼한. Okay.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죠, 회사에서.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I like to work with people who are detail-oriented. 저는 꼼꼼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that's true. Why? Because they do a good job. 꼼꼼히 이렇게 다 해야, you know, 이 결과가 훨씬 더 좋죠. All right, next one.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자, 여기에서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Okay? 아, 우리는 이 일에 꼼꼼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말들을 사실 흔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일에 어떤 그 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웬만하면은 좀 detail-oriented 한 사람을 더 좋아하죠, right? Okay, so we need a person who is detail-oriented for this job. 그래서 interview, 장점을 말할 때 I am a detail-oriented person. 이러면은, oh, very good, yay! Okay, it's a good one. All right, so they are happy to hear that. Next one, make or break a deal. Make or break a deal. 자, 성사, 여부, 뭐 거래. Right? So it's going to happen, good success, 잘 되든지, or break, fail, 네, 실패하든지. Okay. Our final meeting will make or break the deal. Our final meeting will make or break the deal. 자, 이 final meeting, 자, 우리의 최종 회의가 거래를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final meeting이 그만큼 중요하죠. Right? So this whatever will make or break the deal. 자,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에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Next, the presentation will make or break the deal. The presentation will make or break the deal. 자, 이 presentation이 거래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다 놓고 will make or break the deal 이렇게 쓰시면 돼요. Alright, so make or break, gonna be good or bad.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us to practice at kind of a native-like speed.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Mm-hmm. All right. 좀 감정도 늘 수도 있죠. Right? 빠르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am detail-oriented when it comes to everything I do. I believe that small details are very important. Sometimes details make or break a deal. Yeah. Very important. Right? Okay. 이럴 때는 very 강조하고요. I believe. Okay. Very good. Let's test your knowledge and see how much you remember of the full answer.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꼼꼼합니다. 저는 작은 세부 사항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Alrighty, very good job. So, let me ask you, are you detail-oriented?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쓰지만 but we can say if you are very focused on details, you are a detail-oriented person. And also remember the expression to make or break a deal. Those are our two expressions for today, so keep them in mind and make sure you watch this whole show one more time for practice. All right, I'll be back for more.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에 가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계나 혹은 어떠한 제품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요, 이 표현 써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 있죠.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기계 is not working 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셨을 때 그 제품이나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기계들이 혹은 어떠한 설비들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 작동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work를 씁니다. 우리는 일단 work를 그쵸? 일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작동을 하다 혹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work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기계

0: is work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다라기보다는 지금 작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기계 is working, 무엇 is working, 그거 효과가 있어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작동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not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작동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잘 돼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바로 기계 is not working입니다. 만약에 그 기계가 두개 이상의 복수라면은 그쵸, is 대신에 are 넣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로 한정해서 기계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기계 자리에 다양한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아, 이게 왜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그쵸?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아, 왜 작동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혹은 회사에 있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 호텔에 가셨을 때, 이제 여행에 가셨을 때로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이제 리셉션에 얘기를 하는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쵸?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internet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Wi-Fi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쵸,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Wi-Fi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혹은 wireless intern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무선 인터넷이 안 됩니다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에어컨이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에어컨? 그쵸?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 컨디셔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줄여서 AC라고 표현한다. 혹은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그쵸,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 이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실 때 이제 넘기는 그 리모컨 있죠?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쵸?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presenter is not working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한 번만 더. 시작.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해가지고 이번에는 레이저 포인트 혹은 프리젠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을 안할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 그쵸? 무엇 is not working 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My computer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internet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AC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The presenter is not working.
0: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그쵸? The computer 혹은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지? 어떻게 이제 아예 작동을 안 하네요? 라고 한번 상황을 조금 더 악화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컴퓨터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정문의 이제 전혀 라는 의미가 되면은 그쵸, 아예 안 된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주시면은요, 전혀, 아주 라는 여러분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정문 뒤에 at all 넣어서 전혀 안 된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computer is not working at all.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정문 뒤에 at all, 전혀,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아예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The AC is not working,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으로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지? 왜 그러지? 자꾸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The AC is not work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쵸?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아예 안 돼서 이제 이거 완전 고장이 났구나, 에어컨 고장 났어요 라고 상황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건 아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요,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AC is out of order.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예 고장이 난 상태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이제 써져 있는 공고문에 여러분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이제 막 갇힌 거예요. The elevator is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여요, 작동을 안 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the AC is out of order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C is out of order 해서 고장났다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엇 is not working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심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에 Try Again,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러 극장에 들어가셨을 때 맨 처음에 광고 보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 없죠? 아니면 맨 마지막 장면만 보고 나오시는 분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을 알아야 맨 마지막 결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듯이요. 똑같이 목적 자체를 나 영어 무조건 잘하는 맨 마지막 순간만 기억할 거야 이러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과정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Okay, so are you ready to enjoy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after 뒤에 동작 써도 되겠어요. 자, 요 구조가 뭐 after가 하나 더 있어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빼면 그냥 할 거야라고 해서 we will, we'll.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let's go and give it a try more. 스텝 1. 함께 해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 쭉 해오셨듯이 먼저 우리말을 가지고 궁금증을 쭉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할수 있네? 라고 경험하신 다음에 늘려나가시면 되겠죠. 저녁 식사 후에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이야기를 할 거야. 뭐뭐 할 거야가 we will. 줄이면 will. 그쵸? 예, 우리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하다, talk. 그것에 대해서 about it. 그 다음에 저녁은 뭐예요? dinner. 그래서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어렵지 않죠? 물론 요 자리에 after having dinner처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니까 저녁을 having, 먹은 after, 후에. 이 복잡하니까 그냥 저녁 후에. 저녁 식사 후에란 얘기겠죠?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We will go to the concert죠. 정해진 거니까 go to the concert. 그 다음에 퇴근 후니까 after 다음에 work. 보세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발음은요, go to the concert 하셔도 돼요. 그런데 들리는 대부분의 미국식 발음은 go to the가 go to the concert.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R 발음 살리셔야 일이란 뜻이고요. 아, walk.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걷다 혹은 산책이란 뜻입니다. 됐죠? So, 됐고요.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세 번째는요. 토의 후에 이메일을 보낼 거야. 자, 이메일을 보내다. send란 단어를 쓰셔도 되지만요. 영어의 대부분의 명사는 다 동사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어려우면 이메일. 그러면 이메일 me. 나한테 이메일해. 그럼 상대편한테 보낼 거라는 얘기는 we will email you. 간단하죠? 그래서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토의 후에. 이렇게 바로 after 다음에 대상만. 그렇죠? 어떤 명사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명사란 말이 부담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심 후에 후식을 먹을 거야. 라는 얘기니까 점심 식사는 뭐겠어요? lunch겠죠? 그러면 after lunch. 그 다음에 후식을 먹는다? dessert죠. 그러면 we will have dessert. 자, 그래서 after lunch. 동작과 함께 네번 같이 할 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처음요. Totally you a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저를 보세요. 남들과 달라지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예, try something different and new. 그렇죠? 예, 만약에 똑같은 방법을 쓰면 남들보다 못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거 갑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Okay, your turn. 이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the answer goes, we'll talk about it after dinner. 됐죠? 자, 두 번째, 퇴근 후에 콘서트에 갈 거라고 할 때는요. 자, your turn. 그렇죠? 좋습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work. 머릿속에서 장면 떠오르시고요. 자, 세 번째 거는요. 토의한 후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게요. 자, your turn. 좋습니다.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다시 한번. We'll email you after discussion. 됐고요. 네 번째는요. 점심 식사 후에는 후식을 먹을 수 있겠죠? 자, your turn. 그쵸. 점심. 딱, 예, 됐습니다. We'll have dessert after lunch. 하나만 주의하세요. D-E-S-S-E-R-T는 dessert고요. 만약에 여기 S가 없으면, 예, 바로 desert에서 사막이란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가볼까요?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할 거야.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바로 we'll talk about it after 그렇죠. 그러면 discussion 해도 되고요. After going over the plan. 아, 그 계획을 검토하다. 그래서 after 다음에 ing 쓰이는 거 알아두세요. 먼저

그러니까 first. 자,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그렇죠? First. 두 번째 거는요. 숙제 끝난 다음에 콘서트에 갈 거야. 그럼 after 다음에 finishing만 쓰면 됩니다. We'll go to the concert after finishing homework. 아, after 다음에. After homework 써도 되고요. After finishing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다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당신 쪽 제안을 토의한 후에 이메일 드릴 겁니다. We'll email you.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토의한 후에 after, 그렇죠? Discussing your offer. 그래서 after discussion 해도 되지만 offer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discussion으로 쓰면 해서 after discussing your offer.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여러분 두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먼저 계획을 검토한 후에 논의를 하겠다. 그럼 반응은 뭘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더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 그렇다면 the answer goes, 예, we'll talk about it after going over the plan first. 그랬더니, 아, 뭘 기다려? 당장 시작하자고. 그래서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요,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and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Now let's stomp 12 tim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0: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안녕.
1: 나는 희야.
2: 나는 김성이야.
1: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2: 다들 준비됐지?
3: 오늘 배울 단어 함께